0: ཁྱི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我们是为了让我们听说的，连公园监管了吧？自然界，他们也晓得那姐妹相处怕了，咱们认不住个姐妹。出个题答，爹爹堂堂啊，操劳都不就是话有结束不是？没人外公，我们是为妈妈看开的东，咱的从妈妈看看，连着接着也晓得那点别不谈，免不信任都觉得是那点个忙做了，接着也晓得吃不嘛事，相处起初呗，那不通过才有不是？
1: 对个，就是呗。山西新鲜的，昨天那边飘着了明年面吧，王云吉。俺说接着的那边，家的都是田里，也是吃的，那么孙郎村多，看着了，下水吃有几松不是？接着的那旁边，孙竹地。
2: 大概能看到在白的。
1: 对，阿边面个下水白在弄少，等会能给阿边少的，阿边我用中秋人多呀，阿们就跟同济菜种菜在。
0: 咸阳，昨天那边飘着了，面就如何去？ 我的汉内民族恰恰偏见着就了团结三不是交流，头个就是被山西偏见了民族如何去？你知我，我的是个明码面看去，汉内参加呢，就南京的多呢，算点子的下水系统就不是。我的是个明码面看去，汉内参加去，早就明白，算那么他们，听个下水的，我的是几看不要的，他的算点子的下水的，我的是就南京人接送不是。
3: 俺来忙为，我们对民族男子，我的是习俗不同，啥都要忙做的，他们那趟技能，店家的那么子，推都行不是。我的是个民族面看单位的书记朱红开，据了这一村的团呢，是难得的，民族新那边不敢说用参与，来请俺做，没推的，前来的参军谁呢？我的是个民族习俗在他的当局沿线，送不是。
4: 下面的三九都看起小心。
5: 你推，团子上全面想起多些他，老百姓出行，吃一曲高子创作多些他，多些土绝不成。多些从乡去，高子创作团结了队级别，今天看图，大官吃不他，三线人不够，积极书记习近平去，高子创作随心能够去，出一点点拿不停，第二天吃不他，每日团结一团做对他，等走了他他们前台，想从他这永久过的东会，民心过为老人先到吃不成。
4: 你推，他是上去推开团牌，将其连续七天，老百姓团牌老么？浙江台州县临海创客团叫他，浙江台州县将其连续去培养起来开办日子，团结的组成。那选给团牌他开了办，看第二生意过台，连续去冷不杀不断学不着。你推，丁青松是想去是想创作，接对他，昨天来转那么长去，俺最他把准备再不热的，是想想个忙操，加糖解决他了，连续七天团牌。
6: 俺最怕不，过去教堂教就穷学不着，
7: 天地平常生育人家来请，俺种学菜。你看人，看你，俺种龙井年轻员工，俺见龙井人。
8: 决断迟早，推动东北塔，各地四句地内三这起。
9: 军队三军，孟村团练所，军枪的最危险，地内村。
10: 他的建议，三五村别来争地内，平常农村年轻力工，团练农村去。
11: 三军军队，军枪设备来参演。
12: 你对三军别孟西部呢？三军别，也看民在当中。
13: 三军军队，军枪。
14: 在当地边，新格兰杰公干部上，唐德林杰呢，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呢，新格兰杰公部上，唐德林杰呢，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杰公部上，新格兰 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子三军军队军区里层级决定作为叱咤浪 Sadoro Nambasarbangu, Beijing Tang Jiangsu ne Lhasa Phara Lamda Ringmu wanja nyewe lo sherin sane ni ki lhasara khade ro kyuro chezam den ne jongyong mebe penjun wara jiji sabdu chin yu phegyur ki chumje saduro sadien do songwa tang dwindi lhase khade ro kyuro ki tubshu ti pyuje towe phege ji nangge gyu shu su rimsin gyu ri
0: sadu kheju dinbe khoje si bi phege ma la duba nimo zong thumi thing de ching le thule ling thu bi jing ki phegyur le ding ru ga ki nang den chebe pyuli thi de san jin tha sadu siu ma la je sa da yup ji 接落你同家们女婿在俺旅游路队途提得三金困难了团在家们吃几趟臭东臭几三不趟其中我一把的国人女婿走过趟顶头生意不是三年提个行走不了学过地板里提得三金地板把他用不得不起起忙我把他有事俺最能真切本你不理给提得三金趟是用马金所引不马赛他同李拉仓为拉贼样拉比去卡居为北京去培教来这边趟你们从行列重视趟参加区别聚集居然选拔 牛有七亿提到了线下老贼提到得第一步扎步切把马银巴拉萨多尔区别离去举车抗其没边角落抗争数我们这早我出把了切约接着你同家们女婿在俺楼进的过把拉每周六三八龙屋出去丢了线把决定做了切别接着你同家们女婿在俺楼每周空卡的去松针经历与国推进过错不是 结果别有图别给农牛为天朝结果错把马赛他同行把了肉角去铁东抗压做不是 매주콩가라싱족레 베징 표조로 권도부 유고로 초중 칭아 종리 링내 유고로 키 주된 소위 원조로 천도 팅마 초디 징부 당진 키 유고로 메고 숨샤도 체비 베징 게일 하사라 콜라시비 청진 변조로 초진 키 옌라 초라 족바라 모티 잡조 체바타 장소 이 표조로 권도부 하사라 종 용기 정습 유고로 키 체시 통마 소로 체바마세 난동 총계의 토 하세 청진 변조로 키 체된 총구 총도향 초엽시
14: 면주탄 천재 사르티 캡공라 체계 중화 비징키 맨주시덴베 촉진남베 표조를 내든 빼고 죽순 비징키 멤버카탄 카체네 아지수 하사통기레 미마맹강 도용유 맹강키 챙가 견장 렌당규 맹강키 내도 맨주키 챙가라 윤투유로 교로톱네 락제 서바타 남장 서바 균체 메바라 튕규 종유 표조를 촉베 윤투유로 교로 하사통기레 미마맹강라 맹강티 소종체베 산에티게 줄람 챙가키 부므라마 요바리 로교로톱에 맹강게 멤베 윤통 내당 퇴망외 니시 디신 니시 지부소지 내다 면주 진유장 문세 퇴부 토르 진유 니동장으로 종괴 비진 예지 천재 퇴례 짐조토 링주지 짐강주주로 사사라 된슈 적전 통마로 톱디 종군 총주 링니 천재 비계지 괴비 속도로 미더링니 착공기 냠례 퇴디 망보식라 민다 괴바타 장수이 표교로 군동부 장수이 톨롭탄 70강 하사르 교육의 최신 락다르 체네 각제 락제 키 간에 카직 탁주 제바라 군디 당유
0: 산에티게 신디바 기싱 키 포빈 남수 되바 제로 니동자미 니시쟁아 르 토주 최토 하사비징 최대 롭징 탕 장수 최대 롭징 키 로이 팀베 춤제 세도 니 퓨웨디 하사비징 최대 롭징 키 토주 키 롭림 파제 자주급주 고고 탕탕 중 게타 무시 챙가르 죽트제 자주급주 고고 탕탕 중 직심바 하사 장수 최대 롭징 키 토주 키 롭림 파제 자주급주 고고 탕탕 중 게 시탕 무시 챙가르 죽트제 자주급주 고섬 탕탕 중 뒹아 생기 없이 베징 키 표절 기긴 탕 산에 되게 기긴 와라 기긴 탕 기루 체리 체네 표절 기긴 춘 니결 학삼 슈버 산에 되게 기긴 키 롭지 키 딘드로 나조 최차가 하 니제 학점 톱입지 로제 타동 투가 따라 비징네 리지 케진 된창디 소정 제범하지 산에티게 기긴 비징 투 레토 로정 제바라 디주경 제입지 제 하사 비징 최대 롬징 키 대역인 그룹에 대다라 모제 제입지 하사 장수 최대 롬징 키장 장수 이 롭디 치당 제부터 표절 기긴 하 산에티게 기긴 체리 로교 체리 사디 퉁의 당송지 키 롭디 신지 괴부터 랑종 주티라더 체네 로메 롭진 콩라 체지 유브타 롭진 토 존의 강이 문진 토바라 체 유브지 티데 산진레 싱족베 용법 망도 송아타 라제 서베 망소라 핀바 토바 롭진 약베 미랩 지메 차롱 키름부세규 팅글 하사라 표결기 철업식 추르와티 뷰제 토의 폐제기 난기 구슈수 교류 유브지
14: 생글랭제 콩랑 아남 주 센트바디니 비징 당 장소이 Gyuntu Tungin Jarni Kadero Gyurki Chumji, Lase Biuze Towe Pige Ki Nangyu Gyushuksu Gyurwara Gyundi Tangwe Gorki Chenzom, Goju Tu, Saduro Zewa Samujang, Nadung Lase Nambasar Si Kuebatiri.
1: Chajar Longzupki Jisu, Zebe Kimshi Gyartu Minglamtu Changi Yinla, Rilu Ngarsin Zebata, Miyu Ngarsin Dewe Kibarni.
14: ཁས་ལ་ཡེ་ཤམ་ལ་ནམ་པ་ཚེ་མུ་ཐུ་ཆེ་ཅུ་དེན་ཚོ་བེ་ཐི་རྭ་ཅི་བེ་ནང་ཚིན་ཁི་ནང་དེན་ཁ་ཉི་བ་ངེ་རི་སེ་གུ་དེ་ཅོ་ཆོང་ཚོ་ནེ་ཐང་ཙམ་ཁི་ཕུ་ཅུ་རུ་ཉུང་རུ་ཆེ་བེ་སྐོར་ཅི་ཐེན་ཙམ་གོ་ཅེ་ཐུ་ཐང་ཙམ་ཡུ་ཡི་ཤོང་པ་ནེ་ཕུ་ཅུ་རུ་དམ་སང་ལང་ལང་ཚ་ཅི་ཁོ་བེ་ཅི་སེན་ན་ཡུ་བཞུ་དེ་ tesung jicha yidu wangwa shik chubyu. Tegara, tesung taden ki chongzu tangbu shibye chenyan topla, tegani pyo ki taden tadar tang, mengju chaju la gyundi tongwara deshib chibye gargung shikyari. Niwaya lo sherin, gar zungwe tang zong sishung ki guji wo, decho chongzu tanzam saden tang, tadara mengju ki legan la mingne, mangzo ki neti ti, lana mebe jegab ki saja sungkhen tang, digi denbe kimchi chungkhen shik chene, Tuyrup sarbe tansam gagoro mekdong leksin tupe lewara tongki rilung rimu shik cheyu.
0: Lana mebe yegab ki saja songwa, lo gyaju khebdun lelebe jesong chintu, rengkim ki gabibsu de yu jing. Rabdu chowe niwe wo, marmu ki ngodong la niri hajang sewa, tini sadyo chalung tang kangchar ki zuebe londe ji shu shi. Lo nyushu zogu lelebe cao jipujung, cirin ki, boworo cha suima gyane, jesong ki tisu de, bola, chogang chenpyo nang ki, Neki, Jengyu, Limi Sumchul Haksam Lundu, Yang Chogan Chimbu Shinshiki, Beze Tangma Duisin, Xie Xie Yubshi. Dejo Chongzuro Jendyuni, Tanzam Sungyu Jingshuki, Yumishishi. Lujuji Jembe, Turup Kongme, Lurup Chukjutan, Dunjuru, Tegara Tuzang Sumle Mibatan, Jendyu Kimni, Sajati Sungkinki, Chesi Yimshi. Degara Tanzamki Sidi Ringla, Ryu Toshin, Yang Sarwe, Gabtidu, Tuzang Sumki, Gorsung Lingin, Hajangki, Jibu Yimshi. Gipshuni, Da Shuni, Jujutishi. 이내양 딱콩 하장기 토에 망치와 강당토 조그지유 제 대송전투기 대다를 세부터 공기 모조 재발시는 균도 꼬리인 치딩 찌르 닌숨 꼬리 예배 도두 시작부터 잠바사와타 곰두 추통 아미야나 강캬 사고지 예배타 제목 고난예급 첸캉 사고침부 계급 예배시 강의 치슈니 군가로부르토 카와 부유 초비 람노르 테바마세 타동 강지탄 캬베 테바 소기 내주 템바타 대 센차 존나 니가 하장기 침부시 내주 디다부 팅만 체 뇽양 창미 체세 체네 용버시 지 대송 전투 기대다라 셰시 보정 드린기 꼬린 차유 파라 슝람 샤동 투베타 추미키 추티바 쿠르티앙 예강탕 슝레캉 탑상 추강제 예비 강중 토징마 식토 여러분마세 뉴우 슈시림네 캬감탕 추차부 소체 소라 로균투 동토기게 레룹스디티 긴고 노부겐진키 Koriin chigab ngarishin gangtang la chokwe me. Wanjang, mengshi chigwe leksu chinba tiye, nganzui ginti tiwe lekba chubjuru ginsung tubyu jie siyebshi. Jeje tasung ki ningtub gyunzin yakbo chaji, jilo nidong jami jobje loro. Decho chongcu, ngari segui ne chongcu lujuy kang tangbati junxin, leji batang mangcu, gelobso jikju nitu ngang tegara yungne, tasung ki damju nyenbatang bedabki ningtub piwara che yubshi. Taja decho chongcu ro tuizang nigyo jumi jiktang chongmi dungyo gubju yubshi. 대가라 미창마 소마탄 투장창마 진종인 관제 대송전투기 슈람규 검답댐비 김시기사자 버디잠력향 송경 최신급시
14: 디지댐비 김시준바 대조 통주 소중당배 홍의기 참도도 농협 중에 숨란레비 쇠남치링키 두지 강박고류 카시에대네 사르고이바라 대단히 대조 통주 대강럽 당부리 지시하셔 쇠남치링키 오주 제발식나 경민이라 또 민유주 니슈양 메바타 토제 미 직장 안에 육부의 거외 섭취신 토가라 방사탄 담바급기 캉바티니 종의소 적사인신 야르케 작자라 고미두블라 근계 커부유장 고미두비 유민남 뒤주 폐체와 치료기 제구르난 뒤기 제수남 치링기 대다르시에샤 제로 책동급기 제주 제구르에 따와 둔바라 로주루라레베 수남 치링기 랭김키 누루테네 아바탕 유미 뒤장 초기 제수장대 랑메응앙 차진 디웨 렉베 싱크컵업 총대 김우 총조네 대가르표 탄잠 죽준 제베 제도 인시 쇠남치링키 대다르시에샤 갑티디 대조 종조로 행동직타 뒤장 가시에 여바피 연구소도 제세 탄괴 잠식리 제로 책동 급제 급주로로 수연함 치링기

0: 林达沃坦
1: 내리
2: 在了也,下面了,那不是母体解决的作为其他西北南京及南京卡松吧,推堂那不跟土,叠加团结及在我堂不如经过,西北总密集,谢谢那说。
3: 차도법에
2: 레리카경윤의
0: 지조라 직장탄,태규장기용답디내미,티나,아주
4: 根据年度冬季年,电价团结了探亲也不切别卡子时。
0: 리카기 녀종 체부탄 튠기 챔베 체베긴지 쿠네 덴자 디체 디조르탄 괴조르 규림 센딘 토동아 레미 소종 지수 체로 당디 덴자 랑제티 튠기 녀종기 규림 시부르 캬바치고 갸지 레제베 렌군앙 동린탄 랑긴 증축기 덴자 기타 구이바 약부시탄 망조기 티자바 약부시 체디 주주 님부르테니 덴자 기가고 타타 님부송괴
2: 망조 인친 튠종 데네민 튠종 인양 따도 두고르치 덴자 튠기티 미망망조기,채소균노르키,덴자탕,지조시딘,덴링탕,저와유배,루잉,부자면동미롱,민아라,랑중기,차샤카,폐계,댐부조신유배,폐계,지점유치,덴자기,타제티,티와의장,덴부송구,안주,토다바르솜투,미망콩도꾸르규타,채소콩도꾸르규타용기,덴자둔기티,은세퇴배,내법토샤디,충사내,댐진타,윤두댐진,유링댐진제체네,
3: 균자탄
2: 다도 냉중 메동웨 겐지 줍심라 때네 덴자기 고그라 덴송탕 김장 최동망비 뒤디송 교신 덴자 긴송 체네 강중사도 유린 대괴 담 뷔제 토에 폐계라 송중 체그
4: 살리 콩로 나버세 신초버티니 제된 주위 치다 집에 낭진 기능 등 가송바 뒤탄 나버근토 덴자 튼지기 자와 담보로 진고 시비 좀이 샘버티시 텐디 주된 주위 치다 집에 낭진 신잠 다가시기
2: 생일인지 타다치니 센심바티니 한대님의 총리 변종 농촌 년진의 공 벽의 농촌기 생기로 교대 군중 집에 지리를 전태리 나리 전조준 수견 된질룡 주인 샴라 나바츠 무투이체 생기로 군두 집에 낭체 세나요 바슈
1: 군두 생교 타예 겨순리 군중 노후린리 키엘브
3: 생기로 군대 군중 내진키 생기로 군대 낭첸
4: 생리게 자제 정시 된자 아니가 최고로 제답 진대 개배 체인이 신이네 라린다샤 샘나 티고르 키난 듄시브 던진 흐르 라네 제조 모르는시
2: 자제 정시 된자 아니가 최고로 제답니 정시 된자 최종 레든 고르키 당 중앙 당 제시 직접 관계 규제 락다라 통제 체배 제답 개진식다 정시 된자 제팀타 자제 정시 된자 토담 수위소 제팀기 팀수기 랑자 통제 체배 제답 뉴된식 인신 대미유니 자제 정시 된자기 인가 최고로 최고 최대 도 동화타 정시 된자 도담기 직수당 남수 투구장도 동화 정시 된자라 때네 정시 사르비 배주당 툴레 배제라 갤린 제배 제도리 자제 정시 된자기 인가 최고로 제도 니동 제주류 도와제배 최니수 인외수 락다르다라 요바당 자제 정시 된자기 인가 최고로 제도 된규 제네 편제 툴배 갤린 차지 제대 내공기 침된 기회 갱티르 시총네 규림 시비 단돔 남수 조규리
3: Rizhuyi nui ci nyinga lakbe gupsu, kangyo sepup tosal, nyingyu to chuegu.
2: Sengilengi, rangye ki lokta sarba zhugdun chi shu chiru dungyuri sha, shamla ti kor ki nangdun shi zha, bianjur la ni lengye soro, ngodri nengri.
4: Nyidu yu sargubi gikam nui ju ju ni shi to chungar shi na, longa zin ki chargui junga bi rin, rangye ki lokta sarba zhugdun chi shu chiru dangli, gyun chi mei bara panun do shin bi lokju gugu gangyuri sha. 계급 뉴규주의 대유 긴그룹의 응어주 재발식은 롱아진키 철구 중앙 배신 랑계기 록슈 그리고 응아신 로렐 찬염 자정아 예매 판유 주주당 뉴규 사르베 송외 돌체 응아르웨 망도 주주 제르준 퇴레티 방미 비두 롱류 주의배 그리고 대표강 판유 주주인배 티 록자 사바조 준치의 주로 랑제 티웨 토어등유 랑계기 록자 사바조 준치의 수치로 동화당 록기 조람소 록체 레저 키진 조준의 시친 고유 교수당의 록자 체제기 된자당 디닝기 추제 토로 동규 인바당 팀이 미답 진류 뇌 시바당 니시 투지차와 진류 뇌지 유린 뉴소소 록체 락제 사바 심주 서비당 피주 강교 제바당 부이사르 튼기 뉴슈 피제당디 록자 응아르웨 정총 딘바당 응아르웨 더딘 용화 체규리샤 세계 중앙 농촌 인지 지역 내공 기 농인 당 인지 리진 제다 이집트 점등 치고 추샤 샘나 대고르 키는 되 쉽제 던진 성주 난에 련계소 모르는 시
2: 니트 중앙 농촌 인지 지역 내공 기 농인 당 인지 리진 제다 케로로 점등 치고 추신 시 주시 팀이 다 시진핑 기 링내라 장배 제심소 지역 내공 기 농인 당 인지 리진 제다 주점 이집트 계급 인지 내공 소 이집트 년주로 조원의 직지 니트 안 된바 다 다딘기 점등 제고 뒤 론주 바라 균투 니르윤인 바리 사르괴베 시도 제버싱나 시주시 팀이나 주시 시진핑기 지게도 유베 자르과 계젠다 규제 계젠 주는 로중 소라 팅베 팀렌 제딤 제디 주시 시진핑기 망주기 자도라 군대 동화타 망심 직둔라 군대 동화의 미심 교회 댐규 손냠 대비 주네 뒤럽 사르베 종교 고예 등계타 냠레 니펜기 겐쿠르웨 계급 진부 송년은 버체유 시진핑기 링내라 장배 지심시베나 주시 시진핑기 링내 균진타 폐제라 도그르나웨 소냠 대비 댐규담네 주시 시진핑기 링내 다르게 중나 계급 다르게 용화타 링내 돕지르치나 미리 돕지 용화 대기 공부 삼무타 링내 슈샤라 제제타 루규기 리균 진종 대기 저와 삼무 촌버체디 계지 달록과 초로 시진핑기 링내 공부의 대외 등인타 주시 시진핑기 견종 진진기 도시 띵서베 링내기 저와 계시의 제외바리
4: 세르게 타사 총재를 청관추기 최든 띵슈 두초기 슈뉴레슈 레디 계진시 준샤 샘라 티고르 키낭 등시브데 던진 흔조란에 링계소 모르는 것이
2: 니차라 링뉴 직규기 시댄바 레두기 종교르두 제베 타사 총재를 청관추기 최든 띵슈 두초
5: 干么也是就属于真的会被这些村民将当为的书记王军政去将当为军员天刚去从头做牛奶的或是那天过了直接说是习近平给那位解释开始落不上他中央国事界连着三次去具体级别别人的最低永乍来的那行住让人将当为各区别热锅准备国事局里他热锅国别国事捏出去捏出三不起能行见面来的那规定那么是 其中去日瑞那次破归做了目的汪端堂等项列不起来催就不起来的推最后他们自己也准备预警也能你接触目的电度堂加起了拖着这些东西不满事如就不起来的所就不能不忙不切入去不堂拆开年月亏做不当着啰嗦严肃看你切入中国平常有过堂人类的也经常做各种不年轻有不堂各地人做的单位人不严别人刚堂不 团内存在抗体天热间接团内马拉个强国也切不过了命内天内来接团内超级了人不了他三大的团内接近多次的东北两年存在接对头五百的切入人不过的热个个天内人内有过团在下面不他
6: 各处别平常人做的团战人从结果拉萨的年轻人不谈平常人做的那件人康一边呢人从开来松结果不就关键的能撇别杀对天军点别团战谈中期别的团战能者团战这件人从可以全部松水不是有人康投资年的业余级每次人康接一趟参天前件人康你给出去人的水呢杀对天军点别行着团战谈平民

안되면 체육식 제세 섬님 제세 직접 강선으로 전화 관계 영화 종의 권수 세배 주된 저 먼저 선으로 점자 선도 처보다 계급 류제 직접 주제 주장 고지 단체 영화 종의 신기 류제 도편 계급 조준 세배 저 내수 원조 넘어라 신나 영화 종의 신 장제계 무퇴 미망의 구구 최소 전에 망용 류종기 계급 특수 소용의 등주 세대 망용 류종기 집에 십수 말아 준비 퇴고 선도 동주 인신 니로 숨질로 립고 메레 천염제 류제 지내제 자주 미문염 주시마 시예메타 다도 류제 정도의 진계 미장기 둘세 자주 십주 예메 스마 세주타 류제 퇴내제 지시균 고르 통주로 듄제 믹셀에 게네 변조르다 지소 공비 동위 지용라 십주 티베 약보 주부터 바 자주 마시 내도 초라 천로위 타 서드른 당내 차차로 파바디 福建 신천 전주 타 장주 宁德 福田所 사주망보로 日瑞인뇌스 통유비 예급 뇌과 기술 은혜타 최제뉴세 부위 예급지 日不起别 덥뒤뉴세 시덥지부타 예급지 정성뇌세 로주 덥뒤뉴시타 福建 신천지 뇌세 뇌출라 신내 예급 폐지로 은혜지 퇴구의 멍시 내퇴주배 멍시토 중앙위지 능기 마스고르 통주로 지 파르마당내 福建 신천지 뇌세제지 덥뒤뉴라수 내퇴 아르웨 리버로 주주로 잡주로 체내 균대지 퇴제당 소외 즉라무 강조 라스 덥주로 군대 당도 소리부서 참부주의 캘렌정중 폐제 동조로 군대 동외 응아 종의 선거 용자 체부타 선거의 티나 니동 숨주로 립급 장제지 캘렌정중 지용 폐제 동외 주제 토르 동조타 70 제서지 캘렌니지 니동타 예급 준비 캘렌정중기 천대 퇴내 소두 주제하점 선바 세주 된도 제제 숨님 소림부의 집라 세브라시나 매답 진의 결연 증중지 리드의 잡조로 체실하더라 친구 주바타 로스미 뒤저나 리리 괴조다 정시 십슈 진의 진의 소 존의 책본소 매답 진의 서도 결의 하지 계승 서주다 천재당 서도 남배 결연 증중 칙절하 좀 계승 체지 유부시 생근의 태행디 감응의 선조로 년전 휴살

0: dulo tige tuju yobdinde sunza ani chugo ti rik tige ine kede nganzo da tanda nye shevi nganzo tu dewe jige nido nishu zenga nalo le nganzo shigizu tongge ngonjo ki dinde ki kalob jige kaba yungudu kaba yungji nye moja to sita chakro le so ari nga danje pe chakro danza nganzo zongo jol ne chakro kesa di mindu inji miji tongge ngonjo dogo ki tongge ngonjo kiaga chudu ani 하르스나 점진년도에 가제 나도 자로바 계가도니 모든 거에 템부제 담비 스드자미엠틀라 게디야 뒤제 달라게 포스 숨고동아
1: 그러바
0: 다 포스네 다 뒤브자 다 포스인다 게지 커도 셰브 동에돌 라게디야 뒤브레 뒤제 가르쳐서니 그러나게 자로 뒤줄레베 추고디 무튜 단자 칼로비디 라게디네 베 맵스브레 베티 떼어셔 사드레 떼어셔 떼어선 다베디 배티 매서브 자도네 배치딘 잡레 자도네 치딘 잡 배토 배수브 자다 제 야마비나 매서브 데 매서드 아니케라 신에 칼로벨라 길 데 루렌데 마스네 당분이 무슨 버스 제제 두큐레
1: 좋아
0: 당분에 라게라 찰라비네네 찰 셀 넘버네면도 주주네면도 지금 말에 자단 디인디 아니 남규 주기랑고 다니비네 그런 라키티 내주드 내질이야 라키티 매우스브네 그런 당아물 지금 남규네 모터 다니에 라세니 유 시제니 신규 유섬 첼년제 라길랭가 주기랑고 단 도마레 라키티 란저로 봐 로스므르데네 모터 주기랑고 단 초고 요마레 제다 레넬 주길 라 지기 랑고 단 초고 톱단기 지기 야나 레넬 라키티 제 비게 롬존다티 바스데르 마레
1: 레세다
0: 디인디 디톨리아 간선의 추고 자로 단야리아 응은주디나 십제가네 셈네 디나 내주디게 유브체 디네이는 추고 지 응어부 매와 자로 단 근데스 제 응어부 매와 자로 단 당부대 지 추고 멜쇼브로 와 메든데 첨부 쇼브데 쇼제다 추고 디베 멜치크제 바다 팽고르 도아 매와 베코테랑 차제 추고 돈 도아 매와 추고 안다 창무스 치제 비기나 응급급슈 차데네 제베 치크제 도아 매교든데 임베이나 아니 지기 급디디 메디 쇼자 급리 아래 모터 인가래 지 진짜 모터 지골 메 바스음 데 세야 제 세톰 소스음 데 신달은 뇌 다음에 미니 치마 소절한 더 디날은 손자는 가르치고 있음 디 이용 마셔 정하는 저 초색할 이제 삼리 알아 봐 등하는 수수 예 60다 수수 도경을 샤 생이서 진짜 근데 인자 디비게 년도 때 오래 지디 참바야 짐준년도 참바야 년도 겨울은 아데 모르 메 바수스 코나주 연제다 지 짐준년도리 년도지게 되네 메소르 관리야 아주 년도 때 직지 골이야 대야 년도 때는 코나주 연제 데 메세 세로치아다 아나 네주들이 토스집들이 파스집지 그랑 년도 겨울에 비네야 년도 견조도 변해 토시집집에 지질인 걸 봐. 지질인 이제 직내 권한주 하시기로서는 매드 쇼고야 교진이 제주치 그래. 자, 매드 미 겨브레 안에 부구 쇼고야 유제 겨브레 안에 그랑 디날로 남주 로고도 좋다고 해 오면 겹쳐 로고 지기지기 매자 체제 매바르레 봐. 안에 딘데스 컨데스 디날이야 지기 타마 지 레다스 인수된데 바르 parche parre sinso den de konje dinal di zilin je dan ye de ge zilin je di gyogen kenal se se chigwa ani mesha su dat le zu re di sunja chim chum de jim ju le zu sunza di kar sen su no yim se re mo re ta go no yo ra ne mi shin da ge meta ge bre ani kira kan je se ji rang jong kham bu de nam shi ge chodo chi wa na ji lo chu par wa an han zo nem ge ji da lo chukje inde nyam meba nye horba odi de sorje konzu kyujin shir dige shia tsasun ani kina jigo karasana jigo dini bet dayamidu bet chikje bet bar da shibshi zina da shugru zina da inde chasun ani didu karasana jagro dulu nyega dudu di mesu ruga di le chamba dine ngodro si lenje kina di kore todomso liya nambi ina ani shine ruba pena langwa nalol togyo laki sikri tansu togo madib di nal sikri tesu rwa an tige sikri tesu lepche wengya sikri te yang kira di na sikri ma te kong ya shunglom tol ya nyeche pongyo yun an bar tengyo sun de yun di zangwa so ure di pa piwe ani zhugo mel shio zang mesu ruga ngudret kebi na piga ya jagro tang tog re es 직자로 내가 둘로 니야 당부지 제르바. 딴 니버디르 먼저 직 사용 개바 들어봐. 링이르스 제 월이야 추베 링이저스 벳세 월 사브디네 제가는 산니지 다관니지 진제기 내주 전쟁은서 두고 배통하며 배마사제마 직다 말한서 총세간의 추워와 교부스그르바 진제기 기제 통하며 진제 임베이나 야 급디디 예 먼저 거래에서는 대니의 개우레 진디 참바야 진디 참바니의 개제 니 두고 디 카르스나 도스제 취계소 진대지 날 마사소 르바
1: 르발
0: 급디도 다 트리케스 라토 카바요 수수 라토 카바 마사르 스파르스 게프토나 디체
1: 르바
0: 게모토 미는 데닌다스케 인데 사수 아니 주고디 사제 디날이야다 토야메 차수 아주 미다티 개견 참소 돈도스 때 주고도 사수 디엔이데 게오르 디에 팀 주글에 저리 디에 가르스는 아주 순자 충분히 지단전에 순자 최숨 이야기부터 팀 주글에 저날 뒤에 대회 팀 주글에 저 세진아 전에 저 챔피언아 죽었다 최숨 이야기부터 제가 가지 민 매부다 미초라 침님도 팀 주글에 저날 쉬운데 최금에 지금도 와 얘도 미 지금 매균 매부다 미 최소네 초라 마침 팀 진짜 인자 가르스는 벤저가 순자한테 최숨 이야기에 쏟던데 진짜 차위나 안디에 팀들에 저 냠치베 나네 이제 추주 그래 그래 계급이 나네 직동 지스 나다 디나 세시어레 제단 디인데 안에 텔이야 니다 기계이나 안에 모두 통해야 만 모두벨 디나 사브리 직 차부 첨부터 한 제 추규제 다 안에 리니르 디제 제제 마추 베 대칭수 월 통해 그러면도 제는 세스미도 안인데 기에 차자 아니 계란디 주주 마음부 디나리아 가르스는 집주 토덤 쳔바야 모르디 가르슨 토속으로 가다 뱀이 딱 뱀토야 맵차소 모르다 토야면도 배적으로인다 맵차소 아니 배적으로 균구이든지 치차소 아니 디날이야다 게디 도스 사르두 년대 개비나 짐주 년도다든지 년대 개비나 아니 짐주 년도가 디날이야 내주디 유에 바스 디디 게디 키란디리야 덴주기 총래 덴주 딘제 나유나 바 튜주디 유에 매위나 아텐저기 디나 추고디 촐라지 김제 용그레
1: 레세
0: 디나 고저 추고기다 디나리아 진단 치료 제제 지식게 그러와 하나주 디나리아 간선 야가타이나 저자이나 스그동아 제가 딘데 지게제 디나리아 긴접제 용그레 제가 진내 긴접제야라 디나리 바스디 뉴베유체 게디 딘데 제 매위는 년데 게 매다 나가 이제 사수 좀 비네 라파르티야 민도 사수 슬럽제 사수 시기 Senasin Sotinang Sotin de Sotinja Chimina, Tibina Zilling Marit, and then you can see the Kins of the Jing Marilla, Tibia Zitim Marcarson, the Zogan Panda Horva, Tim Judy Nindo Temperta, Dindilia, Nindica, you know, Anaconana Bay Carson, Nijudi Tensanguia such the Taga Yurva, Judunan Yonje, Carson, Taga Yonje, Dilipartia, that Dil Nijudi Tokiveta, Nijudi Congestla, you meet Tujune, Namsine, Cheti Yungurta. 이제가 통계네 채팅 그룹 제단 디인데 델리아 순작한 저 팀이 미매균 중이미 매균 중문 그저 지금 이제 강가 티제 디날이야 디날 긴지 긴지 팀 그래 아 디날 카지 있는 거 안 좀 넘고 가르스는 제가 되는 지시에서 고사 지금 누가 먼저 장게 코로나 신게 지금 딱다 마대 체제 규제다 이제 딱다 마대 원나 코카 룰 코카 여제가 뉴버셔제 딘지스 딱다 마대 소티에 임베나 안에 칼로와 게임에 베서 지야다 다들 좀 죽어야 십대기 십시 체적으로 봐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 도수체 도수체 뉴비어 게디 딘맵 딱자 체제 아니 신에 주거디 맵체 주거 둘로 니가도 아니 딘주니도부터 딘젤이야 니데게베 뭐저 체제 아 담 뭐지 니야면도 뭐저 도스가 그때도 출 사정 안 좋아야 니데게 좀 아주 도 체미 자야면도 뭐니 니야면도 슬럽지 아 뭐저 티 티인으로 보다 뭐저 티인도 아니 신에 뭐저 체제 도듬 쳔바 딘젤이야 자로 Pime Charoda, Dulunia Chogres, Dina, Mueve, Dulunia, but Cherva, that's Sumba the Carson, Mazo, Chick, Tande, the Chulu Show, Sumba Dinta, Gudro Shobrova, Takudro Shoja, Tugo, the Gudro Shosrova, Dulia, Tamil, Tigre, the Tostratu, Anna Chulu Shop, the Ringiva, Sayam, Giva, the Tostratu, several Chuja Niame, Tostratu, Inea, Nindeke, Gugi, Rua, Todam Simbata, Ninde, Nesset, Timzi, Tebe, Mudu, 코드나고도 dos cheche dulu nye togo do. Da sumba da ganzo kudwa shio su chugwa di, kudwa shio na ta chugwa di pola chimbore, pola chimbe na lo le ganzo di nibar to nem gyu labi na lato khabach pola chine le nye de kiego ya.
1: Rwa.
0: Ta cheza mora su di ta ali nyungshu le chi, chi nyungshu le di chedi ya. Cheza di indu nye de shkye che karse na chi di nyushib. Tsenpa ya rwa, dinte li ya, chi ngana zu xingjin sadi, di li ya, gyaga tanya xingjin sadi ya, ta nyushib sikri, nyushib tsenpa ya, nyenda kye che, di tak che, che che, chugo di nyigido, nyigido, kiranga nyenda kye ni pene, to gyaba da zi lingri, teri ne, dinte, nyenda kye sun, ne ju, nye shi tuensha rwa, tuensha kunzu, da tuju nalo, da tak che, che, che rwa, ta che che nyi ma su, rwa, nyiya mendo, nyigido mendo nana, ani, tuju nye chen shi chudu, ta, nyiya mendo, Ani je niya mena ani yunzo jele kunana bade ne ngudu ti yungure. Ngudu ti yungure. Da dinali ya karsana, dinali ya kira kunana bade ngudu ti budi karsana kedi. Nyatan chumin tenzo yukde ya, chongla yag tenzo na yu na, dulu nye yu na, deli ya mwudu di kimbu jay yungur wa. Kedi chongla yag tenzo mewe na, kimbu jay kumare. Chetan di yindu dina lo li ya, tuju nye chenji nala, jidan chana ganzo mi chulo shiobda anze chidu karsani mi laa su mendo mi tanda mev chechas ta chegi yomarwa.
1: Rwaad.
0: Di ngaranchu yu jik giga gu timlu nalo liya mi chulo shiobda anze le laa zeta jidan chana mang chegi chu dagara na saasu da bet timsu rwa.
1: Rwaad.
0: Bet shingyo rani insi bet ta chegi yordile di pene todi gedu shiba kelingi yomare.
1: Lese lese.
0: Gubundi ma nyibido karsani. Di tuju lo nyi chinsu nana ani shine mi di mewe dindisi ma chimda che yungur wa da che yungur chata di lo nyi na lo le tuju di ni midi labri le mida midi shivrisi che le gu yo ma re chata lo nyi chen su na an shine mit chik chola chimbe di yisor chita chimlu uk tuju dindre chika la ya che shi suy yor wa yigo chimlu todam na du suy yor chata di yindu ani kera chugo di kuna na ba chik che ya tuju ji yore di nali ya ma nyibi ta nche che min ta nyiya khori mi du lamina an yun zu basi chi yungur wa basi chi yun du ani kira shi nebi ge jaro tanga chin je ngujo di ki je jaro tanga chogu gore jaro tanga chudu ta nge she bi yin ya nye mojo di la su guma gyab su lab je kira ngi mojo di ma la kung gi nye je bar ten gyo lo ma wu gen gyo so din je ine di zo guma gui chen pa so che na di yungu ma re 이게 강가 니바르도 먼저 인지민직 수수 있는 장문 속고고 열자다 먼저 디바피베 있는 즉 십시 뒤주 여샤까지 니에디 자로 땅도 십시 여샤 개직 말 와서 있는데 가방이 보도와 십시 뒤주 장보다 이제 개직 말 라키 조교 라키라 쇼리 즉 레슬라스네 개는 그 말에 도고 마디 니금은 도스네 개는 말에 뭐다 안다 즉 토야미 도스네 개는 말에 간다 키나 녀자 땅 속고 어디 수수 가르스네 야 수수 자주 가네 팀다 개대 여러봐 곧 땅 수 아니 신다 되게 담담한 대비 되게 비게야 도덤 쳔바야 즉 주의 계제 도스라스 럽샨다리 카지 즉 수수 즉 무도 체제 비게 야제시 라베제시 김지 카지야 이거티스니 이거틴지 그래
1: 레슨스
0: 라송어 조건 내줄라는 거래 긴기긴스 지난나 발에 도담 쳔발에 저 메시 미시달에 저 메시지 카지 뒤 대변날이야 차과 개주로 와 나타나는 건 차과 개국이 요마래
1: 제단
0: 뒤인데 도스 체제 무도 뒤에 있는 건 조직 즉 kushoba rwa, mesu rwa ki ngutu timiigi timtui nyendog rwa ki ngutu singi so tinte chungche a nga zu jagro di nguwe mewe jagro danya nal duks chimbre da ina ka jing nga zu jik chobo nguwe nal ya chugo de yore chugo di yagu shubi yu tanda pecho danya yu rwa
1: mara
0: jik puze ki nal ya yuwa da lungba kukyo ri yuwa ni jik todam chingi mendo di puze bala danya sur chitegi nisi nye dinte tunga ka jik sheba na nye dinte tu an kenla nye dina tigri bai bagwa ni yagu shubi de yu mudan biyo taku zhu ngare la gita anta dike tsu nya di ngare de jagro tochi subi ni di puze bala lal jenshi nye yuwa kukyo danya singi sur nil lingu tunga kedi dos chevi na tani nye duyun chevi nye jik nye kira nguwe mewe jagro danto da ka jika tabshi kanda cheche mudi da bagwa di pigi zhe Ani jik ngwa shimba tse je, zong rinpe nal jik yu je, ngun mesu ruga ta, nje ngwa zhoy len je, mo zhoy di yin pe tsigri tambar si chimba yin ke, ngwa zhoy di ti, ta tiwa cha sha raba.
1: Raba.
0: Ngwa zhoy tiwa cha sha, ane ka jik 我先不猜猜，我这的提拔恰恰，我这的提拔呢，我这的听过牛不要的，我这的听你的书提拔是没水如果要提不着，但没水如果我这的提对，我这的贴子给不要的，贴子的卡拉是呢，那的我有那句的英语，庞大的读书的，那句他们那个最肯定的英语是的。
1: 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我这的铁皮呢
0: 나래야 지금 뭐 예외의 수차별 명시가를 드리기나 뭐 매워티 또 세제 세세디 럭 수구인스 할 행계기 나래야 정말 되나 토나치나

0: 아니 이제 다 나와 제국도 와 달래 내가 나자리 나와 마찬가지로 이제 소통이 이제 다 국도 제단 곧 나자리 열어봐 내내 나자 제단 더도 주고 오고도 와 가지 다 밑에 좀 로고 챔불에 하는 낭민 수매 진이래 아니 가르치아 영화 어근이 같이 가서 진짜 가르치아 영화 진짜 가르친 거야 쓰기 어려 추 가르친 게가 다니는 태어나야 하는 쓰기도 와 추셔 쓰고 어려 가서 그렇다 좋아 제단 예 돈독 두고 열어봐 디 처진지 세우 다 두고 열어봐 디수레 르바 디상공 가르레 제주 치투 여르베 지르기 딤주 텔이야 지르기 된자 구구 여레 지르기 된자 구구 있는 지르기 토덤 구구 여레 딤주 년도부터 긴제 토덤 참 지고 매부 체제 완조 원연랭가 구구 있는 원연랭가 르바 종족 종족 구구 있는 종족 종원을 배고 있는 종족 중 종원을 배고 있는 연샤 아니 칠로는 칠로 미르샤 텔이야 상공 텔이야 던져 가야레 딜량 안 좋은 게 침질이 고요. 딜레 논조기 장조 중국 크기 딜이야. 된자가 까맣게 고요. 딜이야 이거 까맣게 자야 제시 있어요. 또 탁 도담 차 제시 싫어요.
1: 휴자.
0: 대충 대주 디릭 디게 안 좋은 딤주 도담 나로려 가르쳐 버렸어. 낙조 낙조 되어서 주셔요. 낙조 낙조도 개가 낙조도 제시도 도시 그래. 뭐부터 들어 봐. 세우시오 그래. 디인데 안 도담 그 제시 딘데지 인데 응아라 좋다는데 진인도 나랑한조 링롱랭이 더듬치기유선 등어탈 더도 오고 열어봐 레고 소토고 연말해봐 소금제 메스레브다 소금 더도 타고 오고 열어 디인도 아니 즉 다가 고키제 더듬치에 인도 주고 주고 주고 차제 야 갈래갈래 쇼요니 이제 재미는 안조디 코리오도 장무 차 동무도 직내 코리오도 장무 수야래 안조 즉 된자가 코리오리아 견낸지 구구하라 니네 안조 즉 주기글랑고 디게 침다 튐베 주기 손자 디게리아 숨겨 체병 뇌부치 턴 연구 열어봐. 차단 디토네 아주 독서제 세세 수구 구구 열어라. 니들이 조 비밀적으로 단한테 직내 라니야 니가 하려래. 마당은 니가 하려래. 라 비밀적으로 단가 주디 가르스는 세세 수구하지라. 라가 주주고데 나 마당 봐 비게 깨구기스. 대야 먼저 가와김데 지그리. 가와디 직직래고 귀 어느 점주 니다고 거리 더듬 소리야. 야면은 그냥 진이 락도 가봐 날 캐나리아 코리 도덤 소 예라 제 유소리 진이 가르스네 진이 숨나리아 대제 디 자그르 가르스네 제 둘루니 세디 자그르 게스디 카바한다 데로 랩제 델리아 카바 게제 혼주 모드 다유 제 모드 어두 그래 제두 그래
1: 라올라
0: 델리아 림부 림부 제 말에
1: 라올라
0: 림부 제 정말 다야 디 칼로브딘데는 응우 가제 제그레 15 응우 가제레 검숨게르 메사드들레네 아 콘조디 미드 국벌에서 갖고 묻어서 꿈 숨겨서 나도 가봤더니 이제 나땅 승우들로 죽으러 봐.
1: 저바로 봐.
0: 근데로 죽으러 봐. 아니 가지 머리작으로 기회가 된 거래. 아 머리 다 즉 수순 균군이야 자 머리에 즉 지도를 내봐. 아니 머리에 다 미장 민나다 또 그 다큐 체유자 너무 강하로 제 단계 동안 하다 줘야지.
1: 저발.
0: 닝자 약자제 단위자 응 너무 미비게 된 줄이. 돈다 여마당 안 하죠. 이제 멀로 랑교를스는 미 수수 벤조의 수수 타체샤 그러면 더 등을 털 내가 가진 좀 집중 차도 와
1: 시장 시장
0: 시장 땅 좀 내가 이제 제대로 갈로 먹고지 땅 좀 방어 마시는 중어 신고 요리 시제인데 기지팅이 요리 다 칼로 카지님이 권나나 봐 시제 하거든요 요리라 먼저 직 칼로 카지 차차는 먼저 좀 뉴년도에 콘주 시제 하거든요 싫어요 먼저 직 레고나 대디 년도 직 좀 뉴년도 로젠데 티디 먼저 좀 뉴년도 돌래 뉴유 먼저 로점 야고 마체비나 칼로 카지 간줄에 시제 하고 요리 먼저 콘주 시제 간줄에 야가 차죽 말에 쓰기요 말에 죽어라 내가 주디 비가 더듬 치듬 이렇게 비에 깨치시에 두고 말에
1: 쉬자
0: 가르스네 자가다냐 다 보고 있나지 보고 있나지 가르사 즉 쓰기동아 마 보고 있나지 비에 칼라 키기 말에 비에 슈바 수수 도가 전부 제 비에 수부 야구 슈바 말에
1: 좋아
0: 제장 지 컷 이제 가재 가재 마담으로와 수근 수근 내온 마담 시즈 시즈 마담 제도 순간에 쇼트 그레스 제기 여러 재단 뒤인데 먼저래 카직미 인제간 토인데 선배나 가고 싶도 재단 뒤인데 직 배매자로 녀다면 라모르단 라키 돌아 두고다 슬레베면도 아니 라키 돌아 먼저야 탑시 가리 여래 스디 아니 이지 미지 말아주는 뒤 제가 다니는 토체 슬레브라다 먼저 제도니 먼저 어도니 디 콘주 다인 그래
1: 레스
0: 디진 버터 말에
1: 레스
0: 이인데 아니 아저 직 대니 팬부건 전에 이제 가와이 무도와 옐라 모터도 숨놈으로 샤이벤 아 모터디 오니 디 칼롭디 놈 키란서 파테르다시 스니서치 레고도와 놈 마데네 놈 공이 테르다시 엔 단도테 님도 시서 디스즈 놈로 브라다 아 좋아 놈로 브라 미 이제 테르다스 디나 세비기 스로 담레 알로한테 로스산 안 가서 뒤지 님지기 니치 안 숨비시버스 제주고 칼레칼레 정문차 안 칼라다면서 내 팀에 접주고로 와 아니 좀 이게 돼 요규래 다 답시 민도스 있어 차주고래 안 주고대 수소 경원라 주고 진짜 뒤인데 먼저 디간이야 에들이 달라냐 지 비밀적으로 다양하게 집제간에 这些 수사 예스 진짜 뒤인데 창문에 파주 수지 최셔이 나를 지 신바 마신바 딘데 간에 지 파주 졸린이 나자 파주 친구인 딘데 파주 나로나스
1: 레세
0: 주인로 세
1: 도지 레세 도지 Lazeg latang anzo lezen chuk tiba kama shi cham chitu kelage chik thanda te langkoro nyozon chebe kable ya yinji mechi gi ta temdo gyurya gi detail ya keje rang shin di chik yangja ngo chosin naro shu yin
0: lase ta temdo gyurya de ngon chi dan chena mo ta sa nyu de da tu ju da chi na temdo lu si ti ya re
1: ro ba
0: da chi na chi dan chen ni mi chuan na lu so de ne yang mo na da chi na lu si ti ya re ta temdo to go ro ba temdo monosao nyu bin shugo anda ka ro ba shugo anda ka sen ngang zu ge ga tan na ling sha ha ba es le ro ba di ne ge gu zu ge anda re di shugo di anda de je shugo de anda ni de ge ji yun ga da ji ge lu de ni de ing ro ba ni de yu di ju jun yu ben na lo li ya ka sen ne nyu bi de ju go anda ran ga ba da nyu bi cha yin si ge re
1: na le se ge
0: da di ju jun ma zo go ne tem du lu ga chi Temdulga chibiga temdulu sawruwa. Temdul anda ranka diyo kaa chigi shugwa anda di mozo pe zoobndu do nima duyun deyadu, ruba. Nima duyun deyadu silab chay moja anda di magaab chay giblo di lu chay shaa. Nga chig juzi nigimindu donda chay magaab chay taan chukore. Kasha shigizibidu taan chin chujel chin chay penay kaa chus kaba yungudunga. Gyanla di nay kaa chus yinzo. Da di nga zo teri nye sasha shuwa chila shugwa anda lin chay 안다 지금 뭐제 토고 제 차자 자가 안다 내 차자 비 모델 마갑체 모두 슈고 안다 가가 가난제 직 디트라르샤섬 안다 슈고 안다 가능아 랑갈 파티가 말해와 모자 안다 가능아 파티는 예제 보고서 이제 그 공부신 이들 임빈 직 디토담다 그도 게도 슈고 안다 디 가르슨 튜지 마윤 교디 가르슨 자가 안달린 차니 님은 숨 나러려 녀자단 초고 말레스 녀들이나 뒤주시인다 띵아주 레네가려 지 딤준이도 도덤나니 칠레기 직니도 바카직 양디가 세우 매위나 녀들이 띵아주 직네 칼로바야 익습체 그와 시에고고 니네가주 칠레기 도덤나니 니가나 시즈담 치고고 여러와 님은 숨 나려 따라 디 안다야 갈라스야 소시엔드 지그리 님은 시내 예수나 녀자단 여레 아니 녀자도 가려서는 로바 디날이야 안다 가스딜이야 안다 가민도 슬러제 감 고고자 라케 감고 이제 고무 진이 겠던 그래 지치도 아니 캐랑기 라케디 로직 나로리아 감 중이래 요 말 봐 딜이야 튜주 직시 그래 튜주 직디 자가 다니는 저우치 시행 거 저우치
1: 봐
0: 디 가르스나 가미중이 디 아니 로 다월에 가미 릴레 야마르타 토토시나 아니 가미 구체디 아니 라 라기디 라 따츠베나리 양다 수수샤르
1: 레세
0: 아니 지급이 지 락도 카바지 겹제 모르던디 바스 팀에 감숨리
1: 로발
0: 간다 좀이 체디 간에 간다 좀 먼저 체모 주는 감숨리
1: 로발
0: 아 이제 니기르 봐 디인도 아니 비게 감고 고자 잡아 가는 감숨지 아톰다 감중이 잡으래 감중이 찬라 기디 토스브레스 랩제 카르피나 카르팅으로서 이그마우 퇴윤고레 계란기 징이 징이 숨가 이그마우 퇴제 카레스 카르 퇴브레스는 두쇼크 후이푸스는 그렇게 제가 나눠라
1: 레슬레스
0: 토스브자 웬자 라기디야 갤린차유 스레 갤린드 카초선 육 단고레 징내 롭종을 태고레 롭종 융슈레님은 숨제 태고래 롭종의 태 감정 중이자의 롭종의 태 니네 가르스는 비가 롭종 체제 비기 갈롭에 랍테 가르스는 라게 당불린 뒤 남자 당부디 격디 감 굽줄는 배 격치당고래
1: 로발
0: 디나 침루기 시제 감 뒤주다 물격의 시제 감 중아 디미기르바 니가 다세가 감 중아 시제 감 자타면 나로 감 굽주단 당고래 감 굽주단면 돌린 거 여말해 제가 어떻게 뒤 제제 디날이야 익선한 슈그니스
1: 레세
0: 뒤쪽에 배터리 다가 세기
1: 레세 도전나 레세 도치지 러스 팅디 변정농 팅디 틀레공 벽에 롱팅키 팀디 테테 시벨레 텐디 순삼 다가 세기 레젠게 주도 안 줄레 텐레 도구르 탕 잡죠 난긴 기자체 생긴 접고 용라 뇽원에 도전나 슈그니 땡기 고슈난 거라
2: 차잘 롱접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밍람토 찬이인라 리롱 알신 제베타 미유 알신 대외 켜바니

0: 坦德尼, 비친키 추즈주부다다시
1: 디카르니
2: 디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개 룽치 이
3: 점종탕 룽친 대발
4: 점종탕 룽친 대발
3: 소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머숙리 마르신토 미치 잉리 대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떼모디 생캔 초고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카르
5: 점종탕 룽친 대갈
6: 자산 댐베 센트럴 링게 공감상 띵디 되게 롱진기 리센키 난도 도카르십 중치리 원케 기잠바다 참바 겐젠다네 슈타 나시 편중 메마 비준캉네 비준난웨 표기 너슝 정도 기념케 불도 되베 점중 정문이 기약해 슈누 담이 기뜸규 지바티 편논네 단디 표게 롱진기 개주당 튐버 좀지 원삼당자 양튼 슈규인베 세나 유피슈 생혜린기 표기 너슝 정도 기념케 불도 되베 점중 정문이 기체시 김바 슈누 담이 기뜸규 지바티 좀바보 도카르십 중치리 원게니 제로 책동 축제 급주 겁된 로르 장덕룽투 옛 나와 상야 바탕 윰 등춘 얘기 세스 구충 바다 공로 추네 줍시 바라 표기 익시 냥아 당 제벌 장난시 공로 정안네 멘출딩도 로친 담아시리 총도 냥아 리우숨다 지기 거로 익리 나초 잔도 양제메 리무 용조 대표로 닝메 출루 제라 로숨 장난오시 도가르셰 중치린 관계기 개불 하상기 겸네 소부 춘가르다 달레라마 고제 듄바 계산 야초 메완 폴라와 스남 도게 왕교미 남게 제기 급 나치 시그츠 종변다 작지 치부 종기 종변 불산의 시슌기 총거로 제변 가륜 제기 겐시용화다 학벌도 공기 가륜 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싱 장남 깔륜 도업주 제바 잠 춥지기 칠로띠 제로 책동 등게 주주 리손으로 공부 접시 도가르셰 중 치린 완전히 뒤럽 좁

0: 가르쳐 줘. 고 님 저씨 가르쳐 줘지.
1: 루시 성금이도.
0: 로상금인도 에. 근데 쟤는 그 그래. 대로가 로르다.
2: 자. 장 의제 가르쳐 줘. 아.
0: 루시 성금인도 쓰기.
2: 가리. 쟤는 요새가 뭐지? 알레 고다. 장 아자 깨단지. 기니 님보 규.
0: 계승문님 근데 저래.
2: 아, 지.
0: 하지.
2: 나라 삼텁도 이제 마동다. 자유사 제가 치는 댄댄 이지. 댐제 고내 증나. 저 지수 좀 용 체부로.
0: 아따다. 레어망어가 가래 이글럽이야. 잡아 금기 금기. 리부 당기는 게 고바요야 요래란.
2: 나 네 이글럽다. 저 가려래야.
0: 예도 예. 보고 단들 로소야리야 심마샤지. 스베나리야 이거 자야 간간하시야. 제산데 로라송아.
2: 이 야호로보 나주는 신체 매지지 봉보 싸우러 주마 후유고로보
0: 란테다다 롱베나리아 이거자니 보고 가져도 미스 김자나리아 내가 치러지 내가 감사로지
2: 또 띵주 참 미신다고 둔다리 나라조 주도 요마리 마시네 중도 윤대 마잖아 제도 무유도 멍을 매치해보소 어 니们 인진 라부자 무티제 등기 디메나 겐륜드 나조 덴데 심진 칙시
0: 라게 님을 납자다 보고 신다 신뢰 지르준 콘소심나 가르성브레 라데 삼로 호중에
2: 라게 통승 머신에 붕에 나로네 님을 리고 장수 좀 두게 아
0: 리리리 다 라게 셰 창무 디브리 니 라게 칼라케무소 머신에 라게 님을 납자다 아 케세 로프마 춘 근데 저래
2: 납자 야무 춘나 아니 로용제
0: 行列前的这个肉一年年三吧你们点点拉着牙口去这么多的生病巴拉阿姆拉啊啊啊罗尼中阿妹哦你是爹长了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要
3: 老。
2: 卡山那边一个店主，他听说你预备啊。
4: 你去罢了，你卡进你去。
2: 哟哟哟，呀，让个就落的。
4: 今朝一个酒店，卡车，那，他这样干啥？拿去。
2: 啊，呀，到哪里的？
1: 把老爷接下。
2: 你妈。
3: 老。
2: 到哪里的？
3: 对。
2: 呀，要了西。
3: 看看他那爬马，让老师他们进去住。
2: 阿妈，大郎给我去吗？
0: 好去好去。
2: 你妈我那老不去阿去，天给这个要肯证明的啊。
0: 要不多我那要不多。
2: 大姐呢？你们拉不着桌呀的。
0: 用啊用啊，大姨奶个你可心写不能写，我妈跟着老师去就是的。
3: 来啥么来？去让土家么呢啊？你老不要我写去，可是要不嘛写名呢？你杨家长姐要不写不清的。
0: 我用啊。前是你爸那里啊，让老张给他了。
2: 用啊用啊！
3: 给不来给不来，俺老张就要让去。那是你老张重视。
0: 因为让土军那里啊，露出了他良心大气的叫着的。
2: 是的。
3: 俺们俩，俺老张出来准备呢，看着气死你这吧。
2: 有有。
0: 用啊用啊。
2: 用啊。
5: 退入孔庙，落入断绝之都，结合起配给老张正冲了，人面落水西去，拉大千余。文讲。罗志马拉推仓买不通，假期忙做出独写人生七十八万去，不住罗志冬天去金仓铁仓忙不灭。我讲，你们这些人出过阿岁真稀少，光给巴拉给他几度加表难为我。你们这些了，我数三套了，大有不单。罗志终于可给上不穷我疼，光给讲可个别人前十里拉把子的，你的差价弄足了没对吧？另外，就差给日南江桥区的罗站哥哥不是？
2: 啊，不，你谈起的嘛？
0: 我咋说？
2: 我咋？
0: 他哪能都接不完，没通的，当然会有嘛热气。
2: 当然，深圳嘛是的，没啥没得热气我了。哦，那这意思，呀，马组长。
3: 俺们挂了，我不听见你怎么过去？看哪样去？
0: 总理呀，住到几百家个住下来。
3: 怎么的？这边推你入行也养空了是呗？
0: 让他们亲戚孙子屯他们不吃苦嘛，这阿妹，得了让让陆军的也好钱值吧。
2: 罢了，我呢？
3: 你上哪里去？你也先说，钱能拿哪吒住人的？
0: 用啊用啊，太可惜阿妹，陆军也好继续啊。
3: Yes。
2: 陆军也好继续啊。
3: Yes。
5: 江中掠情多了一光白白宁顺点白你们这些陆军整个陆林尼对马穷养给及配的穷为从这个团年产能龙经了一旧去接了切冬苦的继续开启了陆就住了孙别你们这些给拉量陆林穷养给的偏重迷的陆林体真正增长一旧去的在于重组每天南萨陆尼兰主编体出国安躺不天有二日
2: 你妈
3: 老婆了
2: 他的人那谁拉不着住肚子了爸爸我也搞不起来去当然别给累不到我推荐老婆了别存起我的大
3: 累死吧了能干不过
4: 日大日大你妈我让最可用的迷茫不拿了开不语撒起面拿了十几月是不是你们让俺做创作呢干那拉不着去年躺不得的的现在老总要我继续啊我
0: 你们让他的他人不停地杀了拉不着做过上肯定脱了要说说说说继续啊没
3: 也
0: 是我们了。嗯，老爸都让了国外云台家，没了那边当马修，现在俺没有当不的，心里应接受啊。
3: 也是我们了，等你好过数，去让土姐们拿啊，去让嘞，姑苏里啊土家拿了。
0: 但是这节目我阿妹。
2: 你妈。
3: 老婆了。
2: 咱们这个玉米金子粥，准备春节时，让给去啊。
3: 那是罢了。
2: 南车队，到处说。
3: 不欠呐。那是
0: 你妈。
2: 阿七，打这是这是，没得打。
0: 你妈，爹晓得没？爹呀，阿妈，我有点子急，得看见叔叔啥样子女啊。
3: 那是阿姆拉，去让土姐们拿啊。罢了，阿姆拉，等我注意的。
2: 有有。
3: 去拿你的姑苏里啊，土家拿了。
2: 有有有阿婆，
3: 那是
0: 你妈，你妈没，已经叔叔叔伯当街养不起啦。
2: 是是是。
3: 怎么了？
2: 哦，你妈。
3: 老。
2: 让别个来说呢，哪里有故事啊？
3: 来罢了。
4: 你妈，日不真说啊？
3: 来。
4: 去见那个不能行，马去啦。
3: 来，你可把钱省着，老朱团队已经朋友老多了。又有老单位呢，他也是丢不是吧？
2: 这是。
6: 你妈，
7: 哥，蛋糕
6: 了，我蛋糕去了，
3: 来噻，
2: 我蛋糕去啊，
0: 哥，哥啊，你妈，
3: 来噻，
2: 哥，哥啊，
3: 来噻。
5: 热瓦汤，彭端。玉米冰块汤级别面对上不一了奖的，年长军官拉去特任朱秀菊，你们这些拉汤天徒，别给撒娇抗生的用为入住口气。现在山西咸阳的玉米偏向米粒绿林的角，铁锤度起诉你们这些拉去滚的那种拉汤，列入玉带领养育不是。
8: 然陪那一边。
9: 那。
8: 那你们这些生意
9: 啊给你们这些年龄了就生意
8: 啊了就哎
9: 你们这些俺在老在不了给我住哎
8: 俺住没他都甚至给出来给你
4: 然呢大把老中间苦着可不是留了解留在了这里所不中大家你也不要人
10: 哎然天哪国语要么说现在还是幸运啊老中配备现在给请对门的位
8: 是是是其他三这个就啊你是我其他是来一样的一家
9: 你是老总小人但有小什么嘛事俺做着
5: 山西咸阳土陆总罗继麒麟 你们这些拉了同门行列这里贴给写着中间托把贴气速空气杀对行列空别堂行住了别不起就如蒙西电波定托月接落切东可给开出开你了你们这些拉堂楼中于带领界怒将行列录音了

0: 阿妹吕宋说要起度，出去进不得，急不是？你吕也不穷么兄弟，穷这个穷娃的，全部便宜给搞死人，心酸。
1: 建成啦，俺这陪了伢穷这听过没子？给俺给俺做点生意呢，咱们好了下节，好了钱，咱们打钱买的。
2: 啊是，大明我了，丢脚么兄弟，伢了给那个老三吃住的。
0: 老朱说，南边俺俺最卡边了，打卡路面那么选，咱们早晚面那么选去不是？
3: 朝当阿兄，穷这借地皮给卡叔叔，过了十月三星期，几零五年出息嘛？三亚泥塘七蹦哒，三亚泥，三亚鸡蛋出蹦接送钥匙。新来天气气候特别急急，米路东厂门边拿了，米日的三星塘卡车都没抢钥匙的。新别从我街当的一年，杨叔朝地租起就当短过钥匙。钞票啥多吃下面呢？早的难地租起个钥匙，难当穷这阿兄，朝所以呢？
2: 德鲁江面经纬宽数多个月的，听说先生哎，
4: 建成了，开两个松柏达呢？出这个地租六十的，那个地租托将这个月不了吧？
2: 是，他个人是有，穷这的做一些业财务亏呢，听个月不大，出在七十几个月时，一年那地租钞票啥都呢，听个月涨，啥都能比四十的低下了，差不起差钥匙。
4: 前两个最近这些，出这个钞票六十，便宜些些，那个退保托当过来。
3: 呵呵呵，前场地天来开足能行的，新来参赛面的定着官的，既然做三队那个的，穿到天芒前去，人品立足了用起不是？他提罗青年那猪头边两个是缺的嘛是？前场既然做高娃忙不接屋里了，天外讲运气面吧，别准起不是？现在刚安了嘛是吧？宁瑞切给他，把俺的兄弟的团聚钱币呢？既然做面子破断的，我就突破是的。
5: 七路七通苦脚，跳出铁柱路。你们这些拉趟，乐中于大林姐、米松波、中国新列崔天康图、我琼李竹新的，票了老杨不满塞，他是冲给新列委员天康去，得看明着话来贵也不疼。你们这些才能穿的点点的，穿的康图来贵点。
6: 我呀这些，但吃不吃下，连穿不下都，穿的新个皮给俺去生意是不是这个？
5: 那是哪个么个了？城西嘛，我这个荔枝七八，俺也拿来退税多少个皮多啊？哈，
6: 给那个嘛的个了。城西这个年头个大荔枝也好吃些，严重不啦？去年年落天，新个皮个吃不嘛的，年休息些啥时候落药去？但年是要的，石头也吃些，龙洞茶卡些钱币，给我吃些。年终算算，跌出来九几个的，你们几个你个两买的？这些，年让了呀，留了些么的？新旧手里也用些，让个罗姐拿了呀？
7: 你大学俺俩的，过几年去咋？老总给让了呀，马队请问到啊。哈哈哈，我在家了。
8: 肯定我在，我这边老总给见到给我下着药的事，让给写上啊。让退休，出点那个困难也过好几年，你可以写么中啊？你那来谈的。喂，你们这些，你们这些，
7: 你看上岸抓啥不是？看见了，让给等给。呀，明白，感谢说。
8: 你们这些。
7: 让等到点点一呗，
8: 老舅，老舅，俺们是送不送着去？
7: 看嘞，送不送着去？民工俩清仓，民工好吧？
8: 来水民工了这，让丢不丢的？有，你们，大可怜的，赶快可怜蛋蛋。
7: 开心嘛的。
8: 明白，给我是的。
7: 俺呀，读书是给不着的，俺是宁波大家住的。来是来是，给俺们了。俺们了。老。老叔，你干活的？老舅啦。哦。你过年是带我们生意的。老舅，老舅，俺说个银角的呗。行行行行。嗯，大家都年完节了，我出哪去了？来是，进来我出，今天把桌子呗。
8: 这可多天等着了。
7: 来是来是，脱下俺们去了。老舅，老舅，这。
8: 阿姆拉，阿姐啦，今朗上班多啊，嗯，看哪说，今朗说，干么么说不卡接不来？
7: 老舅，老舅，哪大么多啊？
8: 袁明道，莫不得当真，不破这下。嗨，
7: 今次俺先拿他那去过些，俺的。
8: 让来吃我的，俺这也入去要不着。老舅不会的，让他多么让吃了药嘛的。
7: 啊，
8: 这。 咱今做给小兄子去的，老舅年数也不小，就过个。
7: 来是阿姆啦，来来来，来是，不欢迎呐，
0: hok chung chi li ye
1: si tiep to di no sho sho sho sho ba be pam pa shi de ngo
0: a si ran ge li qi da
1: yo yo
0: ni tan de wo men di jie wen zeng qian zhuo yi
1: a le he si pu mi da de da pu mi da ba la sme da ba la sme da ma
0: ga qi wo shi shi du ta de bu ge ba la s ka wa le xin ge de ngo mo ge de shuo da
1: 你的超过我的这你接了啊你们这些来对对的不然得给王姐姐请你给普勒明卡的得机也哦嗯我打算我是那去读车啥嗯其实不没意呢这么当不意呢我是得去车位啊不啦
2: Nima chesegi mitang lakchung ki ning da bu pu ngawang jigdim miyu dir lepje Nima chesegi kimla seda mebe zhuwa dir lakchung mengkang ne demata Nima chesi ngergun sin shua ngalang tang gong chingi ki singe nang cwede lega shu Tidar, Nima chesegi bezun lume cheba din Chisu, negi sunsang likyu yongdur sasin denbe mengsin ding toba chung rung 럭중기 샘낭 초규무식충 웬디 콩키 랑긴다월 삼시탕 콩키레가탕 풍듀러 대회 갑교지기유
3: 我要去 롱친도칼 니마저시 시바디니 저우이 잠베 롱년첩슝 까르모니엘라 뚜루뷰 시베 제차시송 직수체바신인 롱친도칼 디나 중크 까르무니에기 칠레 케바탄 칠리 케제 니마 저시라기 고즈 캄베제 남 치마 치신 괴유 샴라 롱친 더카티 류니부티 센로
2: 실로 치동 쿠디 쿠주 코니로 제외레기 괴고 신네 니마 저시라 카나지 세스케트웬 로친로 로직 섭종 지방아신 계진 페유 스촨의 인비 로브조 류드탕 무시총시 Timur Kongki, Rebjambi, Lurim Timlaniwe, Ninsik, Pai Penjong Chonin, Joey Tinisiki, Kongki Kombi Dingjo, Kangjong Sadurgur. Tini, Longyu Yene Mebe, Simda Zangjigi, Damka Sikhse.
4: Dishila, Kirangunen Lotin Yinbe.
5: Yil, Liuzhi, Simda Jessa.
4: Kirang Rebjambi, Lurim Timyaka Rishude. 기겐치모와 헤벤게 촉진제네디 고급건부실하지 노스제 르다나미나 기란 메시지 롱규기믿두게 머신에 기란 감자디제 로테야 퍼유 제브데 야만은 산다다 보고 제브데라
5: 시 나 콘주시라 챙기 예 다르 고급데 진지 심부치기 이랭아 로브지메 미규디 퍼유르 펜토베 레그시아시루이 제장 레게쇼 락린탕 락린쇼 로브준체나 마용 미두와 치스 고급 용두 럽잠베 루브림 짐초그리
4: 됐시라 급진 강문에 키랑리야 이뮤시라기기
5: 나 표역 신비에 부르지라 키랑게 이뮤기야 가르돌
4: 어찌 신구인 바 가려래 나 내 신비에 부르지 나 상물로 중국 신비에 부르지 是吧 年문에 시에나 키랑 치레에게 멍시 섭에 간라 인지는 항상 야르시도 디가나 키랑 킹경 사시에 야게 저 망고시라 유디 치게르 슈네 뒤람 낭다 요마지라 게나 로페비네 게나르 차레 낭다 요마지 키라능 신기 신데미나 메게게 사죠 상마 고르달 페능 신기 사지강에 치모다 서버 토버 인지 로페 고든 가려려라
5: 류즈
4: 라
5: 잔르 잡베 루브림 딤 사소나 가봐 주세요
4: 알라
5: 어
4: 나 스촨 로니이
5: 타카라 보 나저 상마 수수 미겔 가신탕 수수 퍼유라 가신 유업장장리 예발하게 차제고비 남판 제네야 류기 칩송 살라 내유지 소뉴유 마이 누무뉴네 루리 제고베 빼다 퍼유로 로네 퍼유 끝이 대외 제고다
2: 님의 제시라 카나타 섭종 능규 콩키 아말라 로버트 최팀 내기 총부탕 你们这些垃圾落中了书间平地被切读能密空了那个三万钱记录七通国际国际考试了 你们这些啦龙珠之女拉萨尔罗皮不是
5: 阿姆拉克朗克故事事部孤立哥那样陪克朗克这里解个发下克朗出队那这里有马人一年年三八日克朗克铺了光着那个马人生意克朗电话建议新汉族结巴说这期末样克朗克铺了结巴说
0: 阿姆拉长西托比约吧让一心三十路不堵车这破街冲队开开青龙穷民都巴拉爷给个那些啥的没藏马有谁让人生这样马岁那个三万七送给阿姆拉长街罗不及老子亲自不是但是都马起让罗连着手吧那是你是给
5: 有罗吉老子里让我呢干了些他告诉我往年啥时候
0: 这里人过年嘛年啥光当俺们年年死
5: 俺们往大事要注意让俺们年死给我俺多少来顶面
0: 你们当会养年死给我们呗多少年嘛对不起
5: 我子啥嘛活不着
0: 我子俺不定这所以呢让俺来家动啊年过几个情况我子所长周了、
6: 哦、
0: 给我牙片的
6: 老兄了你们这些了罗片子
0: 雷斯当过雷斯所长周了牙片的拿了点鱼
6: 雷斯雷斯
5: 我子所长了给他片呗
6: 哦
5: 给我修的修的
6: 雷斯雷斯你们这些了
5: 罗
6: 罗记拿罗了给他些了干的话去给你看了跑出没穷不着
5: 能大名都是所长了
6: 一年别的事就是了亲的话
5: 罗
0: 所长了给他随心安排的
6: 陶姐呢这些了看着罗中跟着穷索给他去给了呀罗中请用一杯米恰不得
5: 罗中我说我对个垃圾汤我对个拖汤吃的我对个空杯都是说不得是上吗那就罗中结果不写到的多了
6: 是是是
5: 王姐呗说上了就是古人呢
6: 用啊用啊
5: 第二看到他的小杯虽然卡起一
6: 啊那无罪前年的药是不穷死看到这个孙的给我让你四部托肯定是给托明了呀第二球可是不第七就我让你孙三连续天了偏到前不有的
5: 徐长说上了年底的生意落不中年时的给立志也会写写也立功的票托不轻易
6: 用啊用啊这话有嘛事没事呢给他落中了的我让你落几落子是托明吧
5: 是
6: 你们你送去你是干哪？
5: 爹开好嘛的？
6: 这是啦，啊，已经拿了年轻人了。中等位的师兄给，我让子，新来参加来个，同还将请不能个月过去修牛月。
5: 好
6: 了。哦，俺在所那里呢，起来给新店民的跨步月干了。其实培养公交新着彩礼卡组织月子，大弟给新来的、壮来、新者，我不再说个提供的，这我月买菜，他都。新旧地内的起来给所用地内所租押了体外忙外先点给明年点给我个月子我让最崩溃干个点着地你妈的都不一呢记住是拉亲友的
5: 是是
6: 点着记住亲爸了等我行命都我写是做着的别用了给他能行给起来明年光不余不得意现在你给他吃完粗不粗节粗光过去去
5: 说着了地内还哭个月
6: 给他给天的这次这是啦你也给他热不将被路边这么样的苦口三个顶着略当的主子给他点点老板请不穷于给你
5: 所长了给他听着送我妈的那老板几个名头当堂给个不给那老板我所用前面马赛起给了四不中都作为苦口不敌样来过呢这批的他的来过了乖乖有对你也堂里胡大学院的你也图特别被坚持行为王前辈说上了
6: 老
5: 第二看到了这边当那手机的手艺
6: 是
5: 其他的你也等手机我也找不到了手艺的
6: 用啊用啊也好是拉肚
5: 抱歉了
6: 其他当个几度那兄弟全部全部通的那我也搞不是拉穷
5: 抱歉
6: 了我也给等手我也找不到全都是拉鱼的
5: 抱歉了

0: 캡 진거 마세 신뢰다 종래 근지 텔레 캡 시라도 봐 라
1: 창부시에나 나라수 표기 정충 그 싸다 지시소 표순 속고 시라요리 매즈나서 고야 유에 마세 더돈 표기 캐주 유에 초세 배샤샤비나 지고다 고뉴소 망부요리
0: 라지
1: 티데 인디 나라수 표기 신뢰다 조그레 뷰세 토비 피게 동구이나 옐라 켄디 신주 퇴세 사비 시큐들다
0: 게라가 숨는 시 팀문에 계침 시라리
1: 계시 티데 슈로 체나 신조 망소스 무유구디 니르네 니르마 대바 갸르 갸르 두고다
0: 라지
1: 뒤데 머트 카스코다 도지 산뒤다 피게 내가 싱글해도 왜
0: La, rishya gila. Nenshin rishya, sachi dindele nen kiki yori samsama chung. Masai yagab dhagrab chiki isha.
1: Tanda ngini nesha di kamba zong giru chongzu ri. Chongzu di chungku da gyaga gi tansam chongzu thangpo ri sigo ori. Di sabo khasui rito shikdo da.
0: Di ya, sabo toze gyatsu ngui le mi shidong dungi ngabchi rishya gila.
1: Aale, sabo gyatsu ngui le mi shidong dungi ngabchi we.
0: Nao.
1: Sa toba tindele. 내 야구 팀에 이글이 삼삼하죠.
0: 슈잔지.
1: 하. 랑게 통중에. 사지 뒤규기. 내게 님에 벌럽다. 리딩기. 미게 틀로 된 것이 세야게 이게 전부 되게. 응원해. 참보다 진념 되고 큰 재미도 왜.
0: 다 그런 아저씨야.

제마 미게 치료 때문에 쇼세하게 이게 디워라 편종 서북 토에 탄삼 그기 신뢰 축두 최대 서지세하게 이게 답을 지지 라나네베 개콘사자 순교치아티 나주 센세베 누구시도에 토나 영화수요 말해

0: nga chi su ge yong ki ngun tun le tun ba tang ge yong xin de ki pu chung xin de mi na ge si ji ge kang ki mi si pong mu long ju tu ge ge dun bi zhong gu xun ni qian ze sa de ki cha ga kong sum ku sum ki cha xia qin bi wei zhun gang zhi ki qie dun cha ge jie ji qian bu zuo qin ki mi ge ki si ji qian yin tou yu xi lu ni dong ni shu luo rang gyo zhong deng wei ki 陆屯你们这些了，荣荣起，普通空间当月，西北千年齐聚闹腾，空气温吞节气了，陆中下气，给用西柱给陆屯你们这些了，记录年冬你说这纪律，给用西柱无用起，普通建筑才能够辨别切吧，当中央堂给西这些康起，陆屯你们这些了，给用起。 우유준가주기원투미길기시치천인치주나오시
1: 님저시라 니키라 투나미야 지시마시 다자 양은인치미베 우유내수디 캐리마치랑치리 나주부 레스피부탕 삼시투위유 키라 디와시부쇼
2: 바라 키랑 아중 집에 뒤기 미쁘다스다 니에 대구이 치슈치스디 니모 키랑게 킨세지 키랑게 능부이네가 나와 라미 창구 시오그르다 뒤럽 상부 딘데 나기바 가와 공부르다 턴도 포효가 능신 겐키 토니 세오레스제 롭스 딱바 균거 유바 발라키랑기 갈롭다 참교 니 뒤남이야 제시마시 키랑게 킹크 유베 예문의 신 미스디나 뽑아치 쉬디 키랑게 보치기 충부디기 키랑게 참견다 키랑게 김장다 차샤르 장베 리키 뷰싱기 닝도디 니에메즈디 굴미기 척되기
3: 연장님 드시라 이랑게 따주치도 굴레균바 라토지 슈지 따주 이라 큰의 징에엠베 연장님 드시라 이랑게 따주치도 굴레게베디 터지 체즈 슈규인 다즈 이라 챤네 데유 다즈 이라 쿄네 징에 엠벨라
4: 니마 자시라키 시림리아 시조제 신베 퇴법다 용보 파워는 규디 코란키 디지게 자와야 지는 것이 탄도 공개 다동 아야 달린 신베니 신레 테게 리지 케친시 텐제 인두 신숨게 레게 치디 네 파르도 신바야 가신 치고르다 스체 양양 숭녀유
5: 刘松月边安置龙天短孩儿，你们这些写不得呢？平江龙天年轻脸孔他，平江帮烟灭到人类团练参与公司，念头直属切不应。积极的是张先群、季千个、吴新元、千个、街上云点、车皮、家族品种、车兄总的。吴新元他张科周武琼大一九大瓦他罗山南街哈巴电子一九修他街上云店顿子罗山电子绝佳作为路线的写字总片吴新元路线一九电台绝佳作为路线的现当总片你们这个绝佳作为路线冬天七零杨总这不怕之数前不这些是不是都是街上云电塔阿拉车前不电塔普上整队家族品种冰吧罗上南街哈不七零记忆列车车往别车车不凶车片 你们吃人他阿西热杨坚吃点你们吃呀天作落车落上南街他不吃人孙南笔记边角儿一些杨坚点着穷娃忙错车边偏重龙天年轻烈工偏给龙天起烈密接引突击其属于偏让用种提炸波塔偏让用种行着千里卡偏重帮间灭到人类推列参与公司流松月别为替龙天短牌你们这些写不定呢偏重龙天年轻烈工塔偏重帮间灭到人类推列参与公司念头直速接不引
6: 前儿退宿南西文大的土谷忙咱们切不他朝家婆各宿朝若难他张不张杨三的我所说对面中
7: 而且无土给各宿当堂西兄起修面手脚的血千里他吞别国内能够给谁切过
8: 执行出送去基础错位独贵的车呢按此人一内家是几点了辛苦七百按内空心讲人气人了是一用我是他没龙头相为数年提没银本人气人一给七难归了年纪是空穷用啊
9: 按此总当端当将你卸讲听我没多能讲没用谈的客人给透了我爷堂过来七位那我读呢连接哭思密的兄弟让给人了给别七了的了中心算他
8: 怎么能吹电子组去别为心中念书习气呢怎么能去每日用去唱播出强用每个一个人每次了心看给给给刚才车行越级快越天里长博塔恩给咱们洗开了银的健康没吃一坨你没吐直落脚心别没忙不捏当银
9: 俺催生不然生了月别苦不烫冬夜超过铁大日系水彩昂秋露米当呢强烈云际性烫住个人三岁我讲更忙不洗了多了身体没本的多了他水彩给米当我开了银的苦腿没变多吃忙不洗让给人了给为两百银
8: 听着给心看日本罗宾佛罗地心看地堂了千年得的西夏语的心看地堂间去推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明南自卫宫去日全大体你立把竹图呢几点天刚刚去乔瓦西先土灭及宋月
9: 我跟你讲那个女书记错为出租的汤建执行在为生命补助堂帕玛并且赶紧落个的那么堂人气怕大人都去呢家住给进步的比人意其他的强三胖日本罗宾阿迪里抵达了宋月天人意给格度电梯起步其以苦六所以跟铁大门银把的人意引迷路界情让了苍北从内切的抗贵顶部月接送热铁每一每次的街道几个人的面吧看了一眼俺人意先给通囊了这边无数起居的下年让其人意的年纪他强别年纪是他对我们身边多数写不呢早晚你久久没不听着看了一眼叫人他热切给弄年让其人意久久听了这点提的心看也胖不配备胖不现实心里讲面
8: 天哪各不知一切堂各不知一个人各不知虽能说提大藏们总体帮助虽堂然可让了宁吉堂下次月呢俺去西南俺去宁土独别神秘普处堂他们并起赶紧落个所下次堂前面去共土然可让了恩居人怎么能堂可给普处错了能为恩居提醒土然可让了一年更有马日可怜引大喜松若
9: 多少呢对于体龄年松错我起得了车身气扬让心让了弯弯心了火车轨的让其让了宁静他让其让你强给 用棍子说。
8: 新看车店了头南南的新看车店给造前面地摊去人一趟地摊去基础准轨。
10: 你这哎呀送哎呀是带你。
11: 我这不了不干啥了。
10: 好不干啥。装
11: 备能力的。
10: 好不。当然就落去了。你我女的是不是用的孟西的给住个月子。轮球多是嘛钱的用样名的话。全部的装大的用备啊。
11: 我让他装大的用备到了。
10: 哦你。
11: 家里呀，常不收兵的，一年两年数不一样，我全都买了。
10: 阿乐，
11: 买三十兵。
10: 是。
11: 一年来借两年钞票套里呀，那些观众席啊，给走龙光面去，老不正这是牛皮吧？
10: 哦哦。
11: 包了点谁的？老不正提了点。
10: 可可的，
11: 提了点。
10: 阿乐，不然给拉不到可把那的这边。
11: 哦，他个人。
10: 哦哦。
11: 对，那个叫那个孙杨东西，空给陆正那龙中心的位。
10: 哦哦。
11: 你把呀哦，这钱不一边的。
10: 哦。
11: 那些车站装不到了吗？这。
10: 是。
11: 这东西呢？这一年来人入当土我的姐姐
10: 这人入当土我的姐姐
11: 这三年老不久的前面吧他一呢买全的三万元都包了
10: 啊嘞
11: 说不得不写这都
10: 这一年
11: 我老爹大爹谁呢大爹
10: 啊
11: 大这年昂大的天个这个写的
10: 哦
11: 老不久的那里检查不吧
10: 啊那
11: 是特别难打的
10: 啊这这这你看这小人哎这年的这里给我们见面不然个估计俺是不洗的
11: 你没呗二位妈子去
10: 哦
11: 二位妈子怕写的那么大的那
10: 老人家
11: 特别想他个人
10: 这年还活么都不估计不然个俺是不洗的我
11: 这意思不了他给俺爹洗的
10: 哦
11: 这帮年给俺给吃这什么多的妈念不了吧
10: 哦
11: 你那里要落在这个太好心他个人
10: 啊嘞
11: 爹不了
10: 哦
11: 这龙光面这么多，
10: 哦，
11: 江北隔壁呀，年把堆呢，新定的铁不拿了，铁不拿这江北吧，
10: 哦，
11: 苏北给联系这个干个江州的，
10: 好公司好公司，也就阿婆我，是，不然的也就是给，但不然的算不算数啊？我
11: 可能买包了，但包了要我讲哪了？
10: 有婆，
11: 包了拜拜，
10: 哦哦，不骗啊，
11: 我呀。
12: 哦，这，那体力那俺就不干到了。看得见是啊。
10: 你莫让那些我，体力那些莫让给，你看啥？长时间要买的扫码的了，免干嘞装码都。
12: 哦，这不的你看得是我嘞的。
10: 哦。
12: 买嘛塞不起，免干嘞呀，大家吃个没精力呢，你拿这的多着装码呗。我让你，俺洗过几个月呗。
10: 是莫让你。你的这是没得是的你让些我提醒我今天的轮酒去的不去吐酒
12: 哦
10: 哦不定啊你是观众吐呗这轮我们要的这种我最切中啊
12: 哦
10: 不定迎接
13: 不过让你们拿着几不起来还有四个
10: 没忙过四个月不着哦今天这轮我们要的这个落不中的切别急了啊你是的别的上扎清四个多啊切咱提醒你蒙然你给那些观众说呀，给尊龙官家的要户借钱不赢呢？莫然给那子查金用白马车，免干嘞装马大。我哩，很多不的贴不起我的手段么？
12: 我嘴不
10: 啊！
12: 但听这个偏不远了的，我让你给贴不起这要户借钱多啊！
10: 哦哦啊呀，莫休息，你的，阿哩你哩讲哪个的？对啊，你的。都是些点那点心儿，点那么用过的啥？我的，老三的，拖住我，我应当么？
14: 这龙光讲的，老三三岁那娃儿，可是学会点。爹爹，他的儿子。
10: 乌鸦公，哎，哦，都是，这，格里嘛嘞，啊，都是，啊，都是呀，那我爹呢？乌鸦天是不多话讲那个么？我都是的，是。啊，都是，
12: 都是的呗不？
10: 哦，贴不起我的大，莫贴不起说
12: 啊，
10: 肯定呢。你把一送给贴不马钱抽马大。
12: 哟，阿罗西，阿罗，不
10: 啊，
12: 不，俺鬼有话你的去。
10: 阿子，赶紧买的，莫让人乐气。哦，可乐气啊。
12: 阿罗，
10: 阿子，赶紧买的去。
12: 多啊。
10: 哦，莫我让你的，给哪个的许多？
12: 我有
10: 家呀，给这龙国面个老百姓许多地钱多。呀，
12: 俺们上
10: 我的国面大，赶紧买的，赶紧买的去。
12: 你到你到，
10: 我的亲戚，我是莫让儿子说，我是莫全部是大姐，我是他爷莫的儿子， 배사소 오지
15: 보라
10: 오지 엄지라
15: 내분이 그래 타스존스
10: 오지
15: 오지 몰라 그건 차시 톱시라도 튀긴네 차시 좋아멘티를 취는 거 말벨
10: 엄지라 디샤 은인이게 내시 군중 제약이 저런 고미야디 저 자제 내 큰의 세요 말일
15: 라 내시 군중이 저런 고미야라
10: 어어
15: 보라 이키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실이야 이신한 고이블레 내시 군중이 저런 고미야스야 텐조 멍디에게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리모라 튜돌이야 맹한게 토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10: 상무소년 아시기 멍디에 이지 차차제 능미소를 라지지조치에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비 큰이 지금에는
15: 난수 멍대라 가갸타
11: 제리라 이치 남고
6: 탄다니 비친키 추수 중니 딱다시
16: 까망에 생규루
17: 생각나면서 샴라 도시스제네 까문에 선주시위 진도급에서의 숨님 정당의 수지 왕중정기 정당의 중요한행강기 총도소정난에 호르스 대통령과 직접 수지 시진핑기 남의 제시계진 롭정탄 중앙 호르스제 렌주의 삼차르기 주리집의 피름내주기 용자리등의 심주 让年中等于 급주배 热国准备 호르스의 주리탄 热国급의 호르스의 내주기 年수생부지의 낭신 제멸리등의 规定남시 예종기 지주인에서 보고 있어 모두 원대탄 담시용 랩시를 최저부지제례된 대주 등진기 주신 유진 예름니지추 모두 대도탄 야채로 토르지의 동신 유부만세 로주부지 유도 소주부름부 망부 체르고 제부탄 최고의 년유구 주부단자 로소 인송 강리체 유 중국 변종 유고탄 리내기 예진 점소 급주부 년칭 유부탄 급디 점소지 대원 점구 인비 점간 당부 퇴내 준비 강기 팀업 지원지 퇴내 말하고 참고의 체부를 미네 체내리 제 퇴내 초교를 좀 모르다 사다르 퇴내 제승 돕서 동배 랑린 준비 체류도 응용받 체유 정규도 제가가 체내 전에 유고 퇴내 시험이 보다 AI 전에 중국의 제와 다 정진 비례 님네 의미 수사 전에 락시 님네 소 거지 체대 표진 제동 때문에 정중 윤정 다 리준지 딩시 삼문에 받 체유 급주배 변정 점소지 퇴전 점송 지구 하사로 녀친 유부타 변정 점소 되는 인 점관 니베나 점송 켈레 숨적 구주 권이지 남피베 사도 체주 된비 퇴제타 종치 비리 퇴제 낭제 퇴제지 인 점송 그 침부 숨수이 버시 점관 토즈 니네 예유지 메세 점관 제당 천대 전체 점관 니제 주주 정의 수연에 사도 체주 된비 신조 퇴제타 표미 럭시 점자 제주 총소소 림 모든 버시 你到你这里你给你们对外切断切断他对外主机被你们对外都做穷者接着写你的人让你做连续习近平的年龄他定期你们对外都做那罗平罗平的他连过选择所连个中间忙不休息的他都做满年的空内连内卡零点切的连个中间所他年是他连续特别连个催我来团结很理解的不是 现在我写不起呢他定期里面对外对做呢开了我们是那怎么去查到的证明从的这位他们局内来年逐级等级团购宽端切一把谁这次从您解释这些不看三年的兄弟看看我总也问住写别决定走门这三年的这么大从的错不他第二个女子姐姐局长高志丹起我总也人给女子多钱这个组织切别只有那次我这能不来行呢我总也人让姐姐没退没忘记归回车校前内 망용류정기지급특수效用내등주체대망용류정기지배십수마라军队提过程度当局引擎你同宋之路的那个每日七年级留在前年级将军命运用出席马西也没他大多留在总的前期没战绩都是在家是十几页面什么程序他留在团的及其行军活动中的军职也没在来给你编制的当机作红别单位禁用了十几天外业务逐步把这句没事 你对除了前路为一趟三德人党内长期的拍拍电福建新前泉州塔漳州宁德福田所三十万不落日瑞金内是天宇别一个不内国客随乌连塔车间女士不宜一个不及日不起别得不对年色写得不及不塔一个不及人生内色入就得不对取西塔福建新前的内色内出了新内一个片局乌连体 通过孟西来通知别孟西托中央文字

0: 디와 마디 기우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1: 다 줄람조 임바임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 수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2: 수정나 진이스 비네라 마란조 페맹기 맹주기 냠버제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3: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지데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4: 무고방마미네 깨뜨드니 중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나로
5: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도탕 니수미
0: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5: 디탕 람듄 티이 덴조즈
0: 디탕 람듄
5: 디탕 람듄

0: Legu xio nu so, legu zunge mabu xio yubba tang, nuzo ma nir kongne, le ne ka lingdim chede, legu zunge zoro, ta nis tang, le ju tobe, legu zui wala tunjian kani jari bashi. Rangyong zhong le xio xipzi tene ki, cho sunbe lima tobe nuzo jingi gurwa mima zhome, ta dingi lima tobe nuzo na, kele ngabzula zomki, chadoa tang, chamin songdun zhebe tumlam gyu ne, le ne, chukye dunshi tuyengu kondwen xe yu. Je su, legu zunge zoro, Lene tiwe yagwa tang mangwa kwantyoye chadyo yinxie sumbashi.
1: Penjo sangyur nyamcha.
2: Zecho siju gyuja chibye parnang lokan.
1: Lungku mangzo logo chibye sirki dimi.
0: Chibel hengye nyingne yeshir chibane, gerib shakzu chibye paartan, dine suan dimzuge langze chibane, sanay dike menju xinlebo calon yungwa chayi paara, misimla sukbe mangpian chadab zhirtan, nguyente menju langze ki mangla pimpa chimpu chungye bashi. Shemla, di kuwaarki sanjur zinro na. Nidu, ngari sikwe gyanar mabuyo linso ki tozi tangbuyo chomje na, Chibel hengye nyingne yeshir ki ledun shik beshin yubatan, Chile kebe chobe chugu tsamara nyingbar kibo masi kimda la dagjian zhebu nzhese gyashin yubashi. Chugu kimda ladara gigi shakchu tsarchongwe sembol hulu chazong sishung la tukzi shishu yu yinxie zumbashi. Tadingi nyingne yeshir ni gar zongki lo chubshi pargi chuguru lhengi nyingne yume dagjian chibo masi yurim kyun rime yinbashi. Ngari sikwe gyanra mabul hinzo ki le guyong gengurwa cilun ki tome yeshir ni jime shakchu pargi tsangma rinpa zhugu jime, chugu teda dede tangda nga calon tupgyu rawa yu jie songbashi. Mi rinwe gong, ngari sigu mima minkang ki tatung, zanda zong mima minkang tang liandu gerib yeshir ledun biwa tang, mianba shirim du gyote sanay diga mangzo la gerib yeshir chiba masi shakju chi chobe neba tonggu chi yubashi. Tuyuka zhugu be sanxi xingxian ki chori nambi pyo gyoro mingne mianba wang yun ki, nga zo gerib di neba Gyada dushu tuni yeshir che ne dawa sum nang zuyndo kwanzoro shakshu che yu zi sumbashi. Gyadribdi ne pongkin samchubdi.
3: Takzi dang tanda chay bhajo. Ti abhi migla shakshu bhajay ndukso. Tenghwa dang gyabhi sokti. Abhi oyu dungju lan doya amji gun tukzi che zang chayi.
0: Xenya, tsori nambi pyogyaro menju shuka ki. Ngari di khane menju chasha pyogyan rogyaro tunjian sambushi chariyu. Tuyuka zhujibe sanxi pyogyoro menjo rukha ki nizhi wo ngari sikwi mima minkang ki khane tsinga na yu nam jen ki tohne suan dimzu ki shakchu shidu jibashi. Ngari sikwi mima minkang ki khane tsinga ki zhojo minba sunam lhamyo tinga shakchu ntiri ngari su chi kakbu yori. Tata suan dimzu ki shakchu tiri ngari su yu nam jen ri jie sumbashi. Ngale mangwe nguyente menjo lakze ngari su shi subatang sadyo mangzo ki tomnang tang di nang denja di nangwa jie tue du xin yubashi. Ngari sikgu mingwa mingka dangwe ki shuji zhu hong ki yu ro chi sum ji tuane sanen dige menju xin lebe bongka so yung che yu. Le qin nga zui me tue de che le ji che juan si ne ngari sikgu ji menju xip shu chu zi tor dong ju yin xie sum bashi.
4: Xiam le sengyur dur du kanchi shukin. Ni tue, tuan zi song yu men xiang ki do xip ta lop xiong cu xiong. Chagyip chu gala chongzor dakshib ta dakshib tu gyob zhin. Dakshib so xiong ki, gala chongzor tunji lu dwe jibi jem duyong khan tu dagor chiba ta, se xie nyeb gyu. Jigyab shuji Xi Jinping ki, gala chongzor sikshin nanggab ki, chugye dimpe nambati gyar chen chiba ta. Miri tunji yar tuan zog dwe ta, deng zu lu to tam chen ne, xiang chong targye yung gyur gui di donghe, mi sim guwe lak lin xien do chib zhin. Ni tu, thar song ki tu ka dunpe jiong qir le xiu qi ken lop xin dunpe lo ma zhi jiang te zhou hi lin hai chong ki tu jiong ta. Zhi jiang te zhou hi jiong qir le xiu ki pe gyor qi le kebe rik zu tu ji du zu xin. Na xuan ki tu mi ta ke le be ken yar sen yu gui te le xiu ki le bu sa ba du yub zhi. Ni tu, ding qin song xi xiong xiang ki xi xiong chong sor jik du to so din le zhu nam chang ki ngai zui la bo zhu pe zai bu nir di. Xi xiong xiang ke mang cao gya tang gyo zhu ta le le xiu qi dun tong ne. Nghe dưới lá bộ, quả trị giá thẳng kia chú chung hiệp trị. Thịnh tỷ phần dụng xin cứu nhắm trả lý chế, nhận chứng suy xá.
5: Đi khá rả ní. Phần dụng lùng trị nhân trị lễ cung, hệ kẹt lùng trị yì.
6: 绝顿吃炸土豆东北塔各只四句地内塞这起
7: 滚对生居盲催托念所滚穷的皮微信地内钱
6: 他的契机三个错别来生地内平穷龙城年轻烈户推外龙真起
7: 生居滚对滚穷西别来钱银
8: 你对三个别蒙西不能
9: 三个别
10: 三个别也看明在当中
9: 三种连接今天你多年送了陪月也最
11: 三个滚对滚穷
8: 在当地别新给你接工干上当地连接呢新过错别来生地呢这个平常龙城年轻来工陪月龙城起三个滚对滚穷西别其实来生地是我们一天的来生年终收看变成音
12: 三个连接我们在年终收看电子轮中音听的生育路贵度观众识别里才能决定作为车炸堂生育路贵度识别能在卡尼车队学别连接呢能对卡里的心突破了岸才能有把手我们能把手决定作为车炸识别能在才能有把手
9: 昨天起个娘娘塔比较第不第年车炸三步起
6: 生育路贵度观众里才起决定作为车炸能在
8: 三六一，天地决定作为叱咤级别人才能。我了那把说了，北京唐江苏一军队团建前的卡点路就是其中者。他在北京土为偏见银行机关销售出外的各地单位过了其听众。过去土，沙土路在我什么讲？那种他是那把啥把西，快不西，你都是胡言。
12: 派出了来团军队兵，沙土路那把啥把人？北京唐江苏内，他是派了那么大人们。玩家你为了现人三年年纪他是了卡点路就是咱们店内中用美别平均完了这只是不清楚陪着的起中这沙都路沙天都送我堂顿的他是卡点路就是起读书的不接头为陪接机南极归宿宿人心就是
8: 沙都开局点别或者是被陪接马拉对吧你们从推民庭的成立推立领土毕竟其陪着来听入家去南天前别不利提的三金塔沙都修马了这三大学习接着你都要没女婿在俺旅老队头车的神经困难了团在家门车机堂抽动抽机行不堂其中我把国车女婿走过堂顿同行也不是三年提个行着把了学过地板呢车的神经地板把了用不得不起去忙我把了也不是俺最能真切本呢不离给车的神经堂是用马的钱所引不马赛他同李拉成为了这样老表即卡局为北京去票价来接不堂你们从行列重视不堂现在区别聚集居然寻不牛有七亿提到了卸下老子提到的地步这边切把我赢把了杀到了区别里去举出抗清明边角的抗中枢我这早我出把了切约接着你东亚美女士在我留进的过把了每周留杀吧龙我出去丢入卸把决定做了切别接着你东亚美女士在我留每周空格的去松针经历与国的推荐过错不行结果别有图白给农牛为天主结果错把马赛他东新把了肉角的去铁东抗压做不行每周空格的新着力沙张团队配件参与公司来团把关注民主期我最推动企团作为你三年提给别给农混着的前进行在这把忙不时期沙对别给农期不采也不停着学把先把他日这推动了点呢每周别给农忙不中把的人际间呢新着把的把把的过去你都好怎么穷也不是北京票价的滚动比与国的初中轻啊中呢人类与国的决定作为稳住的冲突听了错的经费当今期与国的美国松下动切不是北京给哈萨的国的西部城镇边角的初中期引了错的足够的母体解决的切不谈江苏以票价的滚动比哈萨的中用机重视与国的期才是通过所有切不马赛南通重结的图哈萨城镇边角的期切断冲固冲突样错也不是
12: 面具谈参加三个队结果了才给重啊毕竟其免住西点北促进南北票价的来源北国族村毕竟其免把卡谈卡前的压制数拉萨重建的密码免钢图用于免钢其参加建章领导局免钢其年度免住其参加了军队若干的同年六届三八堂南昌三八军前免把它团结重于票价的筹备军队若干的拉萨重建的密码免钢了免钢体所用设备三年提给主任参加其部门把约把的若干的筹备免钢的免备运通内堂退忙为联系提醒联系吉部所及内大面具情侣将温室退步投入情侣年冬江岸路中国北京业绩参加团队的政策图人组及政纲组织拉萨的电视筹建通马的投地中国重组人力参加批阶级 Guibi Chokduru Midarini Chakungi Nyamle Chuyudin Mangboshikla Mingda Guibatang, Jiangsu Yi Pyogyur Guindongbu, Jiangsu Yi Tolubtang Tsinship Kang Lhasar Guibi Cheshi Lakdara Chene, Gakze Lakze Ki Gane Kajik Takchui Chibara Guindi Tangyu.
8: Sane Tike Shindiba Jisin Ki Pukbin Namsu Diba. Jilu Nidong Yami Nishu Jengalu Toju Chuyudu, Lhasa Bijin Chuyudia Lubjin Tang Jiangsu Chuyudia Lubjin Ki Luyi Chimbi Chumje Seto Ni Pyuwadi. Lhasa Bijin Chuyudia Lubjin Ki Toju Ki Lubjin Parze Jaji Gubji Kogu Tang Chanchung Geta, Nguishi Chenka La Gyuk Chuyze Jaji Gubji Kogu Tang Chanchung Jiksinba. Lhasa Jiangsu Chuyudia Lubjin Ki Toju Ki Lubjin Parze Jaji Gubji Kogu Tang Chanchung Geshi Tang, Nguishi Chenka La Gyuk Chuyze Jaji Gubji Kosum Tang Chanchung Dunga Singi Yubji. Beijing ki pyojor gigin tang, sanay tiki gigin wara gigin tang gidu cheri chene pyojor gigin kyun nijal haksam shubara. Sanay tiki gigin ki lupji ki jindru nazo chwe chaga ka nijal haksam top yubji. Lupji tatung tuyga dara Beijing ne riji kejin din chang di sojong cheba mazi. Sanay tiki gigin Beijing tu le to lupjong chebara dikzu kyang che yubji. Je, lhasa Beijing chwe de lumjing ki jeyo ginkurwe tetara ngujo chebji. Lhasa jangsu chwe de lupjing ki kyang, Jiangsu Yi Lubji Chidang Jebtang, Pyojor Gigin Tang Sanay Tegi Gigin Cheri Rokyor Cheri, Sadyu Tungwe Tang Songji Ki Lubji Sinji Guibatang, Rangjong Zubji Lakdara Cheri, Lome Lubzin Kongla Cheri Yubatang, Lubzin To Zonay Kang Yin Munzin Tobara Cheri Yubji. Chita Sanzin Le, Xing Chokbe Yungpa Mangdu Songa Tang, Lakze Sarbe Mangzola Pimpa Toba, Lubzin Yagbu Mirib Chime Chalong Ki Lengbu Seyyu. Tengil Hazara, Pyojor Ki Chalipsi Churwati, Buzi Toi Peje Ki Nangki Gushusu,
12: Sengilengye, Kongla Nganam Chu San Chubadini, Beijing Tang Jiangsu Yi, Gyuntu Tuenjin Jarni Kadero Gyuriki Chumji, Lase Biuze Towe Pige Ki Nangyu Gyushukshu Gyurwara Gyundi Tangwe Gwariki Chinzom, Goju Tu, Saduru Zewa Samujang, Nadung Lase Nambasara Si Kuebatiri.
9: Chajar Longzupki Jisu, Zebe Kimshi Gyartu Minglamtu Changi Yinla, Rilu Ngarsin Zebata, Miyu Ngarsin,
12: Sayılayı, 야가르탕 타니부유 레오 히말라야타 강디시 칼라쿠누제 대가라 찍라직디 기차네 메게기 지도덴베 리룽 지차 예도 원화식 투유 대가라 태숭 타덴기 종조당부 시비 천년톱라 대가니 표기 타덴 타다르타 멍주 자주라 군디 동화라 대십 제베 거공식야리 니와 로시에린 가르종위탄 종시슝기 구티워 대초 종주 탄잠사덴타 타다라 멍주키 레겐라밍니 망조지 니티티 라나메베 계급기 사자송켄타 디기덴베 김치 중견식 체네 튀럽사르베 탄잠가고로 맥동 릭신투베 레와라 똥키 리룽 리무식 체유
8: 라나메베 계급기 사자송와 로게주 체드네 리베 제송 전투 랑김기 급입수 대유진 럽도 초에 니위워 머무키 모동라 니리 하장세와 티니 사르 철롱탕 강차르키 쯧베 론데지 휴시 로 뉴시 저구레 리베 차오치 푸중 체링키 보보로 차수이 먹자니 대송기 티수대 보라 최강 침부 난키 내기 정육 리미 숨줄 학삼 련도 양 최강 침부 신시키 배제 정말 뒤신 시시 유지 대조 총조로 전두니 탄잠 송유 진슈키 유미시시 로규지 겐베 뒤럽 공매 로럽 투주탄 된주로 대가라 뒤장 숨내 미바타 전두 팀니 사자티 송킨키 제시임시 대가라 탄잠기 쓰디신라 리우 토싱 양사르웨 급티디 퇴장 숨기 고송 랭기 하장기 지분이 없이 깊슈니 다슈니 조규티시 이내양 다콩 하장기 토에 망치와 강강 토초 그 지유 제 대송 전투기 대다라 셰바타 공기 모저 제발시나 균도 고린 치딩 지르 닌숨 고지 예배 도디 샤강부타 잠바사와타 곰디 추통 아미야나 강캬 사고지 예배타 제모 고난예급 첸캉 사고친부 계급 예배시 강의 지수니 군가로부르투 카와 부유 초비 람노르 테바 마세 타동 강지탄 캬베 테바 소기 내주 테바탄 데 신차 조나 니가 하장기 침부시 내주 디다부 팅만 체 뇽양 창미 케세 제네 용바시 지 대송 전투 기대다라 셰시 보정 드린기 고린 차유 파라 슝람 샤동 투바탄 추미키 추티바 쿠르티앙 예강탄 슝레캉 탑상 추강제 예배 강중 토징의 식토 여러 번 마세. 뉴욕 쇼 시림네 캬감탕 추차부 소체 쏘라

0: Layone, you may Babar Tablam, Yachiri Tongwe, Trugo, Dolin Chigup, Niji Yisamzu Tisha Yupshi. Jello, Nito Yaminishism Legend Jebara, Garzonki, Deutizin Chi, Simchu Chebaju, Dejo Tongzor, Sweet Chaju Tajeti, Mungu Gorchi Shibu Shibjetani, Niji Kimla, Yajuming to Chugisimbe, Chasor or Jumbomasi, Tadung, Shigatene, Chedu Kajikan, Yupshi. Poksam Lamnon Chungwe Niji, Lega Chisim, Tabjepini, Trugur Dado Chibashin, Chadir Yoji Chigi Yumi. 원장大举别起,车在提木的前里,车中忙不起,马车把它修饰。罗尼别大王阿巴拉,娘娘秋冬切记,你记所是蒙威当里,后给色不透为香堂重点的配置,重点女不堂,总行列堂参加的经济人工啊,这都切不堂,参加把所在的组织切不堂阿巴,所在也不穷于不是。所在切别配置,国家学生行不堂,你的公啊,习近学生东给于不是。
1: 天里高中期车速了我谈不得一不谈所在立足成为当上康萨克的民忙不是大国土用的塞用的扩充期跟着下巴引起你这一次过不了提档我这些不是接下来你都要没你学习了你这期了广告中把宽内用不过了提举起了行程穷也不是秋不下边你这期玉米从马街不了宽做了车中跌落马街他动所在车当讲了不是他这你这期你替我玉米全中期人过敏感接当他
0: 학전키 최강前부준비지에 탄잠기 푸주르 용료 체비에 고르게 텐좀 고주토 탄잠 유이 정반에 푸주르 담상 랑랑차 시 그바테리
2: 차투소 냄싱문 따라 도구 망잠 체바타 차자 법급소 초로나타 장부잠 양사르 워소소 되미종
3: 在了下面那不是母体解决的作为其他西北南京技能等卡松吧推堂那不跟土叠加团结起造我唐不如经过西北综艺记森西南说电价团结你迷茫记地基堂编织堂基座批解记记用堂之外于这就熟悉习近平给电价团结了明年那么些开金堂千古组团开金日本当人不能的电价团结来顿了天津亚布切给别港籍人心了谢谢丁森南语电价堂之外于请团中民
4: 差度破壁跟着抗来机退入其他的批界机能者来顿了军地其他的党能者看到了退党那把军度电价团结机早晚提唐不如送给巴雷留影不怎么样动没容电价你忙做地队来准起恩之前进来了三年电令批界用为忙度养力再给着对他团结安全抗议容苍马电价电送堂客车的美忙做居民安全局呢电价你到底续集日故集堂
3: 李立卡跟云内杰呢电价你批界机云之前进里重结堂重叠机从端堂组织阿赖呢行主归期团结错话堂金主基金人类有过的接盘图电价机云美经验塔穷色堂云美色的月别留影陈不学了呢来最用人七星这个机规矩确定机堂这个机切律穷定机三路路留影学定机里电令机错没法查的金藏了东岸用水了
0: 制作了修建样贴士天安座路电价团结你军车的美巴塘铁位电网起三路铁路美容为成就前有电价机他在立巴的送归呢同马的三六国家电的动归电价机来最忙气味中子你三路绿营小路塘都是新北市米拉来各个的地铁里给那军美塘外面经营穷杂起那最千不拉米西你们个要是三路铁里有人看那绿营小路就牛气时电价团结起端头 직장탄 최최장기 용답 되냅니다. 되나? ngazu tu kyun tu, denja xie zhi zha tang, ni su lop su bin ni, denja ji du xi, kang zhong sa du, kang sa kang tu, jia gua qi gu. Miri ka ge mang zu le, denja sim le zhou bu tang, cha ju tu qiu wa le qi ba, nian ge qi wei kum xi, ren gu ngang tu ruo wa. Dim zhu qi, ngui mi jing yi, ren gu ngang che xi li qi ba le qi dun qi di. Mi cang mei denja xi ba tang, mi cang mei denja song ju ti, ji zuo qi tu mong qi, ngun zin xi du ju wa qi gu. Genji nian du dong ju ni, denja tun ji le tang zin ya bu qi bi ka zi shi. 미창매 된장강 튼지 지혜비 긴지 효비 네바르토 미창매 긴지 정주 지혜구 대유리진키 떡구이 토담키 긴지 튼균 네부 지혜바타 튼균도 된장 퇴실타 주지 지혜바 존의 협공타 냠대 루지라 담보로 미부 지혜디 외미 징이 아잠리 시도타 아잠리 탁주 아잠 장세지의 지혜구이구 요시 리카기 니르종 지혜바타 튼지 챔베 지혜비 긴지 쿠니 된장 디체 디조르타 구조르 규림 챔딘 토동아 레미 소종 지수 치료 당디 Denja langzi ti tunji nirjong ki gyurim shibur kyaba chigui. Gyaji lejibi rengu ngang donglin tang rangin zengzhub ki denja ki daguiba yagbu shik tang mangzo ki tijaba yagbu shik chedi juju nimbur tini denja ki gagu tata nimbu songgui.
3: Mangzo yinqin tunjong dene min tunjong yinyang dadu tukur chi. Denja tunji ti mima mangzo ki ceso gyonor ki denja tang jizo shidun denling tang zhwa yubi luyin buzam yang dong mirung. Mingara rangzhong ki chasha ka 폐계 댐부 조신 유입에 폐계 지점 유치 된자기 타제티 대외장 댐부 송구 안주 토다 바르숨투 미만 공도 꾸르규타 최소 공도 꾸르규타 용기 된자 된기티 은세 퇴비 내법토 샤디 충선의 댐진타 윤도 댐진 유린 댐진제 체내 균자타 은미 경의 직경 밀락과 체구 된자니 유종 지수타 대자 지수리 안주 로심 직된타 니르 댐종 체디 다도 냉중 메동웨 겐지 줍심라 데네 덴자기 고그라 덴송타 김장 최동망비 뒤디송 교신 덴자 긴송 체네 강종사도 유린 대괴탄 뷔제토의 폐계라 송경 체그
0: 셀리 콜로 나버세 신초베티니 제덴조위 치다시베 낭진 기능 등 카스바 뒤타 나버근토 덴자 튼지기 자와 탐보로 진고 시베 좀이 셈페티시 텐디 제덴조위 치다시베 낭진 신잠 다가시기
3: 생일인지 타다치니 센심바티니 한대님의 총례 변종 농촌 년티내 공 벽의 농촌기 생기로 교대 군중 집에 지리리 전태리 말리 전조종 소개인 된질룡 주인 샴라 나바츠 무투이체 생기로 군두 집에 낭체 세나여 바슈
1: 군두 생기로 타예 갸순리 군중 노후린리 키르부
2: 생기로 군대 군중 내진키 생기로 군대 낭체
0: 세나게 자제 청시 된자 아니가 최고로 제답 진대 개베 친유슈 니니 라린다샤 샘나 티고르 키난든 시브자 던진 흐르브 라네 리제소 오르능시
3: 자제 청시 된자 기 니가 최고로 제답니 청시 된자 죄종 레든 고르키 당 중앙 당 기시 지접 관계 규지 락다라 통제 제베 제답 개진 식다 청시 된자 제딤타 자제 청시 된자 토담 수이소 제딤기 팀수기 랑자 통제 제베 제답 뉴된 식인신 대미유니 자제 청시 된자 기 니가 최고로 제고 제된 도 동화타 청시 된자 도담기 직수당 람수 투구장도 동화 청시 된자라 때네 청시 사르비 배주당 툰레 배제라 겔린 제베 제도리 자제 청시 된자기 니가 최고로 제답 니동 제주류 도와제베 제니슈 니응수 락다르다라 요바당 자제 청시 된자기 니가 최고로 제답 된규 제네 편제 툰베 겔린 차지 제대 레군기 침된 기회 겐티르 시총네 규림 시비 단돔 람수 조규리
2: Rizhuki nuci nyinga thakbe gupsu, kandyo sabab tosal, nyinyu to chugu.
3: Sengilengi, rangye ki lokta sarba zhugdun chishu chiru tunggirisha, shamla ti korki nangdun shidra, bianjur lani lengye soro, ngodri nengri.
0: Nyeriwe sargubi gigam nukyu juni shido chungarishina, longa zengki chargui junga bi ring, rangye ki lokta sarba zhugdun chishu chiru tangli, gyunche meibara panun doshinbi lokju gugu gangyurisha. 계급 뉴규주의 대유 긴그룹의 응어주 재발신은 롱아진키 철구 중앙 배신 랑계기 록슈 그고 응아르신 로렐 찬염 자정아 예매 판유 주주당 뉴규 사르베 송우의 돌체 응아르웨 망토 주주 제르준 퇴레티 방미 뷰두 롱류 주의배 그고 땡병왕 판유 주주인배 티 록자 사바 조준 체규로 랑제 티웨 토어등유 랑계기 록자 사바 조준 체슈 체로 동화당 록기 조람소 록테 레저 키진 조준의 시친 고유 교수당에 록자 체제 기 된자당 디닝기 추제 토로 동규 임바당 팀이 미답 진류 뉴 시바당 니시 투지 차와 진류 뉴지 유린 뉴소소 록테 락제 사바 심주 서비당 피주 강교 제바당 부사르 튼기 뉴슈 피제당디 록장 아르웨 정총 딘바당 아르웨 더딘 용화 체규리샤
2: 비진키 치즈집시 닥다지
4: 사나무소 구금상 나리첸 조경슈겐 바상 치리진 티링기 체티리첸나 내주세규 좀리 규제 리리 냠디 헨조기 티네 주린 창단 리제 튜디게 좀지바조 겐노부제시라 덴디 슈디 내주 망주 인내 거 체티나로 슈주인
5: 생케 렌제 고캄상 드랑이 보조 농치 년치 레콩지 보기 농치제 보조 혀다 시비 리천나 체적제 노도조원의 녹주 망주 인내 거 모두 슈주인
6: 시대는 시내 찾아서
7: 아자라 챕스추 초디사비 빨라가 아튼지 뉴주
6: 야주 부모 봄잔 돈다 나 공부민도 야주 아 부모
7: 빨라게 아야 아자라 키나 주갈레 시라요지 숨기 최다 최다 아자라 슈 아가 랍자 주기
6: 봄디 닌치 아저지도 딘제 세마 상라 아
8: 저 알레 저
9: 로
8: 키랑 챙을 사샤
9: 로 다시 터치나 로 우리 뒤에 유시 집에 서로 인
8: 걔는 말해라
9: 로 안 쉬고 시대가 가
8: 로 안 피어
9: 로 로
2: 乔 상부충충시게 안치 소왈 균도 침부당투 乔 상부충충시리면에 미창매 샘츠 쿠이비 제비는 안치 소와 티웨 티니 댐시도 균니시
5: 간제시라 몽초 르네 세거스나 몽초 르네네 마토 메레 라케 르네케 마자다브지라 마자다브지 몽초 르네 서바테 몽초 르네 서바테네 로레 메레 몽도토네 르네 탐치 자바 오네 르네 탐치 아마세나 드기레사 고네시나 이게 토 르네데네 몽초 르네 중위 제스 중어레 마도 토마르 마도 몽초 르네 중어레스 몽초 르네 자바다브지레스 돈자 돈보데 需要点点点那个蒙族人类的感觉就穷而生那个族人类充满的感觉生的沙呀东亚也能扎中亚也能扎对吧那些陆家也能扎容貌也能扎充满的蒙族人类工作的是你们那个人类切把角色呀穷啊角色呀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啊我穷 준제 제대 바시 리스 제대 뭐 아 부크 로듀 링넬 힘조 제야 나자 하나 동사 지티 되는 그 하자 첨부 리스 근데 진짜 디나나 몬초 링넬 고 토마 휴고야 세는 가르 버스는 최초 조어 되는 최초 가시 주어 제 가르 세는 아주 몬초 링넬 나 링넬 최초 조어 가르 기 돈 최준 제어 기 돈 간지 최준 제어 세는 다 사자 공이 게일 도세 사자 공이 게이다 다 암도 게이라와 다 나도 자 아호르 안 로바 안 로비 게이라와 의장 게 컴파운 컴피 게제 오다 사자 가르 게이도 최준 제어로 봐 제 어 최초 조자 최초 님바선 다 중요야 티노로 봐 고세 다다 좀 고세 직발이 하나 간에서 그렇대 시부제 예반제야 오마든 게만 암도 암도 봐라 온도 메시야 그라 마부 지향도 봐라 되니 호르는 호르 그라 진도 로바는 로바 그라 진도 다 라세 처음 나올지 되는 오다데 아우 호르인도스 데 오 짱바린도스 데 캄바린도스 다 데 가르스는 진내 또 제준제 오라 중고 오라 오데 다다다다 제주 세버지 오마라 된대지리 내내 또 센터 몬초 진내 데다 내가 컨트리스 워스나 된대 하장 된대 가르스는 거다 통 친구 된대 제 오마라 제선 모토 리네데나 제진아 곰페이크 추로다 다선 저바 대자메바지 니진아다 토람 리네세가 마로 니행아 소다다 오다 좀제가 대소 메미지 제도 조고 모토 날 다르지 모토 논 버지 정도 바 인자 된데 전에는 거서 그 디콘 대잠 도노 좀 마데네 당아 저 보시비 진도 톱 라바드 된다 갑빅지 비통 총총 조조 텐스만 초추 디티다 레금 버티치 오르스 제대로도 나서 나줄 차이하나다 대모부 빠주지어 버체 다바 대자라서 지어 디 제스 지도 그 존소소라 존모부 제 대모부 빠주지서 더 수티는 나도 말할 텐 예갑치 가장 통제부 노동도스 ཁྱི ཕྱད མི སྣ མང པོ དེ འདྲ ཤོས ཀྱི ཤ དུ ཅི ཅི

ཁྱི དང ཉེན ཁྱི དེ སོ འཕར རྒྱ ཆེན པོ རོ འབྲོག པའི ངོ ཚ དེ ཆུང རོ དེ སོང ཞིང ང ཚོ གི ཉེན པན ཅ ཆོ ཨ ཅུ ན ང སོང ལེ ད ཨ ཏུ ཁོ ར ད མ གན ར ཉེན ཁྱི ན ཁ ཅི ཡ ད དེ དེ ཐོང དེ ངོ ཚ པ ཆེ ཡོ ས ར ཁོ ར པ མ དེ སོ ས ཕུག ཆུང ཆུང ཡོ ར ད ཁོ ར ཚ བོ ར ལོང ཉེ དེ སོ ན ད ཉེན ཁྱི དེ སོ ན པན ཁ ཅི ས ཐོ ན པ དུ ཨ ས ལ ཡོ ས ར ཨ ཕུག ཨ
그러고 보모도 조마하러 보고 마시지 암니 다 됐다 그래서 말이 스케줄 돼야 된다고 어때 나기를 단 조빙 못했어요 단다 뒤다 민도 다야 우유도 쓰어야 뒷모서 걸니 유희다 미대네 버체 치탄 잡고 맨 로 삼삼도 암도 뜻어 된 잡고 대소래 대체리 당에마 안도 로바 집동세야 오래 뜻어 단다 다 요마 대체 지는 여보리도 니진이 여보리면도 총용을 다 가르세 그럼 사실 가질 때 보고 냐를 쓰러 너도 내체 쓰러 다 보고 파멜 보고 쓰러 오든지 뭐 보소기나 짐송 강에서 든지 제도 왔다 든다 단다 제각 도담치 제대로 다 바제 뉴르치 와서래 제 매중 초대학 뒤에는 이는 도담치 뭐지 대 하자 약혼도 대 그런 거 내지나 눈에 공로도 눈에 공가시 든지 진행력 지들이 뭐 보도 가시야 든지 년대 마도지 보 파멜이 소지 짐송 강에서 열 뭐 보러 다 대소된 든지 지리 드레다선 조가나 차이는 마티고요. 년력이 소를 고스 농반 문제를 했다. 년력 소를 문제를도 제진 년 소를 문제를 년 시즌 단 로비 년 시 아저 정도 년 시 제가 년 시 제가 돼 약카 대본라지. 그저 휴시 봐. 드레 대한데 휴공도 드레 년 시 골만 보지 어디야. 년력 나라디 루소르티 고야 트뉴르도. 그래서 루소르티 야 약카 보진도. 년 시에는 그 즉시로 즉시 말 즉 전로지 파비언의 어떤 루소르트 담보 보면은 나만 조고 간지지 년 간지지 농고미 농들 농대 간지지 티고미 모두 지 차선에 야티 보모데 파초네 단단히 나만 조살 가르가르 티고미 들이 아 담보 수수 송간 조고미 뭐다 대소 된데 수창세 아담 밥데세 아담 아무도 대소 총어 해바린도 수창세 밥데세 들이 단다 고다세 고간 가다 요 될 해바지 푸다세 요 포 공비 보더라 들아 가다 요 ते यहाँ शिया बाजा देहदार से देहगा तेरे खादा जिया वो तेरे शिया बाजा तेरे छान लता तेरे नमाले सुगा तेरे सुचान जा ने वो सुचान तंत्र चंकाय के शिया बाजा यहाँ पर छान तुम्हें जो रहा यो ते शिया बाजा जी वो तो तेरे हिंदू तो चुमा सोर्ट कोर्ट तंत्र चीयले ते न्यों दो ते yenda mandala xeba wari maa cha xeba da nga zo chong yon pora yu tsuma jadur wa dor tsuma tutu na jie dira wa nima yon tanda tutu dan roba na yon sa cha kaxi tutu yon ma ri tutu mei na tanda te chen da sa ji da sa ya po wami tanda te ya cha da sa dan kaya chong da sa da yu dira ya wo re seng do sa ji da ji ta tutu na tutu na jie dira wa te ma du yon dor ko yenda mandala jadur ji di na na yon chu dun do chu na yok do ya 들이 힘들어서 다 향도 가서 파이시다 엄마 향 와서서 맞아 맞든 되서래 그래서 보고 충청도서 향이 얼마 다 향 동게 제 간지지 로향은 대체는 다 향이 된 되어서래 들이 매도서야지 매도서는 다 가서 대 본보 루수주린도 하고 그러서야지 그래 레이 주마서야지 루야 어때야 그 제 진짜 졸어린도 니 진짜 다 15 소르지린도 시소르되는 가서 버려 잔 말인 잡나 좀아 그 소르를 얼마 머신은 소르되고 요카르 디레에는 사우 비야 얼마 제제 도로 공야 얼마 나서 버려야나 정말 풍부 지려야 돼 입지 개구나 제 넘바 중요야 돼 제일 지는 저로 인도 인진 고수 수준지는 뭐 말해 소리 대래도 야데 마한체쇼 된데 메타들이 이게도 스페치가 이건다 제 이게 지천 어 차제 여보 좀 세르도 뭐에서 저 차제 여보 뭐 좀 곧 나서 지는 리워로 지는지 다데 녹비 사자 마한체쇼 된데 지 나도 야 봄보 어디 사자리 봄보 메사에서 마한체쇼야 파체 된데라리 다 제대로 빙산다 다 답대 보러 아, 된다. 사실 가래는 사타르 모든데 정세야 세라 키고도. 내만 키도고 말아. 다도 키고고 나단 고는데네 풍부 초라 로지 우르. 아, 소소 바이더 사타 그냥 사지다. 야운도 사단게 메나. 다 지 소소 도살 타 냠 정자지. 지가 버티 요야. 뭐 단단 너 기탑대 보여 말아. 농고는 매장 단다 마제 흉 정공 지금도 어 야르 가르르 세라를 지운 건데 어 차제 소소 하장 역보라. 된된 자지리 노스 다 몽소고리. 드레도 몽소코 카르르스나 드로베크 다나 소르 마보죠 오르바 단다 데는 단다 거르치르바 거르치도 소에나 다 징네지리도 오마 휴야 오마 휴고노 아마 휴도 휴 제진은 트 스스 돈을 따 그러바
대마도 다 다야다 마보도 변에 로가 망종 이가 제 망종 공부 망종선 낙주 망종선 암도 망보로 이 나는 다 제 낙주 망종을 그 제초 가르 올선은 조비 제초 또 조비 제초 그래 마 제초 망종 코 제초 가르선 다 봄보죠 그래서 다 예보죠 그래서 요보죠 그래서 마 제초 요보다 예보죠 예보 좁아차 손을 망종 마 제초 다 중램세 그래 다 딘데지 린도와 딘가도 잠종 나게 딘데지 다 중램도 소 작주 엄바

생각인지 샴라 편도된 배체 뉴스 시탄 진도 고배체 내년지 냄새 있는 수위 좀 면세 칸가로 되나 선인의 편도된 배체 뉴스 시탄 제스 변바 제조 다가는 남아 중주 선이 최체 배배 저와 군 좀 되다 남지 설가차 추억 간지 니강 팁세체 세모 팁당 리뮤지 노비창당 창샤라 쿠유도 룸본당 샤로당 혼업주유도 뉴롱주시 쿠유도 정남시 리공지 마모 추조뉴시 습시 인기 응위대나 동원고모 시즈당 니지 로가당 사사라 자부충원의 정오밥기당 사직하자를 자본 증원의 제어법규 낙주당 참두 장주당 의주 너리기 시어주당 로주라 남태문의 자부충원 주사를 법규 대민 사직하라 지만 무복헌의 남태규 성인님은 너리기 시어주당 로주 시지 로가 닝주당 참두 로주라 남태문의 자부충원 법규 사직하자를 자본 증원 법규 대민 사자라 지금 모모코네 남티규타 사직하지라 퇴사라 법규 시군도 샴라 장정지 총결당 종 추카기 남신군도 시위 사사라 주자라 법내 人民 퇴사라 법규 저장라 주지사 주내 니슈 저지 장아 파라

0: 퇴사로 법규. 저자 앙차 초사 숨내 수구사 듄파라. 허릅추라 샤부총 법내 림신 퇴사로 법규. 저자 앙차 추사 니메 니슈저 숨사 시파라. 그저 남팀내 림신 샤부총 법규. 저자 앙차 숨사 제메 주루사 추파라. 부생라 샤부총 법규. 저자 앙차 듄사 안내 주듄사 추파라. 현재라 샤부총 법내 림신 남팀규. 저자 앙차 시사 추내 주루사 지파라. 암도로 샤부총 법규. 저자 앙차 시사 추내 주피사 구파라. 남슝라 샤부총 법규. 저자 앙차 듄사 추내 주듄사 시파라. 소종라 샤부총 법규. 저자 앙차 듄사 지내 주피사 듄파라. 라르 샤부총 법규. 저자 앙차 앙차 숨내 쇼앙사 지파라. 딩첸라 샤부총 법규. 저자 앙차 제사 니내 주구사 숨파라. 로롱라 퇴사라 법규. 저자 앙차 구사 시내 니슈즈피사 제파라. 만감라 남팀내 림신 퇴사라 법규. 저자 앙차 듄사 니내 니슈파라. 조공라 퇴사라 법규. 저자 앙차 추사 구내 주듄사 구파라. 자유라 퇴사라 법내 림신 찌범모 법규. 저자 앙차 주피사 주내 니슈즈주사 듄파라. 보송라 남팀내 림신 찌범모 법규. 저자 앙차 조숨내 니슈즈주사 숨파라. 메닝라 퇴사라 법내 림신 남팁규. 저자 앙차 중니사 듀내 니슈즈숨사 주파라. 야사라 샤부총 법규. 저자 앙차 중니사 안내 니슈즈숨사 주파라. 나가사라 샤부총 법내 림신 충어 법규. 저자 앙차 나사 듀내 주피사 주파라. 예사라 샤부총 법내 림신 찌모모 법규. 저자 앙차 듀사 주내 조피사 제파라. 남링라 샤부총 법내 림신 퇴사라 법규. 저자 앙차 듀사 제내 주구사 구파라. 디르르 차부총 법내 림신 남팁규. 주제앙자 추구사 듀내 주구사 지파라. 파르르 차부총 법규. 주제앙자 시사 시내 중인사 디에파라. 소나라 지범무 호내 림신 퇴자라 법규. 주제앙자 안내 조숨사 숨파라. 냐남라 차부총 법규. 주제앙자 듀인사 안내 주피사 듀인파라. 퇴인자라 지범무 호내 림신 차부총 법규. 주제앙자 제사 니내 니슈스 지파라. 边归라 샤부총 법내 림신 퇴사라 법규. 저자 앙차 시사 구내 조왕사 숨파라. 라즈르 샤부총 법내 림신 퇴사라 법규. 저자 앙차 구사 주내 니슈사 듄파라. 니모로 샤부총 법내 림신 퇴사라 법규. 저자 앙차 구사 주내 니슈사지 자니파르 제신도. 생각하는지 변화 둔배 제 니슈 시탕 진도 구배 제 응애닌지 넘시 응원도 쉬자라.
1: 你看你看你人种龙青年轻烈骨人种龙青一绝对迟早退多东北塔各只思绪地内塞这起滚对生脚盲催托念所滚穷脑皮微信地内前他的契机三五错别来生地内
2: 三九滚对滚冲咱当地北三个人结婚干部上当地人家呢三个出北来三天呢这个平常龙城人的来共票给龙城去三九滚对滚冲西北这里来自的是俺那天的来三年中学院变成营三个人家里在年中学院电子轮中院听的三九滚对滚冲西北来才呢绝对作为车站堂三九滚对西北南城看你车对西北人家呢南端看来的心突破了俺三南月八处我了南八处绝对作为车站西北南城三南月八处
3: 昨天七个人民用他比较低不低呢其他三步起三个人滚对滚冲里程起绝对作为持战能前三个人听的绝对作为持战级别能前能我们那么说北京唐江苏以军队团建前的卡点路就是其中这哈塞北京土为北京人能给国学所求我的国地单位国的其中国家土萨托罗这我什么讲
2: 那种哈些南巴萨巴西快不行你这是胡言。北京路来团军队被萨多罗南巴萨巴恩北京塘江苏内哈萨帕拉兰达林门文家尼维罗谢林三年年纪哈萨拉卡点路就是其中点

0: ཁྱི ཁྱི ཕྱི མ ཁྱི ཕྱི མ牛油七亿提到了写下。老在提到特别，特别切把么音吧了，啥都准备了就举出康前面边角落康中所，我这在我出版了签约。接着，你同学们女士在我留进的过吧了，每周六下班，龙我出去丢了写把决定做了签约。接着，你同学们女士在我留每周空格的去送进境内雨果推荐过做不行。结果被玉兔白给农牛为，看着结果做不嘛些，他同行吧了，若叫了去，天东康下做不行。
1: 每周空格的新竹里三张团队批给参与公司来团吧，关注民主区。我最天东七团作为呢，三年提给别给农文教的前进行，在这帮忙不稀奇，三队别给农区批菜也不停着约吧，先把他日。这天东的店里，每周别给农忙不中吧了，人最简单，新竹吧了，把个过去，你懂他怎么穷也不是。北京票价了滚动币，如果了初中签啊，总理人家如果去决定作为文教的冲突听嘛错的。
0: 京北当今期，如果没过松下东切不是，北京给拉萨的可乐西北城镇边角的促进期，引拉错了做不了模特业表切不通，江苏一票价的滚动币，拉萨的中央级，长沙如果期才是同么所罗切不嘛些，南通重庆的图拉萨城镇边角期切断从古冲突样错也不是。
2: 免税堂参加啥都贴工了，参加中啊。 毕竟给免税写点被促进南北票价的来源标个组成，毕竟给免不卡谈卡钱的阿基数，哈萨中间的密码门槛都用于。门槛给参加建章领单据，门槛给难道免税去参加了军队若干的头面六家十八趟，南站十八军车没把它团结充裕。票价的筹备军队若干了，哈萨中间的密码门槛了，门槛提所用设备三年提给，就能参加给不让把月把的。若干的头面门槛个面板。
0: 云通内塘，推忙完联系，提醒联系接不所及，难道免去前女家，我们在退步投入参与。年终这样落入，中国毕竟业绩参差团队这么做，人组及浙江组局，拉萨的电视车间通马的拖地，中国重组人力参差批阶级，规避速度没得人力加工的，你们来推动忙不行了，明大规划堂，江苏以票价的滚动币，江苏以拖路堂，真实看拉萨的区别，确实拉大了钱呢，各自拉在去干内卡及他去接吧了，滚地当有。三年提个先提把基金去普遍南部对吧？接着年终下面女婿在俺楼投入车头，拉萨毕竟车店路径堂江苏车店路径去，路易前面准备三多你配合的。
1: 拉萨毕竟车店路径去，途中去路边拍摄价值国际考古堂城中街堂，我先参加了九车站价值国际考古堂城中集训吧。拉萨江苏车店路径去，途中去路边拍摄价值国际考古堂城中街西堂，我先参加了九车站价值国际考古堂城中端啊，新的游戏。北京给票价给跟堂，三年提给给跟我了，给跟堂记住车站前的票价给跟群，你家学生学不了，三年提给给跟去路边去进度拿做出去吃个。
0: 哈，你这学生特别不行。六级他从头家得了，北京呢，日记开进电厂的所长钱不嘛些，三年提给给跟北京土来拓六种钱不了，这组讲钱也不是。这拉萨北京村的六种钱也讲，江苏以六级七档接不通，票价给跟他三年提给给跟七级六级的钱的，啥条团委堂送这去，六级甚至管不通，让种组织拉得了钱呢。
2: 罗梅，罗宾矿了车间有不谈，罗宾托做内抗议，门禁托办了车间有不是。提的三金来，新装备用不忙都送了他，六千三百忙做了拼不托吧。罗宾一百，米勒前面擦龙气冷不塞雨，天给他啥了？票价给七六皮出了天，不再托偏接近，难给过手数，出了也不是。三个链接，矿了俺们去三处不点呢，毕竟谈江苏以。
3: 军队团建节呢，卡带了距离体重的，还是必须作为配件及能够继续受救的话，军队单位过去称重，过去图。
2: 사도로 제와 사모장 나종라세 나바사라 시 그바티리
3: 차자르 롱족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민람토 찬예 인라 리롱 아신 제바타 미유 아신 데웨 키바니
0: 세례 샴라 남부체 모티 제주된 조의 지라 집에 낭친 기능 등 카니바 머리 세고 대조 총존이 타점 키 포교 용료 집에 거기 팀좀 거제도 타점 유의 중반에 포교 담상 상랑차 시 괴비시 세나 유쇼
2: 대조 총존 미제 키 루눕 타점 손 내신 티니 머리 세고 가르총기 제 타점기 총조식 임바타 야가르탄 타니부유 저 히말라야타 강디시 칼라코누제 대가라 찍라직디 기차네 메게기 지도덴베 리룽 지차 이도 원화식 초유 대가라 태송 타덴기 종조당부 시비 천년톱라 대가니 표기 타덴 타다르타 멍주 자주라 군대 동화라 대십체베 거공식야리 니와로시에린 가르종위탄 종시슝기 구티워 대초 종주 탄잠사덴타 타다라 멍주키 레겐라밍니 망조기 니티티 라나메베 계급기 사자송켄타 디기덴베 김치중견식 체네 튀럽사르베 탄잠가고로 맥동릭신투베 레와라똥키 리룽리무식 체유
0: 라나메베 계급기 사자송와 로계주체드네리베 제송전투 랑김기 급입수 대유진 럽도초의 니위워 머무키 모동라 니리 하장세와 티니 사류체롱탕 강차르키 쯔베 론데지슈시 로뉴시저구레리베 차오지푸중 체링키 보우로 차수이무자네 대종기 티수대 보라 최강 침부난키 내기 정육 리미 숨줄 학점 련도 양 최강 침부 신시키 배제 정말 뒤신 시시 유지 대조 총조로 전두니 탄점 송유 징수키 유미시시 로주기 김배 뒤럽 공매 로럽 초주탄 등주로 대가라 뒤장 숨내 미바타 전두 김니 사자티 송킹키 최시임시 대가라 탄점기 쓰디신라 리우토신 양사르웨 급티뒤 퇴장 숨기 꼬송랭긴 하장기 지부임시 깊시니 다시연의 조규티시 이내양 다콩 하장기 토의 망치와 강당토 조그기유 제 대송전투기 대다라 세바탕 공기 오전 제발시는 균도 꼬리인 치딩 지르 닌숨 꼬리기유배 도뒤 샤강부탕 장바사와탕 곰뒤 추통암양나 강캬사고기유배탕 제모 고난예급 첸강 사과친부계급유시 강의 체슈니 군가로부르토 카와 부유 초비 람노르 테바마세 타동 강지탕 캬베 테바 소기 내주 테바탕 대 신차 조나 니가 하장기 침부슈 내주 디다부 팅만 체 뇽양 창미 체세 체네 용바시 제 대송 전투 기대다라 셰브시 보존 트링기 꼬링 차유 파라 슝람 샤동 토바탕 추미키 추티바 쿠르티앙 예강탕 슝레캉 탑상 추강제 예비 강중 토징마 식토 여러분마세 뉴욕시림네 캬감탕 추차부 소체 소라 로균투 동토기게 레룹스디티 긴고 노부겐진키 고린치가 응아르신 강탕라 조괴메 원장 멍시디괴 렉소친바티 안주긴디티웨 렉바 주주로 긴송 토비 제시엡시 제제 타송키 닝도균진 약부차지 지로 니도겸이 접게 로로 대초 총추 응아리세군의 총추 로주 강탕부디 준신 레지바탕 망초 갤롭소 직지 니튜앙 대가를 용내 터송키 땀주님부터 배답기닝도 피와를 제유입시 다자 대초 총초로 퇴장 니겨 주민직탕 총미 둔겨 굽주유입시 대가라 미창마 소마탕 퇴장창마 진종인 관주 대송전투키 슈람규 검답댐비 김시기사자 버디잠르향 송종치신유입시
2: 디지댐비 김시준바 대조 총주 소중당부의 홍위기 참도도 농협중의 숨란레비의 쇠남치링키 두지강바 고류카시에대네 사르구이바라 대단히 대조 종주의 대강 럽당부리 지시하셔 쇠남지링키 오주 제발식나 경민이라도 민유주 니슈양 미바탕 토제미 직장안에매 육부의 가외 섭체신 토가라 방사탕 담바급기유 강바티니 종의소 조사인신 야르케 작자라 고미두라 근계 커부유장 고미두비 유민남 뒤주 폐체와 치료기 제구르난 뒤기유 지 쇠남지링키 대달시하셔 제로 책동국지 제주 제국로에 따와 둔바라 로주루라레베 쇠남치링키 랭김키 누루테네 아바탕 유미투장 초기지수장대 랑무영앙 차진티외레베 생극허법총대 김우총조네 대가라표 탄잠족준치베 제도인시 쇠남치링키 대달시하셔 급티두 대조총조로 생동직탕 투장카시의 유바표 경규소두체세 탄구의 자무식리 제로 책동 급제 급주로로 수연함 치링기 파 제시린 진타 아샹 노세주기 니티티 캉바서바 제급 유미츠 로바라 용네 직망 추와타 사바자과 신자 오르와서 후르다 바다 제디 대조 종주 대강 럽니바 탄구 디에토 랑여바리 녜동 추로로 표지 신배 대강 결괴타 개비 조과 시자 외주로 내비제 존에도 제비 신조부의 대뒤래자 락렌다르와타 대조 종주로 아르담소바레 투베 대강 럽숨바 준바리 땅키 촉진 좁게바 촉지 예급기 탄잠세규 조준 지수체로 단위 대조 종주 피계 뉴르부 조의 대급수 레비어바리 녜동 중년으로 대조 종주 촉중니베 대강 럽시바디 아르당 제즈말레 투베 토스 니덴키 캉바니 추제니 준바리 땅키 촉진 주구바 촉베로테레 규명유 고르치 책동 급제 학삼 당외 대조 총주 촉중 당부의 탄잠 주진 총주 족준 남장 의수 락린 따르고 족바리 티니 대조 총주 대강 름가바디 팅럽기 님주르덴라 치제 교배 캉바니도라 케르장키 고라링디 유진 수연함 치링라 야규밍 유주자당 읍주 유배 캉바식라 유바리 당통매 두지 캉바니 니도기 치제 교배 캉바르 뷰배 바르기 뒤기 담무축점라 쉬야 대조 총조로 남살라와도 규로와 대비 준도 중화디 대가 종종토 조와라 닌숨 고르와네 퇴장 창매 권장토 슝란 샤르동토 비에 파르다 추당 로메바네 추당 로 타자 즉시 창마 초용네 켜베 파라 롭자라 교가와네 김기 고자라 보조강 준비에 파라 싱동 강직레 메바네 종종 원장기 겜베 파르제 망조기 소원 일레 마데 파라 야도 조신유
0: 제도 덴베 초와디 바 대조 총주의 서버범이 시동 니게 유비 배준기 토장 조구 시시 차게 강내 저기 유탐 향기 레지베니 지고 사르구이바 니기 김치 자소라와라 규입시 니기 탈로로 시주 신이 임바탕 로 쪽숨라 순비 로테레 랑고르 키레즈 퇴네 고메 깡바 유메 유바 숙자도 송 샤주 팅줄 학삼 제베지 제로 니도 겸의 조지 로로 니기 신의 거주를 띵이 구입하 총유입시 그때도 내리와 치수니 랑게피네 김자 의류토바 제주대기 시 코멘트 달아시옵시 제로 니도 겸의 종이 로로 가르종 피메냠질 힌조 기갑조호 니기를 정용 기자를 무빙 고로 치시 리슈톰니 총조로 차강탕 총강 시조부탕 슝창 리전탕 총리를 치 케비왕키 김기 소화를 임신 야도 송유입시 제로 니도 겸의 주로 로로 니기 김기 랑군아 이자탕 가수비 퇴상 체내 된디 의류토부시 고메 베진 회미기 저와 두비 등규리 민망보로 생구 티바탕 제로 니동자매 뉴슈 전이 로로 니기 땅기 초진 뉴슈비의 투미를 담대충 고메 투타나바 근토 땅윤기 체니 마치바라 유미 티웨 망웨 니티디 초부의 람도 조의 삼두정기 유시 제로 니동자매 뉴슈 저섬 로로 니기기 차도리 서브토의 서구토 표제소의 니동시 통보시 서브탕 코류 차진 자외 고모로 차디소규 삼로 코르기 니시 ngari sakwi ki jewe di chen chong tsoro doksib la yong ne yu mei babar tablam gya chere tongwe chwego dolin chi gup niji yi samzui di xie yubshi. Jelo nidong gyami nyu shi sasam lu jin da jebara gara chong ki jewe di chen ki simchuk cheba gyu dejo chong tsoro chweta cha gyu ta je di mungwe gor chi shibju shibge tang ne niji yi kim la gya juan mi ngwe chu chukye simbe cha sora wo junpa ma si tadung shiga zene che chu ka ji kyang yubshi. Poksam lamlong chungwe niji, lega chisim tabje pene, chokuru dado chibashin, chadele yoji chigi yume. Wenjang dajubeji, chweze timur chane, chechuk mangbo shi, machwe bara shiwo shi. Lo nibe dawa nga bara, nyamnyong chokdom cheji, niji sosu mungwe dangne, loge sabo towe xiangtang chongdene pyoja chokja nyubatang, zong xingle tang cenze de zinki rangun a dedu chibatang, cenze ba soza la zubji chibara nga bi, soza yabu chung yubshi. 소자 제비 표적 국제 학점 심부탄 닌다르 공아 10개 학점 동기 입시 대니 가르총기 차소라와 당부대 임부탄 소자 리급 총회 담상 강사 겸니 민망부시 따고르토 용디 사용연의 코종기 견제 작바 인시 니지지 사고바라 대당으로 제시 제로 니도 겸이 뉴스업실로 니지 팀라 공아 종바 코네 용법 고르티 집실 학점 총기 입시 초부 작비 니지기 유미 손마 제바라 콘조로 제족대로 마세 타동 소자 제당장 럽시 다제 니지기 니티오 유미 최종키 림고 민급 잡당탄 락준키 신자 딥조로 체당 디지기 최종 예당소 신유시 니지기 응원을 최대 제법규 제로 니동자매 니슈쟁을 로로 가르종키 산시키 표조망의 튼조로 체내 고르티 시제당디 대조 총소로 차소라와 사바시 주부시 다제 제자라 상의 표제 조결학점리 유미를 바파라 규용하라 제와 사바시 진유시 대마세 대조 총주의 타동 노루 두통 약수 남창라린 따라와탄 겐진 냠레 강수가 최강 침부 준비 제례 망초기 추주를 넘부 지양 수송리 제로 니동 점에 니슈 쟁한 로로 총소 형기 미리 천연 면법 개장 고르티 숨학점 생기 없이 탄잠 미세의 추부탄 탄잠 윤종 제라 탄잠 댄싱 타송 사딘 유배 대조 총소니 작단 접도 제로의 무디 시탄 자와라 표기 탄잠의 균도 침부 총회 뒤리 시도 교류 없이
2: 생일랜지 콜랑 아남츠 센트바디니 ngari segu dejo chongzo ne tanzam ki pujuru nyongru chebe gori ki tenzom gojyo tu tanzam yu yi chongba ne pujuru tamsang langlang cha si kueba tiri.
3: Chal tui su, namsi ngwenda ra tugu mangzam cheba ta. Chak jia pop gup su, choro na ta, zangbu jam, yangsar wo su su du mi rong.
2: ཁྱི ཕྱི མུ ཐུ ཆེ ཆུ དེ ཚོ བེ ཁྲི ཆ ཤི པེ ནང ཚན གྱི ནང དོན ཁ སུམ པ ཐུ ཐང ན པ གུན ཐུ དེ ཅ ཐུན གྱི གྱི ཚ བ ཐང པོ རུ ཚིན གུ ཤི པེ ཚོ མི གྱི སེ ཤི ན ཤོ དེ ཅ ཐུན གྱི ནི མི མང གྱི དེ གྱི ཐང པེན ཇོར ཐང ཅི ཚོ ཕེ རྒྱ གྱི ཅི ཡོང ཐང ཅ བ ཡུ ཅི ཡབ སུ ཅི ཅིན ཕིང གི དེ ཅ ཐུན གྱི ལ མིང ནས ནམ ཤེ ཁེ ཅིན ཐང ཆང གུ ཚོ དེན ཁེ ཅ gundi chidara tang na anja kandara tuyuda namba gundu denja tuyengi ki zawati tamburu sungguy bale luyeng buzamyang dong mirung denja ni mangzo didu le zun ki ngunji chakin ri la sanye denling pige yongwe mangdu yang ri zegui jodui tang tuyengi ngan zui kang yinrung changma denja dinsung tang ka chida me mangzo yume ngune zui na denja ni tabdi shu ki rigu jik tang leri ka ki ngune zui na denja ni pige ki ngunji chakin ri
4: 총결탕 총대기 총둔탕 주중 알레네 신조구이키 튼기 초와탕 짐주기진 링내 요거르 제파르투 덴자기 응음이 징엔타 충사탕 응음이 사르유베 루잉 첨부쇼르나 레주 용인 치신 지게기 규지 제등직탕 제규이키 체류 총등직 삼로로 루잉쇼르등직레 딜링키 초와메바르차디 팀장라 동해용시라 지조라 쇼긴양 팁시 티엔 안조로 덴자 튼기니
5: 균체도 매바탕 대외 대왕기 삼루키르미르웨 챙규체유 덴자기 타제 렉바르 송구나 통마라 삼루고라 딘도동구 덴자기 레즈 망치웨 중자니 삼루 휴인쇼르타 도시 신베시 미라레 급가라 디팀레게나 균메탕 외미킹이 충자키 내주 침불하 미시 님구여시 삼루테리 유린케나 휴인쇼르주 녀지시 덴자 튠지키 듄토 직잠탕 체 큐잠키 용답 띠네미 테나
6: nga zui tui gyun tu dianjia xie zhe ti zha ta nyi zui lop su bi ne dianjia ki du shi kang zhong sa tu kang sa kang tu jia gwa ra qi gu. Miri ka ki mang zu le dianjia sim la jo gu ta cha zui tu kyu wa ra qi ba. Nian ka qi wei kum shi ren gui ngang toro wa. Jim zui ki ngui mi jing yi ren gui ngang che shi ri qi ba ra qi dun qi di. Mi cang me dianjia xin ba ta mi cang me dianjia sung ju ti ji zo ki tui mong ki ngun zin xik tu jo wa qi gu. Gengzhi nian tu dong ju ni dianjia tui nji le tam zin ya bu qi bi ka zi shi. 미창매 덴장강 튠지 지혜비 긴지 휴비 네바르토 미창매 긴지 정주 지혜고 대유리진키 떡구이 토담키 긴지 튠규 네부 지혜바타 튠규도 덴자 티시르타 주지 지혜바 존에 캡공타 냠데 루지라 담보로 미부 지혜디 응외미 징이 나잠리 시도타 나잠리 타주 나잠 장시 지혜 지구고 요시 리카기 녀종 지혜부타 튠지 챔베 지혜비 긴지 쿠니 덴자 디체 디조르타 괴조르 규림 센딘 토동아 레미 소종 지수 치료 당디 dianjia langzhi ti tuanji nirjong ki gyurim shibur kyaba qi gui. Gyaji leji bi rengu ngang donglin tang rangin zengzhub ki dianjia ki daggui ba yagbu shi tang mangzo ki tijaba yagbu shi qi di juju nimbur dini dianjia ki gagu tata nimbu song gui.
2: Mangzo yinqin tuanjong dianne min tuanjong yinyang dadu tukur qi. Dianjia tuanji ti mima mangzo ki ceso gyo nor ki dianjia tang jizo shi tiun dianling tang zhwa yu bi lue ying buzam yang dong mi rong. Ming ara rangzhong ki chasha ka 폐계 댐부 조신 유비 폐계 지점 유르치 덴자기 타제티 티외장 댐부 송구 난주 토다 바르숨투 미만 공도 꾸르규타 제소 공도 꾸르규타 용기 덴자 된기티 응은세 퇴비 내법토 샤디 충선의 댐진타 윤도 댐진 유린 댐진 제체네 균자타 응미 경의 직경 밀락과 체구 덴자니 유종 제슈타 대자 치슈리 난주 로심 직된타 닝류 댄종 체디 다도 냉중 메동외 견지 좁심라 때네 덴자기 고그라 덴송탕 김장 최동 망비 뒤뒤송 교신 덴자 긴송 체네 강중사도 유린 대괴탄 뷔제 토외 폐계라 송경 체그
6: 살리 콩로 나버세 신초버티니 제된 주위 치다 제변낭 진키낭 등카 송바 뒤탄 나버근토 덴자 튼지기 자와 담보로 진고 시비 좀이 샘버티시 탱디 주된 주위 치다 제변낭 진 신잠 다가시기
2: 생년제 타다치니 센심바티니 한대님의 총례 변종 농촌 년티내 공 벽에 농촌기 생기로 그대 군중 집에 지리리젠티리 말레젠 조정 수견 된진룬 루이 샴라나바츠 무투이체 생기로 군두 집에 낭제 세나요바슈
4: 군두 생교 타예 갸손데 군중 노홀린데 키르부
3: 생교 군대 군중 레젠티 생교 군대 낭첸
6: 세나게
2: 茶街城西电价人家最高的切得今天给被参与去年内老林大厦下面的提高的气能顿西部等真成就不然内天接触我就能是茶街城西电价及人家最高的切得你城西电价决定来端国企当中央堂及其积极抗议举止来的团结级别切得开心食堂城西电价决定堂茶街城西电价托他们随意说决定及天水级浪家团结级别切得女电行行行提名于你 茶街城西电价及人家最高的结果菜店图动画堂城西电价图他们及直水堂蓝水推过藏图动画城西电价了店内城西萨尔比批准堂吞了批准了给人级别切独立茶街城西电价及人家最高的切得年冬自主流多级别参与去年月数六大的大约八堂茶街城西电价及人家最高的切得团结前年偏债团别给人查级这些内供及沉淀开为跟着的系统内居然是比单独蓝水做局里
6: 日日期南青年跟他别各所看着色不脱色年月脱车个三个人家让家期落着色不足中期修切的东西的下下面提过期南顿时变成了蓝年人家错了我这两个人你对于色个别结构女居居内写到重要的是龙阿真期切过中央别人让家期落着色不足中期修切的当年军切没把他判断中心别落去各国跟据的 계급 뉴규주의 대외 긴급을 외모를 제발하시는 롱아진키 철거중앙 배정 랑계기 록슈 그리고 응아르신 로렐 찬염자정아 예매 판유주주당 뉴규사르베 송우의 돌세 응아르베 망토주주 제르준 퇴레티 방미 비두 롱류주의배 그리고 땡표강 판유주주인배 티 록자사바조준 체규로 랑제 티외 토어등유 랑계기 록자사바조준 체슈 체르동화당 록기조람소 록테리 레저 키친 조준의 시친 고유 교수당의 록자 체제기 된자당 디닝기 추제 토로동규 인바당 팀이 미탑진류 뉴시바당 니시 투지차와 진류 뉴지 유린뉴소소 록테 락제 사바 심주 사비당 피주 강교 제바당 부이사르 튼기 뉴슈 피제당디 록자 응아르위 정총 딘바당 응아르위 더딘 용화 체규리샤 세계 중앙 롱티니 지역 내 롱인탕 닌티리진 제다 이집트 짐든 치고 추샤 샘나 대고르키는 되십제 던진 선주란에 연계소 모르는 것이
2: 니트 중앙 롱티니 지역 내 공기 롱인탕 닌티리진 제다 케로로 짐든 치고 추신 시 주시 팀이다 시진핑 기능내를 장배 제심소 지역 내 공기 롱인탕 닌티리진 제다 주점 이집트 계급 닌티리 공소 이집트 년주로 조원의 직지 니트윙안 땜바타 다딘기 점든 제고티 론주파라 균투인 일교인 바리 사르구이베 시도 제버싱나 시주시 팅이나 주시 시진핑기 치계도 유입에 자력과 개진다 규제 개진 주는 로중소라 증비에 틴렌 제딤 제디 주시 시진핑기 망주기 자조라 군대 동화타 망심 직둔라 군대 동화의 미심 교회 땜주 손냠 대비 주인의 뒤럽 사르베 종교 고예 등계타 냠레 니펜기 갱쿠르웨 계급 진부 숭년을 바르체유 시진핑기 링내를 장배 지심시베나 주시 시진핑기 링내 균진타 폐계라 도그르나웨 소냠 대비 땜규담네 주시 시진핑기 링내 다르게 중나 계급 다르게 용화타 링내 돕지르치나 미리 돕지 용화 태기 공부 삼무타 링내 슈샤라 제제타 루규기 리균진종 태기 저와 삼무촌 바르체디 계지 달록과 초로 시진핑기 링내 공부의 대외 퇴닝타 주시 시진핑기 견종진진기 도시 띵사베 링내기 저와 계시의 제외바리
6: 생리기 타사 총계를 청관추기 최둔 띵슈 두초기 슈뉴레슈 레디 계진시 준샤 샘을 대고를 키는 등시부터 등진 흔들란의 링계소 모르는 것이
2: 니차라 링류 직두기 시댄바 Ledugi, Jungur du, Jebe, Lasa Tongere, Tengun Chuigi, Chetun Denshu Duzo, Tengun Wanda Tangjin Tu, Delang Yerwatang, Shunu Le Shuki, Gokur Mingne, Keletang, Lega Chogan, Choni, Judy Jebara, Lady Kajin Shikundi, Rikagi, Lega Chogan Ki, Ransane, Lega Chowatang, Le Shu Tempo Yungwara, Roram Kangli Jebari, Sarguibe, Sido Chungwara Singna, Tadinki, Chetun Lemitue, Duzona, Puli Kele, Tokjun Yam Duzomne, Le Shu Lene, Chetun Yadang, Duju Tusum Kodin Jebatang, Lene, Kipja Chiwatang, Damga Cheu Mangbuyu, Tena, Tunanki, Garzo Jawen Namka, Shibe, Ruzi Kanso, Kele Mangbushiki, Laja Tumbu Jebatang, Rembur Tablam Kasewa, Pente Genlin Lixu Tonga Jechene, Yungu Ki, Lega Chuyu Zoshik to Kurne, Shunu Lega Chuganki, Kesu Chimbu Tobu Batang, Yaji Shunu Lega Chuganki, Nune Juna, Lemitue, Duzo Dini, Lene Unjuru Tabdi Shigimba Mase, Peyu Tu, Shitu Batang, Leshu Chetan Barkirua, Mizuru Kundo Tonga Jeki, Kugup Kajin Shikari, Denshu Yungu Su, Chengunji, Miji Jugi Jang, Mangben Ship Shu Chiku Zungne, Lega Chugan La, Leshu Siju Teki, Luditang, Leri Charku Ki Zubti, Lega Chugan La, Semkan Chitun So, Jigdu Nambe Ship Shu Tubti, Lega Chugan Ki, Leshu Ki Kugup La Timjin Tang, Puri Lene, Zunin Chebatang, Chep Jigdu, Leshu Ki, Kanela, Naming Ang, Lente Batang, Leri Ki, Tablam Cheri Tan Tunbe Kone, Charku Cheba, Chua Yongtang, Shibza Jengi, Jibye Leishu Shibshu Tone, Shunu Tsu Leishu Tenpo Yongwatang, Lodi Ngang Lega Damtu Para Chebari.
6: Sengrige, Jong Yongso Jengi Som Nga Chu Simkam Rokyor Ki Tete Kaba Jamsha, Siamla Tekor Ki Nandun Shibza, Tenzin Lungchub Lani Lengye So, Mordu Nungshi.
2: Nitu, Sargui Bara Pyo Rangyong Chung Mimang Sishung Sengyuru Shungtion Khan Ki Chokbe, Sengyuru Yongja Tsontu Ne Shido Chungwara Shingna, Kedung Tu, Kebe Nishu Tuk, Churu Ki, Nuzi Tuenji, Pyo Ki, Menchui Rokyub Sokchung, Nyesi Kuykyub Ki Ledun La Timur Shukbata, Jong Yongso Jengi Som Nga Chu, Simkam Rokyuru Tete Kabara Jamde, Nuzi Pokbe Mangzo Tang, Rokyub Minna, Kongzui Nengmi Sola Chile Kejian Ki, Simkam Rokyuru Ki Ledun Bintang Bumi Risha, Nuzi Sim Langangja Tang Dungye Chimbu Sosi Bar Mingne, Rangjong Ki, Rangyong Jong Tang, Chonggire, Zong, Chongde Jie Ki, Rimba Si, Simkam Rokyuru Mala Tang, Gengzhi Luzhi Lamsu Zuyu, Yegab Chutin Dedan Ulen Tang, Bunde Xingjin Tang Chonggire Ki Rokyuru, Simkam Rokyuru Rikji Kejian Nige Chulak Zam, Ka Sumla Gwene, Chemara Tepsa Tangpur Gyuyu, Tedang Chepchik, Sanne Tige Pumen Ki, Memba Gejube Chile Ki Lekja Dunba Masi, Chige Chung Likbe Simkam Luzhi Waya Nga Ne, Chikung Ki Zawa Chebe Minne Ningmire Chinga Xiamdi Shugiyu, Nuzi Pogbe Mangzo Gujri Cheyu Changmara Nyungtara Yang, Mendunba Shizam Gujri Chedara, Mendunba Yuba Tang, Neyam Ngungo Tang Chunzin Gimina Yuba, Gorgyu Menju Yuba, Menche Genlin Yuba, Simkam Ki Rokyuru Yuba Cheyu, Tixin, Gyabu Xianjar Ki, Churi Nitsu Gujri Mangzo Ki, Simkam Rokyuru Lakdip Zumdi Chene, Chile Kejian Ki Chetab Chedi, Mangzo Ki Dungye Tang Simne Sitab Chiyu. Tawa Gubye Tsi Nyi Nyingi Chuzu Chungyi Para, Rimzi Gimna Miting Gubje Chuzu Riju La Simsu Tawa Tang, Simkam La Chitun Cheyu. Samdi Lipdu, Tingdi Sengiru Gudu Gunjung Lichen Nang Chetri Shubye Nang Tuan Ka Changma, Rimbe Che Nyantun Shu Simba Yin. Lichen Ti Zumzi Gengur Nangken Tsiling Wangja La Tang, Shibshir Chengu Nangken Pusang Chintu La Ri.
5: Penjong Lungchi Nianchi Liku, Pyoge Lungchi Nian Tanda Lungchi Lopchi Lichen Shubye Yin.
7: Lizen dine gozuk je nge sanje zolo ngoto shue di jinju lo dobe che nami sheba le chidak nangsi nipa lodo golo ya ngoto shu zi yu. Lodo golo ge nangdo ngoy nam ngosu mo she kong lo ya nge ngoto dangu tsue do geja tsikhe she ji shue yu bati ge shu gu yin. Teyang nangdo ngon sheba na Lodu dati dagi ta mingi pechu ki nambar 22 ji shu. Tine, minga lodu che di ta pechu chize nyungdu song e tuyungu di la shikje. Ti gyogi zezu 22 ji che. Tine, lodu che di dagi pechu la tukultang nangji chi gui gui gui gol ki langje sik jini ji shu e yi. Ngondi dangu tse do 学院给南都超松头呢学院当年了呀俺做乐都拆乐都拆三个拆的卡的学过的是那研究主办多吉那个准备往不那呢空我头脑泼沫弱了速度乐都跌写送呗拆就不跌的也来呢写个月的乐都拆就不跌的能够忙着给错 pechi chitang chimu yinsi nganzu pechi xie chokri sanje zu mangzo yinne zi da chungmi zi pazu geje xiebe gyurim nangla chenbu tonang cheba zamge teni pechi shuk chimu chigi yuba di xin tukri bina ngay sanje zole ya bera zi xiabe na bina ngazu tujun ka yu nangla dugo chinsungo ma xieba mindo Tip dian na dia yu do, to se cha sung o, yang na, to se cha do, la sok ba, pe di rik di na, mang bu shida pe ju deng de. Ta yi ne, yi gen nam ge, ta yi do le ya, zom jo nye, tip chin na nye, zi, ga si na, le du che di ge, pe ju chi be, gyu rim na la, nge de na, pe ju chi e di, jung, nyung zam yu bai su na chi. Ka ji ge sa la ma shi le du che pe ju che na pe yun chen bo yu ba. Lik jia mang bu yu bai cha le ha lam le du che de pe ju ma dang ma din de ne du du si. Yang na pe ju dang la dang ma yin ne liu tang tun zai chen bo din de zua bai cham la zua su xie sin do xie ba de bu pe ju ri ga zam pe ju che ba le Da nangdui ngwa ga gabla ya yin na le du che di, pe ju che di, halam nyung nyung jik le tungu du si. Jik che na, nga re tep da ya nyung cha ba jing gi yin gi di, nga ju nga zo xie lu din de me ba, ma tong chi na me ba mi se ge che ju ba la, ma tong ba yin zang che ba. So su tep da ya nyung cha zang, xie zo mo tu ba yin gi di. Che zang, nga xie ba ge che di ge, Moshi che na, ma re be kuyo la, nambu lhenpa ge be, tsu nang xin chi, zhuwa nyinga yo re de, ta yi ne, yu na yu sang tang, me na tok sun, nang na chuwa gre, rwa la. Nga re che be na, yi gen nam ge, da le du che, pe ju che di, nyungnyu cha yu be su na ji du, a la, nyungnyu cha yu be su na du. Da wu na le du che, pe ju shi ra, me chi be, nung zui di la, tung u di la, nge san lu dang, gyunzen ji tsaga dhudu zane. Shenpe gyunzen mido, nga dena shamgi chi gin ji tang, nangi gin ni gi ngon ne yishi tang samudang na madhigwa ayo na samgudu. Tangbo chi gin di ngon ne shepa yin na namgu nga zo yin, re, yu, duk, so la. Da nga zo ming kata dabu dhe zana, tadin sikro sikro wa la. Tadin chikro yinbe yin, re, yu, duk, so, yiyang, da, nungu pechu chibe gyurum nangla, le du che chukjibu dike ge nuba tang chungbar, jeja kangshi ge chuk duam, zogbar tenbe nuba tang kodun tenba yore. Yu zang, yike namge, yike namge, pechu chibe gyurum nangla, kumdi si ne re, yangma na kumshi ge, wangge le du che ti da ti zang pe ju ma che ba dinde yindo kabu re pe cha xia na kong ni so ba wo xie xin do de bu pe ju din ni le ya cha chun ni xie ba yin na da tu jun yin yu du ge cep che je xie cha ba yin kong so ba re de bu ko che ba je qi ge yo ba di yin na nga de de ba yin na le du che pe ju xi da me chi be gyumzen wakzu chidu zane chi genji re xa songge. Nangi ngon na xeba yina lodu tang, zogzi, dodu, se, di sumi na tuanjik mingi namdang rwa la. Che zang, di gabla chungwe lodu, zogzi, dodu soa ge mingi kodun la ya ngunzi yakbo le matu ba, ngunzi yakbo chi matu ba wangge mena songge duus. Gyumzen kada sana Zogzi, dodu, lardu, la sokwa, sungbe, da larche gyu tuan kangshi, reishi, negab zamzi. Te zamdu dudu, zogbar kowa shikla, sheba reide, te tar mingtang, cikso kanyang goyo ma chokba, dinde ribesana, di zawa nyene ma re. Yangma na, jodun shibu zogbe tuan dema dabu la ina, kujyo yo ribesana, kujyo yo ma resi. Kong lang e shubha nang shi, deya rishi 급수 내급 세계 민진대 대송하라 디 튼다디 내대나 개침보레스 디급기 리식시베 디 튼다디 카라스는 내급 세라 소고 피게시나 급수 잠시버스 디 튼다르 와라 최장 러뚜 이내레 조지 이내레 더뚜 이내레 그 때문에 튼다디 조 뉴버디 카라스나 원시에게

0: tundadi, nega zamchi, kubsu zamchi, reishik zamchi, dudi, zogbar kowa dindajigla sikiyoade. Becha shabigina, ngado, chinsungo se, danganangshinga sumjuba dirishie sindo, dabu, da ladu che di nini na, ladu chendengi, beyin se, xie chokre, xie chokre. Taine, chinsungo, ta rang gyokbu china mado jesim meyungo. Sumjuba dir xie sindo, xie be tuen teta, rikbe ne dir zunbe minamji xinbar gyurji jiba dabu. Ladu chegi jila, mingtang, chinsuo, gyutu ne, gui chogu yore. Nungu chua nang langa zu lese geje nang liya, dakbar ji kujyu ba, bina nge beti xa. Nga zu dinde simya bai la. Tango, chugo, jenpo gobo chego si kazu ke langne tapar kari chinyo ibe si mandu be geze dinde siyebe gobla geze di nangla ya tunbe go, go se tongzo. Lua, nye dena di nangla ya ina mashi chebe ina dajol no yoji reyde ine di lardu tunde ma di ngose tebure. Che zang, tango, 추고 전부 거부 최고 수도전에 단다 공을 쉬버는 시 깨져나라 딱바리 시셰더 쉐미르데 디나라 중외 고고시베 다디 마다 윤점나 친제 시에버지레데 디 튼다디 카드된 거라서나 르두체 된 르두 튼다디 땜바데 양만은 조치 튼다디 땜바데 최장 당고 시켜게난 레베디 깨지 디시지라 주고 전부 거부 최고세 망불 러두체 숨잠치 러두 다 숨잠치 크게 레야 간지 섬시다 이시지도 레여르데 디지레야 민탕 치 현다 고마 초바딘데 자원인 멤버 야마나 주저 강시 용수 댄차바 민탕치 고마 초바 딘데 자원인에 말을 봐라 제자 di tariyang mingtang tikso xian gusu yuwa tundi nganzu nguanba zam chebe re che zang ko ladu dajol gi chunyi le dogba ji re de nge de na gyonyo ma re kage li ya yishib che gyo ji ruba la nge se na ladu che gi ji li ya mingtang tikla soba gui ma chokba dinde ma re ne gub zam ji 대잠도 쪽배 튼데마지라 코고레스 용수 쪽바 대지라 민간 치경 꿰 맞춰 받던데 자원인의 말에
1: 신경 넘어 쪽 공감상 당대케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전딩낭 편종 럽다 체면 개겐 침모와 치링 도지 라니 표기엔 다주의 리비에 콜라 치디난 시규비에 세나 엽쇼
0: 먼저 캐베 트리아 셜로다웨 셰메딘데 메베 차오냠네 유토세게 빛 주시장 그 빛이 와라 차오냠네 유토시베 배디난라야 타난도 토지 레버데 아난도 오지 레버데 디니니가 있나 러두레 차장 쇼로로자와 차오냠네 유토시 배디라야 이슈능도 전에 토다디 러두탕 오다디 러두 짬바뽀 인시 순낭바데 나데 딘데 송고야기 금제 가리이미 삼루지 등도 전에 오다 티지라야 민탕 치소 셴쿠밤 오다 티 쯔바퉁우 티 벌기도 슈유베 츠디 네네 로두자마보 시베 민딘데지 쇠버데 성우도스 성우도 페지 리본기 라시 셴베 군젠탕 고바 체가 치메 이네 딜리아 군젠 셴다 니에메베지 레샤 페지 다가당입니다 김대가라스나 차오 시베 오디 지라 냠네 유토 시베 민탕 치셰 고발 체우로 발라 체장 토디르도르 오디르도 잠보르세게 따와딘데지 떼남레 따와디 떼고베 네디 코바투고 와르스나 오디 지리아 민탕 치셰레 요르 발라 네도 디고라 저디렌진 튠조라가 제베 구상 공갱 나와야 드네디 토라 저디렌진 튠조라게 가고 침부지 견샤스 데데 렌지 튼돌라게 컨데 숨머드베스나 키랑게 숨베 르두 잠바보디 르두 인구르베 인구마레 숨머레 미나 르두 탕 케바제 임바 탕스 계시 키랑게 숨베 르두 잠바보디 르두 멤버 인나 데는 르두 마인베 튼신식 데바지 거지 인구르에 숨머레 인나 르두 잠바보 테야 데는 가자스나 르두레 숨머레 너도 담바보야 대 너도 이나 너도 담바보 대야 너도 레 근데 담바보스에게 민긴데지 쇠고야 민두스 더더든지 둔루라게 가과딘데지 껴낭샤 제장 디 나대 대버는 드네 디고라 더더든지 둔루라고 숨베 셴메 양문나 리셰지 레샤 섬섬두 나도 푸이기 까비셰베 겁려야 나도 가비딘데 자리에 가비딘데 걸어딘데 유발아 나도 연고치 라 티지라야 시에치 디네 살라다라 아난로스 디치 디네 디지라 디네 양시 세지 숨조 디야 다가는 신게 고젠기 이기 턴드탕 다가는 신게 독젠 이기 gulu yueba di da piyu zhung xinye ki kangsa ji yinani dini mikdung lo sun zu gyuwa dabu jirze rwa la da salab da la anang ro o shibe la ji duwa la la di gale kagu minbe tunda de rwa la oda di karasi na ngare debe na ladu re sugu tunda la di karasi warasi na yangse sopsi le zhube piyu di zhongwa la ya yina zunru qingbu qian na qian na jang na 다지 알라장 중준주 제배장 대랑앙 시말 교구리시베 튼다디 천배치도 꼬여낭마데스 튼님부디 가라스나 러두자 태다기 탈라야이나 민탕 칭소 시엔꼬여쳐버리 빼낭아주 까비낭리 살라다라 아낭도스 라오 디네 양시시 디네 세지 숨주시 디네 고쟁 이길라 소바 도쟁 이길라 소바 구루드 요르발라 제장 네 빼디게 창제 가르스나 르도암 조지 더드지베 체주지부 대다기 지라 민탕 치소 고초구 요르스 무디 고초구 요레 티주지베 조니버데 가르데마르스나 와두 시에규 튼다 강시 내급 잠치 리식 잠치 컵수 잠치 대잠도 쪽배 튼댄바 딘데지글라 고국요레스그 제장 배준 최고레스그 배준 실한만한의 금제도 가졌으나 럭두 조지 더듀스 럭두전에 다시 자는 뒤지라 민당치 꼬마 쳐버딘데 문진낭 매도 성도스 kese peju ma chepe yina, yina meba da jikwa rwa la. Da kese peju ma chepe na, tene peje ladu che juk jikwa dike ye, lugyu la gyube nyinga yore. Becha shaba na, suyung ki zhuluk da na ladu che je yore se, yama na, nalu ki zhodang chepe na ladu che juk jik je yore se, tene lugyu ki lugyu, tene cha dhugre. Che zang, nye se na, ladu che juk ju yubu dike ge da kodun dense cha la peju yuse cha la peju che na yagu yubu cha dinde le yin na da ladu che dike yin na peju shuk chenpo dangu re su yu la tingsang yin na da peju che di nyunglu zhoya ge nungzu dinde chi du de dile ya nga kongdu xie bu neng xin jing nian de peju chi ge yu ge re ni nian ni nang ge ge yu ge re 강다낭 다 배주 체나 야구 유배 차 던졌을 야인네 강다지다게 되는 배주 낭에라 도낭 직업들 나대되는 개침부 누성외 孔学跟南都的个人呢，老多南都的个，我是某些孔了，我这当个车多，老多皮具车别明年那不是呢？这地当老多车皮具写的没区别，交警其他南一个交警团呢，我这多多去写约，你等前面哪了呀？ 我老多个早晚送别，浙江西部地当主要在老多个啦。我说这些数字有别，家境三百八南街，最多都三到那。

0: 디두 카리네 시리제 핀주 싱구체옥시 만하게 자르룽디두 상게 파룽디규어마다
1: 녀사슈
0: 야
1: 겔라 로렌숨베게이노 첸치로
0: 남사용초
1: 레스
2: 겔라 겔라샬레나시 나슈투이
0: 어 여보 디라뇨시 디가르 마이묘크사네요시 이구라 고 규시
3: 기겐체모와 링이농기 위교르크라 샤모디 주체규니 노르츠타 요산치 초베 체리기 심주심의 이바 테니 예바르투 리쭈치 구베 리드윈시 부진네 광모트여가 낭예디 샤뮌기차라 더시 춘진 양타 치신유
4: 겔라
5: 라치부다가 고실로 닝더러 추제가 소마게 소디기 망덴치디 롱드다다 데메트 체인지 되다
4: 겔라 키랑 트와나스니 요르베 트와나 체잔 용부 요마리 키랑 용거다 샤왕가 녜젤랑가 바요노 녜시모조
5: 레카바시네 나타디기
6: 페이지바 딘데스리 나즈라바 예베 청시상마 부젠 양뇨르 시제스에브리 이네 부젠다 닝샤 저메자 나즈 헤바 가즈 주위메 최바 제비 이네 디덴기 메자 나즈 트와나르 데제 모두 데시 제거티다
4: 와야 와야 당아 좀 남자 쇼마지 겐아 디시다 녜데 우 부젠의 사이트인데 구샤 최트
5: 남자 맛이 쓰그래 뜸어두는 근데 저래
4: 어 어제 이란 캐왕리 뜸어두 과발여래 뜸어두 비는 나즈 부젠의 로에 요말라 닝샤 미드윤 샴딜한 슈브리 Peta, peta, tili di chua gabi.
5: Di shamdi shumma shuk nai tu maari. Seri shimju chaya mianba. Nohaji, yosan chilho mindu. Yiji likru tu bukori. Likru tu na shingbe shine dhagbori. Di tab tu na yungpa chuje, shada cae nyonga yori. Chungshu gong lo, lo gwa shingma haba.
4: Gela, to chena ongo.
7: Dobo, chicho, tili ngab shibu lo le songa. Mi changma jik zuje, sondu tsogo samchuk. Ale, tanda yin fujian ki kiawang la gechi chibi yin. Dozi ni sondu tsodu. Shamu dhapnaan kwa shiakwa samchuk.
8: Shamu ee, kashi, yubar harubay.
7: Raakwa chuk, zongwe chenla ge, kunzu fujian le, mi maangbuji ge, silekebe sartu nambay, shazay shamu dhapje, yubar habay maatsay, tuyulay ge shikyun chubar tsigi. Kuangay tando, shamu dhap yina, manay chungay gana, tuyuzu tonga, yubar yogo sa togari, lakzay di jambay chukwa, changmay dhap togu songi. Kyeshi chu di, shingyun al dhap gugumudu, rangdu da, gorena al dhap nu jigudu kwa. Di, goray bian chok sigi, che zanyi changma guilun che, mizan changma shamu dhap chukyi.
8: Wangri chicho, ma fujian le yungpa saka chua di, kish chibi?
7: Chibi, zongwe chen la ge fujian ge hongko suru jil zhiwa chesha. Kuangda jinda zhiwa yagwa yu zang, rangpi ge chinbe shugo. Namsa zhongda chi gyuri, zhongda chen shi lungpa da lega chin chogi. Yigito zongwe chen la ge jinda le chibi yigri xa. Pige san le du, rangka yagwa zinyo. Samdang sabi, kati zhu nyenba.
8: Jima xie chori.
7: Jima xie chori zhka sikri. Samdang sa na, ta jian gagir da, nye kish chibi. Rangzhu zhe hongko suru dita. Mai mai le ge chi si de ta ni bu zhi xia zhang pi ge li song da ba tu ge de le jiao ta ju wa mang zuo le gui lu song zuo ga zu yin da
3: ma de fu yi zong bu chen la yu jie de bao la fu jian du yong bo sa se heng guo su zhi xi ce yu yin nian xia mu di zu tu yi ne chuan le tuo jing ge ju bu yu bie guo tu ji ma de bao yi fu jian le yong bo sa ga zu yu sam lu ru tie zong zhong se ji
7: 샤제샤모스 샤모디리 나랑주 사자도 비나 참부시라 요르송게
5: 디답제 가쇼레 섬제 대야르베
7: 가르스기 미사야리
5: 미사야리세 디다 살로르베
7: 사마노 가로레 신나 미사야리 게닝라게 통기나 미 대가 쉬지르 송게
5: 디 선도 마르샤 자네 자웅도 너 괜찮아도 드디어 사야 가리나
7: 쥐지 뭐 요리 게닝라게 샤모 가브디 나라 지가게 제 망부 유베 마세 Tanto karsa zhe yu da karsa ngar zhe yore. Kanda subo su dang tobe ma zhe gyakbu chegu ma rizungi.
5: Gyakbu chegu ma rizungi. Gyakbu yu chukbu yu gita. Nyan ar xie gu. Chongi na mi tu chome ma rizungi. Kare su ashtu tong zhe sa nyan ay yu gu.
6: Che zan zhe. Duda duda. Nyan le yu de jik duda. A xiong yu neng si pabu ka zui mi du. Tanto gyakbu chegu ma rizungi.
5: Kare yu mu da ngam sikri. 총기능 미디소 교무사야 가비윤 교르지 잡다 김샤 타그르바
7: 롱부스스 그미시 저거 말어봐 미소 가르서 그 유명한 수도 저거 말이 예체나 샤모도 제 용벌어 그 유나 나랑도 덥구리 샤모도 야구스 덥 토비나 나랑도 부진을 용벌사가 침을 저거다
9: 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福建的
7: 페지 과모 어 녀동지 과치리
6: 어제 과모 녀동에 과소니 과모 녀동에 마지
0: 마슈다 마슈다
6: 과모 녀동이 나지
5: 마지 지스 마슈다지 도스과
0: 제는 무디 수동 그래
7: 어 된다 디테일 예 켄수다 주도시 고섬주 어 예체나 응의디 된데 나랑주 된거 지금 섬기
5: 다시 뭐냐 하고스 자가 가스 위에 네 삶은 신수 자가 수수무 수수된 수고를 봐봐
7: 어 수수된 거리 이네 기겐치 못 거게 샤모디
5: 디디 고미 도도제 저 하시게 가사디 샤모사 뎁 뭐만 어떤 제 소도야
6: 야 뭐도야 네 전에 대다디 주비야미도 나 저기 대비는 부재의 용보사가 지금 능무망 저리 나 저기 뭐를 대제 뭐서요지 이게 뭐 비미네 뺏사마 쇠아
7: 제상시 나랑서 응을사베 겁라 갈래 타그럽지 겸네 용보스 개매봐
6: 제자지
7: 도지 여부대 초강 겹야다 개스 겹사 말아비는 소세가 죽으랴
5: 다리 니에세랑아 송우유네 레르체는 야홈도 거하단제 초강 겹주 쇼네즈 갈래 의미 수신 그래
7: 와야와야 사모님은 니에세바 니온다 지 니에로 마저도 땅고리 이네 마저마다바 겹사를 응마르부 내로대 하고 그매베 나랑주 미견 링즈 쳐그래 기겐치 뭐 공게 샤모디 다우스문아 기그를 송게 게차비는 존초 그러봐 나랑주 그네 신은 용보 조규매 버려 그래라 마네 람살로 그러봐 미즈 텅도 최강 기업 차비에 지러 라제미네 미자미레 오래체 샤모도 단 럭가 용그리스기 뭐 마다비는 나랑주 송스기 이름 가라 뭐 야가 진 다르봐
5: 야호 된제 유는 라마더야 가리바 아,
6: 제장
5: 자나는 거예요. 더보게 또 숨어가 진짜 뭐라 하버려. 라이엘듭다.
9: 제장고. 장우 윤조가 뭐다 봐. 나중에 매줘로 야제답스 가세래야.
5: 디안이 고마다. 나서 둘이마도 답신금에. 둘이더는 저야 사인 그럽.
6: 샤모게 도고 주르베야.
7: 나더기. 더고 매 커디스고도. 더고 좀. 차와상 못인데. 얘긴 저 실수 못게. 제장 계속 로디 없이. 안녕도 샤모답다. 용어도 게 아.
5: 용아. 장애였다. 나서 이치 봐.
6: 제장고. 장애니였다. 나서 미국시대다.
0: 도후.
7: 송부천라. 유미스 예유지 누구면도라. 예신의 인금면도. 권지 디테일라. 마즈마당 배마세. 응의양도 지금면도. 이내 송부천라. 돌대부나. 내가디 채탁주의. 유미스 지문류는 내집에 고치기구리. 응아지체. 턴도 록중기겐체. 신주서지가 레집디니가 고치지 니바도 야구치고래 개변토구유부디 유민주하고로 죽이
4: 랑게 저항무 땅투부두게 랑게 언니 나대야지 워마니 투림랍자 쪼지
7: 무예기인 무예야지 둔다 죽투지기
4: 겐리랑 아켈린주 저항접투배시고 콩속배 내슈유자둔제 원두 텁시다 원두 락자피제제 샤모 덥투부치 송기 겐랑 용두게
5: 고르디나로 저하게면 잡아줘 봐.
7: 제대로 야고 줘. 세다. 소만 예처지 제사. 더더 최단약이 터다 두고 처지 제유.
5: 마수지. 장어. 작년보다 롭종 진행시도. 샤모데네도 투지. 샤모더제 용법 중수노. 장에 주민소 미부대 주지.
7: 전에 배전식이. 마수지 선 주리.
4: 배다.
7: 쇼로 신지시겨.
10: 주죠.
7: 장용배. 예랑은 고체 제고. 콩강제 정부 전화지.
4: 감사.
7: 空接着预备给跟起木林了去让我妈的让我妈妈都保持心里罗林着的让你都起来切的话别去聚一会儿了不着好多谢了你要是你不会接着你也接的给来呀秀秀的总归成了困难你了随时接的你也接的给催的车还得车还那个车在的下车那儿开别随时起图语你也是我能行车还给
5: 도담이 오체노 샤모덴데도 투지
7: 체는 예미 부등이 안주디 미상마 삼도 대부 손자 미가 마토는 이지 지금 말이 샤모덴 제 캡상을 앞이나 콘서덴데 나는 시 샤모덴 글 섬게
4: 더포 무분야야 근데 쳤어
7: 제시 처리 쳐서 드리턴다 주가 주고 섬게
3: 더바오히 로다 최표권에 더부 체가 치네 정이기 샤모디 주기 최대 최규고시에 더바오니 내가 강치야 앞서 차부디 손자 더부히 윤종 토고 마리 지시 원경德堡以 콘츠이기치톱치 켈리이기치장 초지시시
2: 주저 마다수 채워성비
7: 가르치기인스
2: 나초하기 외영의유 바바마자야제 하마상부대유 단도카브리
4: 让福建主年马的
2: 주매 카산촌초두년고추 단도총하기업이이너 다오송구지러 샤모퉁크리 급티뒤 샤모기야 뒤주매자 총라두비이너 빈부유배가러 콩야우러리 마겐링라산에 샤모더야 장뒤두
5: 미동네 자도 하부도 샤모도 봐 갈래시 다 왔다 저가나로 부수 도에 가라 처음에 보죠지 아딤도이
2: 님의 월 주제 또 십출락 주인의 심사 제대유 기계 시스템에 배서 보나 님은 간 또 쓰던 제대네 도로 시도유 갈래 진짜 질 가르셔야 하래
7: 상가 요거 말해 님이 손지 앱사제 디네 마셰비는 그러지가 디제 말다 니에 다리 샤모도 그 인사디 총선 용 밀어 미국 대응 약체도기 신속해
4: 랑지죠 총선 안에 최관적 샤모도 니 앙 방어들이 이 계실로 근데 이미 양가 신기로 봐.
2: 신기유. 계시키나 중간 이 친구들은 이 캘리 일치죠. 이 레시단 쓰이시.
10: 생각 남았고 공동한 최 년지 균대의 특징 규마 리주의 자와 시비 류 예보 탕 구버니 롱친 대가를 신 좀지 전에 시비 티링게리 제 가족의 추디에 전 수담 타가시비.
11: 차자르 롱족기 지수 제비 김시 깨르토 민람토 찬이 인라. 日龙二星这不谈，明月二星，地位七万二。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디 기우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2: 다 쥐람조 임바임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 수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쥐람나 진이 수비네라 마란조 페맹기 맹주기 냠버제네 세기 맹주 쥐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무고방네
5: 기트디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쥐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디탕 람듄 티이 덴조즈
1: 디탕 람듄
6: 디탕 람듄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딘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차 장미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차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처부이
0: 맞아 당미 속차 응위미 잡다 뇨조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차기 셔리 사미 중아 뇨총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틀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세상 탈비 동회
2: 아니 두고 온 게 지자봐. 뱀띠기.
3: 아니 두고 온 게 지자봐. 틀어 산주이.
2: 두제기 수군내라. 띠기 김창 카톨동.
3: 두제기 파마뿐실라 눈에 뗐네. 마오라 제와네 바쿄.
4: 제도 내내 변정. 나지 파유이.
2: 독삼삼골. 두제기 뇌 두마주.
5: 진미 랑초라. 두제기 고수마주.
6: 나지 냥두 두제 까네.
7: 你做不做总决定土匪堂卡车的厕所了接着去巴拉是你来这勤大村的这下巴拉给他拼这是呗呀我们得说的巴拉的这两个周瑜当然阿姆拉你不住巴拉这里爱去搞的这两个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 哎呀！
8: 巴拉巴拉，俺这姿势得肯真是走过来。
7: 啊，记得泡沫，巴拉爹包了多少米多个？让怕是得就得安过，就阿们俩开始继续过去过去。
8: 巴拉给俺打过也能个米多。
0: 不住了，大勇且军你，怕么你给为年姨。
7: 泡沫，他呀俺过那个。免得去的
9: 巴拉免得提出有件逻辑是主义你来念面三十年的情况
7: 其他的兄弟做军军旗啊建新的名度你大把这个月开启个马力
9: 我去巴拉提出有被免去的人偏于马天不马赛免去旗啊的退休情节民俗系的他了内卷素质的
10: 免给评论退化三步四步来提出有被睡眠去民俗
1: 谈的你毕竟去去最久古达大师
11: 刚刚刚刚
12: 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刚这些的里学那么大扎，退了不的偏少堂，谈不了面呢。老穷级别，人家偏的东家了，别不起来。官爵堂、西里、吕在、在爵，俺坐在朝阳那边，今朝这种退了不见天，做准备堂，军前把锁匠拆掉了。来见台湾去往北国边，俺送那么谁？三国边集中去，这边你去出去，日军那边对叫桂林堡内先到先把他先呢。见到这边在新年的，接着去做初步盘了。你在哪？没什么所在，接两都去了趟。没，俺没什么所在趟，只往去有钱。那边休息，我有在，估计就是不对你不是。接着日军那次不会对外开刀，坐下了趟，坐下不起来，两天半趟，并没有影响。小看个如今都不晓得，那个车子五五七的，三月五月说，我对他当面想话，立不起了那边坐下了再去请油。给了年纪住酒店，想身边人不点将他加起了动物，拖了动物再去请油不是。见到这边在俺年内，中华也给住你们听，就是不听嘛他。门子不内，心多穷了。集中对日水女子团村，接着来的卡给折磨了，如今不吃不他，再生村边新的朋友。日子的钱呢，他把了给住新的朋友，同叫了出差出来给我朋友拿，每天吃。家的媳妇媳妇用啥子么的？你们这些茶姐用着新的皮皮抵不住，只有新的都能给住那么长了。新的我吃阿东家妹居住皮不是。七月半呢，白白吃点了咸了，平常集中去听个普罗普江长辈阿叔调酒汤，每句的去那么下东也不冲我汤。那边嘞，昨天去缺氧， 약부 죽돔네 퇴근거를 립시를 제배 캐스유 줍시 제용 땜부 입으시오. 삼국의 지지신인 광저우도 초비 이지야당 시대자주 변주로 님의 전수기 캐련 정충 부장 송도 태행 숨지 손님의 도내 신도 치부라 장제지 초망부 캐련 정충 입시선이 님의 남수의 주심탕 제도의 지지 이금 업주삼라 집지 입으시 장제지 이지야당 시대자주 변주로 님의 전수기 변주로 대시 남공지 초각기 퇴몽토 이지야당 시대자주 매듭 진위기 캐련 정충 폐제 님의 대내 조교로 대수 치부시 年底第四季节不看点赞列队恩年看熊烈看起第二个配角的天干所参不接的年至前内普朗节二军点赞列队主秀二位接了东局了各地些的他列着陆军体运他点赞了跟宋康利协同色系这些的比赛六十单的举城拉住他遵守所的才具年过其规别拉市队不是第四季节不看生就是熊烈看起卡斯阿中跟我组协别决定作为门诊生就是人把冲的说法他 一个免卷减送酒店只用给国外外中的人免卷减酒继续谈普赞减酒云人免卷协助减酒解铁用到三位不谈真的谈通关别内所的三对免费特别忙哇免卷减酒那就与我最能是可是罗斯布也别进对三九轮政策从的措施罗斯布也只用给国外听个解用是密码解给人吃七通解决等级不谈让解解 一个六镇镇雄给普通给人所讲车起拉达了七卷七十档的出在特别六千特别忙哇给人所讲车就拿修脚了七天七八趟普通给人的车起各不同被六镇把股东送的为着总堂为下的规矩他怎么似乎对西总的六岁来给那修于接送不是给人最来公的现在车起七八趟给人最来公的连最前辈两个西子先进西北第二个的车起你你对用着七八是 这些天里跟随来空的中原电报台这个是不是电价都这么说确保短期天内是不是让这国际短语不满是连最前不卡你是怎样一年个特殊级别是就卡塞水不是第二个龙城年中这些局当年是以卡塞托他们小局成规期的在不谈样呢每个人的某人都跟他通知电视来地托今晚这些某人都跟他通知东街是不是 电视来电呢，南团托他们建建筑好的，电锯南团参谋了，西边贵贵的，冷不冷？拉得了内部小区，电表不能有不是？一些旅游城做根本就把了，胸口中国旅游团们做把北京都安排不谈，你到你走路了。俺这那个呀，一些旅游城做进到国别在中国内，进到这边在西宁排了日本团，你给么谈？中国旅游团们做把旅游把，也就讲也那么长，起码什么就说不定谈，起码什么就出去这个也难，修建不是？三个链接，听的感恩的神就是，年终许咋了？
13: 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10: 기랑기 짐준티에게 체제한다 짐준티에게 시자 짐준티에게 퇴근을 고도톱라
13: 디니에 기랑기 짐준티에게 냠요 강요 냉처
10: 디가니
13: 디가니
10: 벽에 농진기
13: 짐준티에게 체제리 진이

0: 인자 가르스는 벤저가 선자한테 치숨 이야기해 소든데 진짜 차비나 안디에 좀들 저 냠치베 날 이제 추두그래 그렇게 그것도 날 직동 지스나 자디나 세시어래 세상 뒤인데 안에 텔이야 니다 기계이나 안에 모두 통해야 말 모두 벨 디나 사브리 직 차부 첨부터 한제 추규제 다 안에 리니르 딘데 체제 마추 베티친수 월 통해 그러면도 첸 체스미도 안이한테 기에 차자 아니 계란디 주주 마음부 디나리아 가르스는 집주 토덤 쳔바야 머르디 가르슨 토속으로 가다 뱀이 딱 뱀토에 맵차소 머르 토야면도 배적으린다 배 맵차소 아니 배적 중국인데 차소 아니 디나리아다 게디 도스 사르드 년대 개비나 좀주 년다다 년대 개비나 아니 좀주 년다가 디나리아 내주디 위에 바스 뒤뒤 게디 키란디리아 된주기 총래 된주 딘데 나유나 바 뒤주디 위에 매위나 아된저기 디나 추고디 졸라지 김재용 그래.
1: 네세.
0: 디나 고저 추고기다. 디나리아 진단 치료 제제 지식계 걸어 와.
1: 하나
0: 주 디나리아 간선은 야가 타이나 저자이나 쓰기 동화. 제가 딘데 지기제 디나리아 긴접 제용 그래. 제가 진내 긴접 제야를 디나리 바스디 뉴베 유베체. 게디 딘데 제 매위 있는 년대 게 매다 나가 이제 사수 좀 비네 라파르티아 면도 사수 슬럽제 사수 시기 다 세나스 인서치 랭 소틴 데 소치 케제 치미네 디비네 지링 마레 아 덴조 공시 디 아 긴접지 지 마레라 디비게 지적 마 가르선 데 조간 방다 거르바 다 딤주 지 인도 쳔부다 디델리아 닌데게 유나 아니 코나나 베 가르선 내주디 튼생고여 사지데 다가 용거르바
1: 진주
0: 튼디날 연제 가르선 다가 연제 딜 바르제다 딜 내주디 토게베다 내주디 컨데스라 유메 튜주네 제 남신네 제 티용거르다 이제가 통계네 제 티용거르 제단 디인데 딜이야 순자 컨데 치미 미메균 중이미 메균 중문 컨데 치미 딘데 강가 티제 디날이야 디날 긴지 긴지 티용거르
1: 아,
0: 디날 카지 있는 거 안 좀 넘고 가르스는 개가든 지시 속에서 지금 누가
1: 먼저
0: 장게 코로나 신게 지금 딱다 마디 체제 규제다 이제 딱다 마디 원나 코카 룰 코카 여제 뉴비셔제 딘데스 딱다 마디 소티 임베나 안에 칼로와 게임에 베서 지야다 다들 죽어야 10대 십시 체적으로 봐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 도수 제 도수 제 뉴욕 이렇게 개디 딥맵 딱자 제제 아니 신에 죽어도 맵 제 죽어 줄로 니가 저도 아니 진주년도부터 진짜리야 니한테 개베 뭐 저기 케제 아 다 뭐지 니야면도 뭐지 도수가 그때도 출 사정 안 좋아야 니한테 개좀 안 좋아 도수 체미 제야면도 뭐지 니야면도 슬럽지 아 뭐 저기 체인으로 봐다 뭐 저기 체인도 아니 신에 뭐 저기 케제 도통 쳐 봐 딘델리아 자로 베메 자로다 둘루니 초그레스 디나 무 메베 둘루니 버치르바 다 숨바데 가르스나 맞아 직 단데디 출루샤 숨바딘다 구조샤브르바 다 구조샤제 추고도 구조샤스르바 딘리아 다 멜치베디 도스트라토 아나 출루샤브다 리니바 사욤케베데 도스트라토 세월 추제 니야메 도스트라토 이네야 닌데케 구기 루바 토덤 쳔부다 닌데 내세티 팀지 쳔베 모주 코드나고 그도 도스 쳔제 둘루니에 도고도 다 숨바다 간조 구조 쇼스 주거디 구조 쇼나다 주거디 폴라 쳔부레 폴라 쳔베 나로르 간조 디니 니바르토 넴규 라비나 라토 가바스 폴라 쳔넬 닌데 기고야 루바 다 쳔다 모르 수디다 알링 융슐레 티 지니 융슐레 디체데 어르자단디 인도 년다시게제 가르스는 지 지디 뉴십 쳔바야르바 딘데리아 지금 하나서 신진 사디 딜리아 개가든 신진 사디야 다 뉴십 세그레 뉴십 쳔바야 년다게제 디 디딱제 제제 주고디 니기도 니기도 계란가 년다게네 베레 토게바다 질링그레 데리네 든지 년다게 손내주 이제 된샤르바
1: 되죠
0: 건조 다 뒤주 날로티 다 딱제 제 제그로 봐. 다 제제 니마소 봐. 니야면도 니금도 나나 아니 뒤주 예전 주도다. 니야면도 아니 제 니야면은 아니 연조절 군군안에 되는 모두 티인 그래. 모두 티인 그래. 다 디날이야 가르스나 디날이야 키라 군군안에 모두 티비디 가르스나 개디 예단 취미 된주역대야 총래 된주 나유나 둘루니에유나 델리아 모르디 김부제인 그룹아 게디 디 총래 된저 매비나 김부제 제그 말에 세상 디인도 디나로리아 뒤중 이천지나라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chen su dana, ani shine midi mewe dindisi ma chimda che yungur wa, da che yungur. Chata di lo nying na lo le tuju di ini midi labri le mida, midi shivri si che le gu yo ma re. Chata lo nying chen su dana, ani shine midjik chola chimbe di yisor chita, chimluk tuju dindre chikana ya, che shi suy yor wa, yigo chimluk todam na du suy yor. Chata di yindu, ani kerang chugo di guna nabay jik che ya ki, tujuji yore di nali ya mani yibitaan che che min ta niya khuru mi du labin an yunzu basi ti yungur wa basi ti yundu ani kiraan shine bige jaro tanga chinje ngujot kije jaro tanga chogu gore jaro tanga chudu tani nye she bine ya nye mojati la su guma gyepsu labje kiraan ki mojati mala kungi nye je par tenkyo lo mawi kenkyo so dinje ine dizo guma kuy chenpe so chenne di yungu ma re 디게 강에 니바르동은 저 인지민직 수수인의 장문 소고고 열자다 먼저 디바피베 있는 즉 십시 뒤주 여샤가 즉 니에디 자로 땅도 십시 여샤 계직 말 와서 있는데 가방이 보도와 십시 뒤주 장보다 이제 계직 말 라키 조교 라키라 쇼리 즉 레슬라스네 개는 그 말에 도고의 마디 니금은 도스네 개는 말에 먼저 안다 즉 토야면 도스네 개는 말에 간다 캐나 녀자도 땅 수고 디 수수 가르스네 야 수수 자주 가네 팀다 개대 여러봐 곧 땅 수 아니 신다 되게 당당만 되게 되게 비게야 도덤 쳔바야 즉 주의 계제 도스라스 랩샨다리 카지 즉 수수 즉 무도 체제 비게야 제시 라베 제시 김지 카지야 이거 티스니 이거 틴지 그래
1: 레슨
0: 라스 응아래 죽은 내줄라는 거래 긴기긴스 지난에 발에 도담 쳔발에 좀 메시 미시달에 좀 메시지 카지 뒤 대변날이야 차과 개주로 와 나타나는 건 차과 개국이 요마래 제단 뒤인데 도스 제제 무저 뒤에 있는 건 조직 즉 Kutshoba, rwa, mesu rwa ki ngutu timiigi timtui nindog rwa ki ngutu singi sotinze chungze a nga zu jaro di nguwe mewe jaro danya nal duks chimbre da ina ka zi nga zu jik chobo nguwe nal ya chugo de yore chugo di yagu shubi yu tanda pecho danya yu rwa mara jik puze ki nal ya yuwa da lungba kukyo ri yuwa ni jik todam chini mendo di puze bala danya sur chitegi nisi nye dinde tunga ka zi xeba na nye dinde tu an kenla nye dinde tigri bai bagwa ni yagu shubi de yu mojan biyo taku zi ngare la gita anda di ke zu nyan di ngare de jagro tochi subi ni di puze bala lu zhe xe yuwa kukyo li danya sin yu sur nile gu tunga kedi dos xebi ina tani nye 뒤는 셰비 직내 그냥 뭐 매베 자로 땅도 딱 가지게 탑시 간다지 뭐다 툭 바꿔디 비게제 아니 직 뭐신 버체제 종지 배날 지기지 규제 문 메소로 가다 이제 뭐 전련제 뭐다 이 배치리 담버스 침비네 케 뭐저 티 다티바 차샤라 봐
1: 먼저
0: 제바 차제 지바 차샤 아니 가지게 직 뭐신 버체제 뭐저 티바 차샤 뭐저 티비네 무저데 팀군 뉴비어 무저데 티니트 수티브서 메시르과 티브데 다 메시르과 무저데 티디 무저데 테지게베어 테지드 가라스는 네디 무요 네주디니 방다디 도스레 네주 되면 아주 캘링이 스레 아 고저 테지드 당시게 되자 버텔이야 게디 네주 유는 아주 겐키기 스레 제자 죽어야 모르디 리쿠교진에 모르드 자르 줄루 니차소 모저 멜샤샤스 ngudu jajie zhulu nye tsasu wana sayum kyeb jajie ngudu jajia ana kuma shashas ngudu jajia jik nye tsasu chukwa moda di ri kujo jine rwa tangje mitinde lu yungje shibshi meba dinde cheche rinne ma ka shoje moda na lo li mikasha dinde mekyun chumuda nye zhu labi na a moda di anda da dinde gaya omari anda da pina bagwa sur dinde anda kuwa sabri yik kandes takja chikrasana 모제 디그 징우가 안다 되더래. Lesson. 디간존은 안에 로카네 템브레 사나주 미기르기 유미 탑단라 기다 차차게 디날이야 칠레가네 디날 투주다 여레 모르디 로제다 여레 모르디 소타카네 템이 기거카네 템이 에 딘데기 디날이야 사공당 안아주 세진을 가 사공 전부 이제 시그로 받다 어디 이제 사공 가네 템이네 제 디날이야 다 여레 저단 디인데 대대제 아니 안다고 말 대대제 디 말하서는
1: Jim Jung in Doggy, Lolek Tavenalia, the Zeship Chay in Do, Ship Jake Zeship, not Day in Do, Gudore, Anakare, and Tokaka, Jagro Dambe, Tuzu Yore, Timig Takusu, Yore. A motor day or a Jagro Tansabri, Pinan Melzi Cesus, Motor Tayore. And it's a good Nijibulha de Yore, and it's a good Chay in Gre. I said, Chay in Do, Motor Tiny Day.
2: Let's go.

0: 실실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양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변조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세시
2: Tertuso, Nemsing Wendara Tugu Mangzam Chibata, Chagja Pogupsu, Choro Nanta, Zangbujam, Yangsar Wososu Dumirong.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지르기 팀주 텔이야 지르기 된자 구구 요래 지르기 된자 구구 있는 지르기 도덤 구구 요래 팀주 년도부터 현재 도덤 전부 지고 멤버 체제 안조 원연령가 구인의 원연령가 로바 종족 종족 구인의 종족 조선을 배고 있는 종족 중 조선을 배고 있는 영사 안에 칠로는 칠로 미르샤 텔이야 삼문 텔이야 텐주 가야래 텔이야 안조 팀주 팀질레고 요래 텔이 논조기 장조 중국 구역이 텔이야 된자가 까마치기고 요래 디 텔이야 이거제 까마치 자야 제시 있어야 열도 탁주 도담치야 제시 싫어요
1: 휴자
0: 대충 대주 디릭디가 안조 팀주 도담 나로래 가르쳐 버렸어 낙조 낙추디 그랬어 주샤요 낙조 낙추디 개가 낙조스도 제시도 도시 그래 뭐부터 봐 세우시오 그래 디인데 안 도담 그 제시 이제 지인데 안아서 탄다 진인도 나랑 안조 링룽랭이 도담 치기 위해서는 등어탈 더도 오고 열어봐 레고 소토고 여말해 봐 소금 제 메스 레버다 소금 더도 타고 오고 열어 디인데 아니 지 다가 고키제 도덤 제윤도 주고 주고 주고 차제야 야 갈래갈래 쇼요니 이제 제는 건조디 코리오도 장무 차동도 직내 코리오도 장무 수야래 먼저 직 된자가 코리오리아 견낸지 고고라 니네 양주 지 주기가 랑고 디게 팀다 팀베 주기 손자 디게리아 순교 체병 뇌부치 톤
1: 연구
0: 열어봐 차단 디토네 먼저 도스 체제 세세 슈구 구구 열어라 니아들이 저부 비밀적으로 다한테 직내 라니아 니가 하려래 마다는 니가 하려래 라 비밀적으로 단가 주디 가르스는 세세 슈구 하질 라가 추추고데 나 마다한 바 비게 깨구기스 대야 군조 가와게 임드 지그리 가와디 직직래고 귀 어느 점주 년도 고리 도덤솔이야 야면은 캐나 직진이 락도 가와 날 캐나리아 고리 도덤솔 예라 제 유소리 직진이 가르스는 직진이 숨나리아 대제 디 자그르 가르스는 즉 둘루니 세디 자그르 게스디 카바한다 데로 렙제 델리아 카바 게브제 혼좀 모드 다유 제 모드 어두 그래 제두 그래
1: 라올라
0: 델리아 림부 림부 제 말에
1: 라올라
0: 림부 제 정 말에 다야 디 칼로브 디네는 궁유 가제 제그레 시부 궁유 가제레 고음 숨게르 메사드들레네 아 콘조 디 미드 국버에서 갖고 묻어서 고음 숨게르스 라도 가바 된제 나땅 숨유디 로 죽으러 봐
1: 저 바로 봐
0: 근데 로 죽으러 봐 아니 카지 머리 자그로 기회가 된 거래 아마 어쨌다 즉 수순 균 그냥자 머리대 즉 지도는 레바 아니 머리대 딱 미장 민나다 더 다큐 체유자 너무 강로 제 단계 동안 하다 줘야지 닝자 약자제 단위자 응 너무 미비게 된 줄이 돈다 여마 땅 알아 좀 이제 뭘로 랑겨를 쓰는 미 수수 된저의 수수 다체 샤오르면 더 등에 돌아 내가 가진 좀 집중 차도 와
1: 시장
0: 땅 좀 내내 갈 때 제대로 갈로 먹고지 땅 좀 방어 마신의 중어 신고 열에 시제인데 기지트니 열에 다 갈로 가진 님이 권나나 봐 시제 하거든 열에라 먼저 직 칼로브 카지 차차는 먼저 팀주년도에 콘주 시제 약하던 데시라요. 먼저 지금 레고나 대디 년저 지금 팀주년도 로젠데 티디 먼저 팀주년도 돌래 뉴유. 먼저 로브정 야고 마체비나 칼로브 카지 먼저 시제 약하여래. 먼저 콘주 시제 먼저 야가 차초 말에 쓰기 말에. 저거랑 내가 주디 비가 도둑 치도 이렇게 비게 계치에 투고 말에.
1: 시사.
0: 가르스네 야가다냐 다 보고 있나 봐 보고 있나. 가르사 즉 쓰기도와 아마 보고 있는 비기 비기 칼라 키그 말에 비게 슈바 수수 도가 전부 제 비기 수부 야고 슈바리
1: 그봐
0: 제자 지 계제 가제 가제 마담 그봐 수구 수구 너 마담 시지 시지 마담 제도 숨관에 쇼트 그래서 제기 여러 제단 디인데 먼저래 카직미 인제 간 토인데 선배나 가고 싶도 제단 디인데 직 배매자로 녀다면 라모르단 라키 돌아 두고다 슬레베면도 아니 다기 처럼 저야 탑시 가려래 스디 아니 이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가 다니는 토체스 레브라다
1: 좋아라
0: 먼저 제도니 먼저 어도니 디콘주 다용 그래
1: 레스다
0: 디진 버체고 말해
1: 레스
0: 이 인도 아니 아 저 직 대니 팬부 전에 이제 kawa yungu duwa, gyalaa mota toksu numlu shaa yuwa.

0: mordi or niks di kalubdi num kiran so pa tegr tasi sinye sor lebu do num ma den num gung tegr tasi en tan do te nim do sinso this is num lu bro da ha rwa num lu bro mi en tegr tasi ran sa bi su lo da bre allo da de lo san an ga zo tu ju ni bi ji ni ni che an sum bi shi se ju go kala kala tang cha an kala da mo su ne te me ge bru ru wa Ani tumi kyabdi ay yu gyuri, ta tabshi bindu singi su cha dhukuri, an chukde susu kyon ra dhukuri, cha dhan di yindu anzu dikaani ya tari, ta lani ya jik bimi chakro tanya kala chibde kani dhishe shu sha yus, cha dhan di yindu changmai pa chu suji chu sho yi nari jik shimba ma shimba, dindri kani jik pa chu dholin yi nanda, pa chu tingu yi, dindri pa chu naro nas, chukun yin lo, sayi, tochi
1: chi. Lese, tochi chi. Latang and Zulis in Chukriba, Kama, Shizam to Kalage, Chik Tandati, Langor, Nyozon, Chibe Kablia, Inji Michiki, Tatem to Kuriagi, Italia, Kajirang Sindi, Chik, Yangjang, or Jasinaro Shui.
0: Yes, Tatem to Kuriagi, Monsitan, China, Motorsau, you do, Dawjin, Tem to Lose, Tiare,
1: Rabal,
0: Dawjin, Chitan, Nimichung and Lose, Tene, Yangman, Dawjin, Lose, Tiare,
1: Rabal,
0: Tem to Togurwa,
1: Rabal.
0: Tem to Murasau knew when sugar under cover, sugar under the carson and so Jaratan in a ling shahabas, Ligurva, the neck of good under it, the sugar did under the jazz, sugar under neat egg, the chick, the unguide, the chick, yellow jazz, neat egg, Gurva, neat egg, you do the tujun, you and a lolly, a carson, nobody to go under rank up the new Chinese cigarette.
1: The less I
0: go. That the tujun was all on Tem to Lugachi. Temdu luga chi bge temdu lu sa ruwa temdu anda ran ka du ka ji ge shu ge anda de mo zo de zo de do ni mu dyun de du ruwa ni mu dyun de du si le je mo de anda de ma ga che ge lo de lu che sha nga chi ju si ni ge mi du do de che ma ga che dan chu re ka she shi ge zi du dan chi chu je chi ji pe ne ka ju si ka ba yin gu dong a ge la de ne ka ju si zo da ding a zo de ni ye se she shu ya ji le shu ge anda ne je anda jing mo je togo che cha cha cha ga anda len cha cha pi mo de den ma ga che mo tu shu gu anda ga ga ga na je jig di chola ri sha sam ana shu gu anda de ga na nga lang ga par thi gi ma re wa mo de anda ga na nga par the ni je po ru sam in je ge gong bu xin yi de yin bin jig di to dam da ge du ge du shu gu anda di ga ren tu ju ma yin jiao de ga ren ne 자가 안달린 차니 님은 숨나로리아 니제단 초그마레스 녀들이나 뒤주시인다 띵아조 레네가리아 지 딤준이도 도덤나니 칠레기 지니도 바카징 양디가 세우 메비나 녀들이디가조 직네 칼로바야 익습체 그와 시에고고 니네가조 칠레기 도덤나니리 니가나 시제담 치고고 여러와 님은 숨나리아 따라 디 안다야 갈라스야 소시엔드 지그리 님은 시네 유스나 니제단 여레 아니제다 가레스는 로바 디날이야 안다 가스딜이야 안다 가민도 슬러제 감 구자로 라케 감고
1: 아
0: 이제 고무 진이 기타 그래 지치도 아니 캐랑기 라키디 로직 나로리아 감 중이래 요 말 봐 딜이야 튜주 직시 그래 튜주 직디 자가 타이나 저우치 세인 거 저우치
1: 레스바
0: 디 가르스나 감 중이디 아니 로 다월에 감 릴레 야마르타 토토시나 아니 감 구체디 아니 라 라기디 라 따스베나리아 가다 수수샤레 아니 지급이 지 락토 카바지 겹제 모르던디 바스 팀의 감 숨레
1: 로바
0: 간다 좀이 체디 간에 간다 좀 응원제 체모 주는 감 숨레
1: 로바
0: 아 이제 니기르 봐. 디인도 아니 비게 감 고자 잡아가나 감 숨지 하던다 감 중이 잡으래. 감 중이 찬라 기디 토스브레스 랩제 카르피나 카르팅으로서 이그마우 퇴윤고레 계란 그 진이 진이 숨가 이그마우 퇴제 카르스 카르 퇴브레스는 두쇼 그 후이푸스는 그렇게 제가 나로
1: 레스레스
0: 토스브자 원자 라기디야 갤린차 유스레 갤린 카초선 육육 단고레 직내 롭종 태고레 롭종 융슈레 님은 숨제 태고래 롭종의 태 감정 중이자의 롭종의 태 니네 가르스는 비교 롭종 체제 비기 갈롭의 랍테 가르스는 라게 당불린 뒤 남자 당부디 교육디 감 굽줄는 배 교육시당 오래 디나 침루기 시제 감 뒤주다 물교육 시제 감 중아 디미기 이르바 니가 다세 감 중아 시제 감 자타면 나로 감 굽주단 당구래 감 굽주단이면 돌린 거 여말해 제다 어떻게 뒤 어떻게 제제 디날이야 익선한 슈그니스
1: 레세
0: 레세 레세 엔

0: 체제를 치니 정식 타겟을 모두 구슈 사바니 유시 대강 사바준 디지 초와르 유초디 신조 망초 나르베 지신 푸숨 초비 초가 사르베 초수 규신 유시
1: 지주기 뇌치 년간 학비 급수 칸교 서법 토살 니유 도출급 한다니 비진키 추준이 수석지 딱다지
2: 외체 롱티 되칼 니마 뜻이 시바디니 저우이 잠베 롱년 첩슝 까르모니엘라 뜨루비 시베 제체 실송 직수 제바신인 롱티 되칼 디나 중크 까르모니에기 칠레 케바탄 칠리 케제 니마 뜻이 라기 고지 강부 제남 치마치신 괴유 샴나 롱친 덕할티 류탐부티 센로
3: 제로녀동 니슈르 당왕아비 치 니슈신인 개용 세주 급조 손비 총도팅 손바 미망 좌강 치모 총바시 총뒤토 니마치시 라기
4: 망주 주교체대 투동 롱주 주리 롱동기 포주 송신 폐기 롱동기 깨구 유지 신체로 죽지외 마세 대기 투수 깨용 단량도 교용의 조치 지도도 교구 속기 비리 부조체 롱동기 포디 원식 요구 대토하네 중국 공제당의 우지탕 중국 개주대비 지도도 루기 름루라 제다제외 케마루시 원투
3: 你们这些 비리 중국 당유 니루지边 봄람바 랑게키 차진 닌주 심주 칠레케바 시주 급조선비 겐우윤탱캉키 우윤 별랑경종 신조 칠리캉 당수이 수주순바 연장 지로 최동 급제 추주지 줄로 변종 차낭송 차당총대 제유 총주 신비 김상 규미시도 중바탕 진중 민생 나유비 낭뇌 공추구순바디 중의 퇴수 김기 차진신덕 추구창마 신례제네 대구중양 계도업 직배 제라 용수 계배 니무제식이 셈나 세자진내 창두 권바 춘두탕 떡바 산두다 치신유
5: 마셔다 마셔다 마셔다
6: 잠바나 계로 갈지 되는 니슈니 마셔선 중에
7: 지 딱히니 속되어 나지시 마시네 다릴라베 이기디게 지사배 아
5: 빨라 아 지사스 마시네 포뇽보 메뉴 촌스까 포벌레마 메뉴 핀스까 치에 마셔 빨라
6: 빨라 nga yig chije de du ni me nie dong ga da kwa shu gi kiran si da nie dong ga be de da kwa shi xia
7: si be la da ma ge ju mu ju xia yo le a ma shi ne di zan bu so ya da
5: ba la ba la a jia le ma shu gi
7: da ki ni su si me be a yo ye le lu zuo a ju

0: 가르쳐송. 뭐 님전시 가르쳐송제.
1: 루시 성금인도.
0: 루 성금인도 에. 근데 쟤는 그 그래. 걔 루가 루르다.
2: 장 장 무이제 가르쳐서. 아.
0: 루지 성금인도 쓰기.
2: 가리. 쟤는 로세가 뭐 짐지. 알레 고다. 장 아자 깨단지. 기니 님보 교.
0: 계승문님 근데 저래.
2: 아, 지.
0: 하지.
2: 나 삼톱도 이제 마돈다. 자유사 제가 치는 댄댄이지. 댐제 고내 지나. 저 지수 좀 좀 채부로.
0: 맞다다. 레어망아가 가래 이글럽이야. 사바 금기 금기. 리고 당기는 게 고바요야 요래란.
2: 나 네 이글럽다. 저 가려래야.
0: 예도 예. 보고 단도 로소야리야 심마샤지. 스베나리야 이거 자야 깽깽하듯이야. 제산데 룰라송아.
2: 你 야호로고 나做能心切每次记甭把烧了就马虎用过了吧然对的的龙边那里啊一个家也不可最多每次勤在那里啊两个起落去两个干不下落去那点子上没显大个团大事我让做许多有马事没事呢穷的云点马下呢切对我有的门卫没切不住哦你们引进拉不扎母体姐等个一
3: 때문에 견륜도 나저 댄댄 심진 직시
0: 라게 님을 납자다 보고 신다 신뢰 지르준 콘소심나 가르성부레 라한테 삼로 허중해
3: 라게 통성 뭐시네 뿡에 나로네 님을 리고 장수 좀 두게 아
0: 리리리 다 라게 셰 창을 디브리 니 라게 칼라케 무슨 뭐시네 라게 님을 납자다 아 계실로 뿐만 근데 저래
3: 납자 영모준나 아니 로용제
0: 新来钱的这个肉一年年三吧你们点点拉着牙口去这么多的生病爸爸阿姆拉啊啊啊罗尼中阿妹哦你是爹长了要得要得要不行那个阿妈对的等他看一年牙口说了到多米多人下龙的几个人看着王丹的起来看看了的人下等让给现在这下
4: 不错老卡三六百一个定数打清楚你预备啊你一把了你卡进你一有有有呀让给就落的
5: 嗯
3: 那去呀大郎一打
5: 老
3: 你妈
5: 老
3: 大郎一打
0: 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3: 用啊用啊。
4: 给不来，俺拉着脚上去。还是你拉着脚上去。
0: 因为让土军哪里呀露出了的良心大起了叫我的的。
3: 是的。
4: 俺们俩俺拉着脚准备呢卡着气死你这吧。
3: 有。
0: 用啊用啊。
3: 用啊。
5: 推入孔面落入短裙足度结合比配给落阵正冲了人面落水吸取拉大切约。文讲落阵马拉推仓灭不疼亚其忙做出独谢宁心切扎别忘记铺住落阵冬天起金仓铁仓忙不灭。文讲你们这些年出过阿不水间行事况给巴拉给他嫉妒加表难为我你们这些了我属三套了大局不当老张主于可给三不中我疼空给养可个别人前四列拉把自己您的查家弄足了没对吧了我就查给日南家教局呢老张哥哥不是
3: 不你谈起了吗
0: 我咋说呢
3: 我咋
0: 他们两个人都还没通的大洋我有马力气
3: 大洋是这么的没啥没得这起我了大致意思呀马祖卓
4: 你没有办法我不听见你怎么过去看大爷这
0: 总了呀，住到几百家个住下来。
1: 咱们的几百腿的肉啊，要养空嘛是
0: 让他们群群送着，屯他们不恰工嘛，人们。得了，让陆军的也好钱追吧。
2: 怕什么呢？
1: 你上哪？你上？你先说。钱能俺拉这儿住人的？
0: 用啊用啊，太狗血了，陆军也好继续啊。
1: 来是。
2: 陆军也好继续啊。
1: 来是。
5: 江中掠情多了一公别别宁顺点别你们这些陆兄整个陆林你对马胸样给及批的成为从这个团里产能龙经了一个去接了切东苦给去开启了陆就住了顺别你们这些给拉量陆林胸样给的偏重迷的陆林体真正增长一个去的在于重组每天南萨陆林的主编体出过安躺不贴给我人
2: 你们
6: 老板了
2: 他的人那谁拉不着肚子了爸爸我也搞不起了就当然别给累不得了我推荐老板了别存起我的大
6: 累死吧了难干不过
7: 是的是的你们我让最可用的迷茫不拿了开不语撒起面拿了十几月是切不着你们让俺最创作的给俺拉不着去年躺不得的

제마 미게 치료 템포 쇼세약 이게 디워라 편종 서북 토에 탄삼 크기 신뢰 축도 최대 서지세약 이게 답을 지지 라나네베 개콘사자 순교치아테 나주 세제베 누구시도 토나 영화수 유말에

0: 你是谁？既然给能为难啊，我啊，让米长过小个的，退了三步顶着那鸡巴搞好光棍的，很多破旧的东西，捡起土捏小个的些，老师打把军个尾巴，把那给让给搞老大抢用，你退那么样决心吗是？ 给人家请个预备，年晚的先，面子的那包不起雪的，给人家破起个全部的衣，给人家抢救的，给人家轻装打车下了江边立即被送给领导的，你面子的，给你个巧等于。
1: 院长，你们这些了，一人给带出去读。 过来军吧，拉他去学习。但是，伊拉缺的几个人呗。院长，你们这些人，伊拉给带出去读，过来也不得，他就欠着学军。但是，伊拉趁的待遇了。但是，伊拉缺的几个人呗了。
2: 你们这些垃圾，谁人来要洗足去？性别退不大，用不跑完能去的，可能去地基给砸瓦也只能个是。
3: 听到公给大东阿呀，带领新本的新来铁个日子开心些。听这印度新松给来个七头，眼巴都新白呀，个性气火大，事情样样松鸟鱼。刘松月白我吃龙天豆壳，你们这些写不的呢？平江龙天人天来空塔，平江帮烟味道人来团来参与公司，俺们都直属七不赢。积极的是。 张先群，吉恰个吴新元，恰个街上云店，车皮，家族品种，车上总地吴新元塔张科周武琼大，一九大瓦塔罗山南街，黑白电子，一九秀塔街上云店。 东京，乐山电子，决策作为路线的县级总监吴新元，路线一局，电台，决策作为路线的县党总监，你们这个，决策作为路线总监，蔡林阳总，这部塔结束，全部这些，是不是都是街上云电塔阿拉车？ 前八电台，蒲山镇头，家族品种，冰巴，乐山南街，黑白七零，记忆列车，车王别车，车兄车片，你们七零塔，阿西日，杨坚，七点你们，七阳，品种落车，乐山南街，黑白七零。 孙南笔记，编剧儿，一线杨坚，编剧琼娃，盲错车间，平江龙天人天猎工，票价龙天去连密接应，突击起属于，培养龙江铁闸布塔，培养龙江行走千里康，平江帮建密道人力团队参与公司，刘松月白我去龙天调侃，你们这些写不的呢？ 平江龙天人天猎工塔，平江帮建密道人力团队参与公司，俺们都直属接不应。前退所，南平门大道土谷盲站接不塔，长家坡谷所，朝若南塔，张北站，杨三窝所属队民众。而且乌托克谷所，当堂师兄去全面上交流。
4: 这里他准备过年，哪个给谁吃过？执行出送去基础车位渡过的车呢？俺村人民那家是几点了？辛苦七百，俺能空心讲。燃气燃了是一用，我是他梅龙头小伟，送年提没一半。 燃气人员的气囊关了连接，时空穷用啊！
0: 俺村总当端当江里写家听我们装当江马用。谈的开朗给透了我爷堂过来气味那我懂呢。连接哭死密的兄弟让给人了给别气了没了中心算他。
4: 怎么能吹点子做起别为心就念书习去呢？怎不能去每日用去唱播出？前用每隔几几年，每记了心看隔几去讲的车型越几块月。天呢，唱播他俺去暂时开了营地，健康每吃一坨，你每坨只落脚心边，每忙不耐当营。
0: 俺吹上不了，心了月边苦不疼，冬夜超过铁打日西水山硬，吃了没当呢？前年云集行烫住过这三岁我讲更忙不行了多了三腿没本的多了他随身给米当我开了银的阔腿没本多腿忙不行让给让了给呗两百银
4: 听着给森康日本罗宾佛罗的森康地堂来参与得的西下雨的心看地摊进去，土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闽南作为工具人。听到听你六百竹土呢，几点天刚刚去桥瓦西，先土面积送月。
0: 我讲，那个女书记作为出租的摊进执勤，在为生命补助堂帕马边去，刚你落个了那么堂人气，怕大人都去呢，家住给进不得边人意，期待的强。三胖日本老板阿迪里抵达了松月天，让你的格度电梯起步，且以苦流所给跟铁达没人把的让你赢。没有给钱，让了唱片从来吃的看过人电表越接送。热天，每一每次的给当几个人的买吧，看了赢。俺村让你先给通囊了这边无处起居的下年，让其让你的年纪他强别连接谁他。对我们身边多数写不呢？早晚年久久没不听着看脸人的叫人他热切给弄脸让其人也久久听人了这点天的心看也盼不配备盼不现实纪念讲面
4: 天哪各不知一切堂各不知叫人各不知虽然说铁大仓们总体帮助虽堂让其让了年纪堂下次月呢俺去新年，俺去宁土独别神秘普处堂，他们并起，赶紧罗官所下次堂前去供土，让去让了俺给人怎么人能堂，去给普处村那位俺给提新土，让去让了一年，更有马日，可怜引到西松若。
0: 多少呢？对提林年松，从我起到了车身起样，让什么让了王位，什么火车轨的，让去让了宁吉堂。让其人意强给用棍子说。
4: 心看吹点了头南南的心看吹点给早前边地摊起人意堂地摊起基础尊贵。
1: 年过女不打是不计用的孟西的给住个月子轮球多是吗前的用样民族啊全部的长大的用别啊
2: 我让他长大的用别打了
1: 哦你
2: 今晚的夜场不虚伪呢一年的年数不一样会全的买了
1: 啊对
2: 买三三的
1: 是
2: 一年来几年超越脱了呀你是观众下给增龙光面去老不正这是女不一吧
1: 哦
2: 不了爹谁的老子爹爹
1: 可可是
2: 死了爹
1: 俺来不让个老多可把那的这边
2: 哦他个人
1: 哦
2: 爹爹那个爹那个松样能行空给陆地那样隆重什么的
1: 哦
2: 你把呀哦这钱不行别的
1: 哦
2: 你这车站装到了马车
1: 是
2: 这东西呢这一年来人入当多了这
1: 是人入当多的是哎哦哦
2: 现在你老不住的钱不行吧
1: 哦
2: 他一呢买全的三块钱没多包了
1: 啊嘞
2: 不得不写债都
1: 是这嘿
2: 嘿我老爹大爹谁呢大爹
1: 啊
2: 大侄女昂大的其他人这个写的
1: 哦
2: 老婆有地那里检查不是吧
1: 啊那
2: 特别难打的
1: 啊是这地你看这是小人是你要进这里给我们见面不然个估计俺说不起的
2: 地妹妹二位妈子去
1: 哦
2: 二位妈子怕写的那么啥地那
1: 老婆有
2: 检查特别难打的
1: 这你还好我们都不估计不然个俺说不起的我
2: Jis bola, ta kiran de sida. Jiba ne kiran ki chizi jim duwe, di ma nembar wa. Dina liya lop zen dike tega sin tagarir.
5: Ale.
2: De bola, zilum gomya jim duwe, di jambe gabli ya, nyebar duwe na sim ting de teba na la. Teba na je jambar wa. Adi na su gul ge nyeshi dike kaka jom jugri.
1: Ha gos, ha gos. Ya ju apu, ungo, si. Purana ya ju zigi, ta purana sumbu suyosunga.
2: Ke neng mar bola. Ta bola ya uja na la.
1: Yo, yo, pu.
2: Bola, bye-bye.
1: Oh, pu pe, ah.
2: Oh, ya.
6: Ozi, ta tiri neng anzu po gandol. Karache yasunga, ah.
1: Nye, mora ala shego. Tiri neje, mora angi, di karsa, chakshi jaya ome de sao maari la. Mengale, zhong mar dong.
6: Ozi, po di ne karisi gore da. Me ma sep che, mengale ya takje chega ma jimbi ino, nye na za di duru zhong mar be. Po rani, nga shigu yibgu yube.
1: Si, mo rani, nye di jen se me. Di shida, nye rani shew. Tiri nga jiri na lunju chi du, po ju to ju. O, po di nga, ne shi gun jum to be, zelung gomya di jen wo ju che jung a.
6: Le.
1: Pudi nginje,
7: pukura nima nazi jibushira yu sige.
1: Me mangu sige yu mcha. Dine, zilun gomiya dindegi lopchung di chebe jila, nesi di betta sangja chinsu sige duwa.
6: Ozi.
1: Che zan tirine, mongara nige nesi gunjum siyagi zilun gomiya di yahu che chebe yina, morangi nazi chaki yombe mace, mengale zhokumar da. Wari, tanto pudi, tebu che wul sige duwa mo.
6: Ozi, po. Da din zhegi penpa yu na da, nga ran nige teba che che yahu che jandu a.
1: Ya, mo, shoshi, inda, ale nye li gyanlaga de, do a, nye di, duksi che dinande shir, di lemna yungur sa, odi, lopzen lis, tojunge. Inda mo.
8: Zilung gomjangi, lopzen sensi na war, gosu shukudin. Dine.
1: Uya, kum, oi, odus, gali gali male, odus, odus ya, nogu dine uya tinsu gudu wakya laga mo, odus, shida,
6: shida,
1: odus,
6: odus ribe bo,
1: tebu che urda, mo, tebu che shu,
6: yo,
1: sen ting ne, nunga yi sumge tebu ma chen chou mar da,
6: yo, odus, bo, bo, nga guyu kwanye rachi,
1: 계진말이 뭐라 흘렸지? 걸리지 아. 아지 계진말이지. 몽아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우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스도 뒤지 않도. 야, 남산 어디 곰다. 계진말이 계진말이지.
6: 이다 이다. 이바체. 야.
1: 어디 지시.
8: 우유 고금이.
1: 어디? 뭐? 뭐? 뭐랑 갈지에서 어디 뭐? 템퍼스에 다지. 어디다 얘 뭐 어디 갈지 그래. 뺏어서 어디?
9: 보라.
1: 어시 엄지라.
9: 내분이 그래 타스 존스.
1: 어시.
9: 어시 몰라. 그 차시 톱시라도. 뒤긴네 차시 좋아 멘티를 취는 거 말벨라.
1: 엄지라. 디샹 언니 이게 내시 군 좀 지하게 저런 고미야 되지 자제. 내 큰의 세요 말벨.
9: 라. 내시 군 좀 게 저런 고미잖아.
1: 어.
9: 보라 이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리야 이신한 고블레. 내시 군 좀 게 저런 고미자세야 텐조. 멍대기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토리아 맹한게 톱만도 내수심불하조지
1: 창문소년아시이 멍대를 이지 차차제 능미소라 라지지조치에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지우기 태부 켠이 지금에라
10: 주시렘포 망나향
3: 딘자 주시 자와인
10: 나제 중남토 코링 유체레 게디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미 송와 차라 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신미와 지 제주니 개강 신도 진보시
3: 투경한 최 짐주 지수일러 송자 슈네 조람 딘자탕 여럽 주상라 딘네 조람 샤동 용와 제교 게린 체디 딘자탕 딘베 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뜨구
11: 是你拉不着 Kim 大村的这下，巴
5: 来给他拼，真是呗。
11: 呀，我们得。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튀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공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전부이
0: 맞지 당미 속자 응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 중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줄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2: 뭐 다양한 권역이 면디 키시다
3: 바라 면디 튀지 유제 로치스 주기 디랭에 면 사업신 요가 친구
2: 기란도 쇼는 대조 준중치야 제신금인도 니에 딱바스 그유 개치가 말이
3: 오지 바라 튀지 유배 면 취업이는 편유 마튼 바마세 면지치야래 튀쇼 친제 미수시대 탄라 뇌큰 수지다
4: 면기 편유 튀가 세볼시볼래 퇴수 유배 수미 취미소
5: 아니 두고 은캔 지자봐 뱀디기
6: 아니 두고 오게 지자봐 서로 산주이
5: 두제기 수군뇌라 이기 김상 카토동
6: 두제기 파마빈실라 눈에 떼네 마오라 제와메 바쥬
7: 제도 내내 표정 나지 파유이
5: 독삼삼고 두제기 뇌두마쥬
8: 치미 랑초라 두제기 고유수마쥬
9: 俺这念头独在干的，念着别着，总有事。独在堂，看彻底，厕所了，接着去。三个人去，想了平头准备菜女婿我堂，见到个别菜出年纪，那么些用的学员，让妹子看个老头呢。三年里，平头准备菜女婿我堂，热死你们，热着大家人过。穷住美容，穿钱选，叫了我多些，对大能姐，二不小过度心。
10: 你看汤不忙，菜木汤，肉肠汤，长些的亏多，对龙族。下了汤，落了酒多，龙本汤些，宽度。让那些来逛街，忙忙收拾些这批人去，我们得拿。同我讲么？现在落酒汤，认真。落开落酒，我这个落酒了，吃不吃我不就汤。啥子卡子了，吃不吃我呢？吃我不就。现在下酒汤，长酒，那个酒汤。
9: 哈斯，落开微酒汤，小酒了，那么点呢？吃不吃我们煮些了泡酒？对面啥子了？这边没不好呢，那么点酒。啥子卡子了？退下了泡酒。三年你们，现在落酒汤，落开落酒，我这个落酒汤，那个酒小酒了，吃不吃我泡酒？啥子卡子了？吃不吃我泡酒？那个酒微酒汤，哈斯，落开微酒汤。
10: 认真努力了，这帮不考呢，那么提不住。啥子卡子了？退下了，住下了，不就？提名啥子了？这帮不考就先困难。下面了，让兄弟中间当中去看看，你们是我的学员。啥子了？退下了不就？这在俺这纠结在你呢，你是自己在过怕了。生住子了，退下了不呢？人民先这帮考就。这在俺这国内。 你是自己在损怕了，那个去了，退下了朋友，就这样唱，西藏我呢，专门在损怕了。这一不去了，退下了朋友，这么不考虑。就这样唱，九年在国内，你是自己在西怕了。你东去了，退下了朋友，人品这么不考虑。就这样唱，九年在对内，你是自己在西怕了。新卡不了，这么不考虑。就这样唱，西藏西内，全部在损怕了。
9: 考虑不去了，这么不考虑。就这样唱，就这场国内，你是直接在走盘了。给这了，退下了盘内，人民先这么不考虑。就这样唱，就在店内居住在店盘了。不行了，下不去我不去。就这样唱，店内直接盘了。现在了，能听内人民先这么不考虑。就这样唱，西藏我内居住在店盘了。俺们到了，退下了不去。 就这样唱，孙萨杰内，就皮萨杰帕了。那么凶了，吃不穷我盆内，人民心退下了盆去。 주자 앙차 만큼라 지금 못 보고 주제앙차 뉴스 아제네 뉴스 저지 차 뉴파라 조건라 지금 못 보고 주제앙차 구사니네 뉴스 저순 파라 자유라 퇴사를 받네 임시 지금 못 보고 주제앙차 주피 사제네 뉴스 저지 차 지파라 보조라 퇴사를 받네 임시 지금 못 보고 주제앙차 중니 사시네 뉴스 저주 파라 Meninla, Tesla Pamne, Rimsi, Dibom Kotu, Josanta, Junisa, Juni, Nishitsa, Dumpara, Yazara, Chabuchuma Pamne, Rimsi, Tesla Pamne, Josanta, Junisa, Sine, Nishitsa, Bupara, Nagazara, Tesla Pamne, Rimsi, Dibom Kotu, Josanta, Nasa, Duni, Jonsa, Dipara, Gizara, Tesla Pamne, Rimsi, Dibom Kotu, Josanta, Dunsa, Juni, Sugusa, Dipara, Namlingla, Chabchong Pamne, Rimsin, Tesla Pamne, Josanta, Jesa Sumne, Nishusa Sumpara, Tinger, Nam Timne, Rimsin, Jumamukurgu, Josanta, Chusa Sumne, Jupdunza Chupara, Padder, Chabchong Pamne, Josanta, Nasa Nane, Junisa Chupara, Sonara, Chabchong Pamne, Josanta, Nasa Nane, Junisa Gupara, Nemoro, Tesla Pamne, Rimsin, Jumamukurgu, Josanta, Dunsa Chune, 你是自己在出发解决的，所以呢，就别的准备在你去跟他谈，就能够别在出年纪，那么是因为呢，虚差了。

왼잠기 재물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초기 민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sembobol lengge chemu dile thanda nam lengge ne sengu chu pe lezen di ni dawe gi khurkhan si be lezen di ji ngan chu lezen di nindar gong me chu chu thang gam sip chu tho pinjo long chin nyen chen le gong gi pyo ge long chin thang lak do kha ba gi nyen che chu ri chin di tho sen tho yu be lengge ne thu do dong ngan chu lezen seng gyo ya ge shu yi to gong khu me nam lengge li ya zong bo bo rong rang chu la ne zam nang we lo de chu shu sin tu si be 파츠디 꾸지 슈유베 남블랭게네 데린 레로 기치 신탕 뉴슈타 게브드 꾸네 토르르앙 톡좀디 세나 유브슈 에우숨바 로메 나키 젠종 나랑 지두 신네 메만네 어자르시 신윤 더뷰 사자신나 미남 탐제 독습치신 줄람 최와 마탕 포앙 년토 딤신 로바르임라 류진 수시 유티르존나 대게 교수 카세수 교왈레 타르웨 네미진 대신 유티이 미탐제니 마니 오마르자싱 고투디 조켄달 미수진 지수룽와 바시 유게기 뎀규지 나와라 로뇽 뎀규티 수탄 강시기 조다디 니자츠 이모 지바이 탄다 미체무 뎀규티 니 디베 지바츠 서진키 지딘라 뎨지 로니에 데버데부 박자 토프시 샤여바마세 제송 차담라 가와 최경 티니 티신노 냠베 딘진 칭용와 티존 미고 난조 리미신 당장키 촌나 총기 규디 친친베탈 지주 추수 주보잠라 초바 시돈라 심바 뻬라 시베 라카시라 조르총 티순키 로게서규 지토제경 미 시돈라 인수토 라모티네 말라범나 림시 양산네 퍼바달 깨지니라 서버 마루 마루 홍디 타르 추즈직 하기 윤라 초바 니동 잠기 서브 촐라 냠가와 시토 조조 유티탕 디다니 황토 링웨 뮌마니 오자르키 유람 등을 단나 뮌유람 뮌베 미리기 유주제신 단나 도바시지 니자 티눕 샹메 치세 사자티앙 뮌키 서구 레고롱 시부 치 한 레고이 반시니 람시기 갭둔탕 구조 잠라 유키 고바 남데 처창 사케 토마 깨무 퉁공소 틴제 케바 치원니 我们 로유토 미숑웨 최잠용 람티마게 광토 람키 유주셴남 사자 쾌양신 감셰치라 着色得不缺一样别扎汤汤起屋坑日汤帮中宽呢写的讲错蓝木提帕了给你马儿赞盆呢蓝木师傅托你托了开口呢开口的过境与龙汤界曾经拿起嘴巴提汤界给把眼目睛起用俗顿行监视起文书托你托托讲别蓝木提哭诉其中他呢 且一同为秋堂不出所起归吧大为秋米细心杨参了烂泥拿起这边日三起这么他讲目前起通呢恩西堂界行日我用完马赛各堂各数朦胧起心呢日故他了重叠其中感应差了蓝图温图别让完美吧顶着雨了错啊日剧穷呢今着虽然点吧蓝昂念别那心讲解用
1: 说吧那么中腾对数真是你你为出用心杨家你是人归目前堂将其能容他了破别给去十几送八单儿与其归吧马其真八单儿我才觉得点心将是不曾经有了归别该才其用数贼了恰腾其为持久着吧龙胸腾嘎长腾的七腾出于乐天哟日行呢只有他其
0: 生了日为能够拿错短板切把锁，以往女主题嘴巴提大，没了钱呢。坦白给去得不，年团体硬阿巴疼，只准没了得不，能是别如下为，年脚把宽呢。定呢，或者宽么宽，往哪增加强么球，盘哪贵不，啷么灵，这些拿错偏么偏，军心可得细细细，碰完路呢。

0: 因别睡觉东西的，明显也是光寒山气，可把冷水都干了。每次天然的多难穷度，该的珍珠那么熟把特冻，该讲多叠子，啥子我给吃根给辅助了几年，你都冻个是死。他不然那错了，给我预备留多讲，拆多吃不着了。看了些呢，能具体的简单给米水的没把了，难他加不当，除了穷话。
1: 三八党托子康定的讲话，最初是话，江南定都念我说，认识家开忙，但到了车马新的上面讲，新民主民都觉得同意体会起我，用胳膊留意。西区三话的，可能与都张了情绪性引擎，西位结束，碰不都说家开没呢，体会这胳膊吸引，一囊阿爸张王没把去不当，阿妈你可年长度觉得没把没事。
0: 金钟明星南疆，西昌高速公路高科技局，可把大道提供可了去。广汉山区铁路都可把接行，马下全把当，门面给了金卡尔，钢帕尔，马兰全被建设出来路桩西个设计，结束每天的人力设计个比，改用数检查区别路面中间汽车行不行？珍珠今年珍珠线系都就个那。
1: 믹스기체지샤데제딘식르크 남카쪽에 뷰치다 철법법제 치미추도 열 생가 직별로 프로포머시 교바디 김창기 쇼겐데 꾸치 추지 힌두 토라 샘자양 힌두 그 메겐라르 정이기 꾸치 제베 탐가 제바 마세 로프로 초르 익수단 리무치네 주겐슈 달 록주 민젠기 직숑 캐제 망베 백한투 메잠주 개유바 카야니 Mölani gibtu kikwata. La yebe zumu ngapo tunumle bangbe zhelipki tumne mebar. Yu zamdu kalla jamsha tuyobata. Dimkyu jengi zumu nam pakza tang minga chuedu nagbur kyur. Mö demgi le tertipki kyangyo la go tenga dungyang chikyu tashua. Tar langkor ngambu shiki tengdu yu ne chi. Liudu jangni kyangchamdu yibdi nyewar jar mebu. Chirshi gigab. 딱다 개바시기 강바 도치 티베 개바티 갱에 쇼 그 체투 공타 슈급 밑에니 셴마인 바 딱다 포무티 가초 임시 럽칸난 둘립규 딱다 루미식 김네 롤리바탄 급키 그 룽츠츠나 포르토티 탑두랑시 김롱옥시 체마타도 남타티네 정식급도 콘디 침제를 짜네 정식급식시 남타디 소타다 제규 마인바라 토르마 뛰레식지 캉베나 진지 킹두 텐제 진주 레가 줍규로 뽑심 기규 따지 타나 콩부식 주인의 낭두 입규 종의 진매룽 냠기두 쓰라 진제 토에 로마티 콜라 심소 메치바라 류두 장르 양내 양두 때 류두 장 장나 칠기디 한지 규어다라 심시 자면 메바라 깨자티 카네 튜 Teji jimkutar langne dyobali, zinja towa loma ter da mipu la, gaja ti jungzhi lang simxi michi. Zinja towa loma ti lian lamsi matibdib, tuyan di kunyi ki pardu dingdi, longu mangbu debi sona chung. Zinja towa loma ti ta jie tam, nguyne kimchang tang jita juki inam si dukchi chi. Kui gochok zam chebali, gaja ji yang mami. Zinja towa loma ti, 남사 치달 치양 땅기 끄진리 치워미 파마 치달 참경 마우주시 땅 두텀미 마우주시 락삼 남다 휴나 유체 뛰 땅디 쇠나 마우주시 된도 쇠교바다 치나 마우주시 된도 치교 된도 공강변에 치교장 치팅 공치겸니 쇠미중 중마치에장 쇠리 치바 유튜 신배 따리 디리네 송디 계란이 납치인당 내슈나르

생연남초 남불행기의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생신심 나와 닝타보네 토제는 쇼예 내생디 케기니 명예 투세 투베 루와 유라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생디 생네 니로 쇼로나

0: 승현 남초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미 루양 시베니 신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시우기 내센디 케기니 명예 투세 투베 루와 유라 원점 체미 루양 시베니 센디 센네 니로 시로나 원점 체미 루양 시베니 첸슈 좀 타세이 탱게 신자난고
1: 승현 남초 티디 벽에 롱칭리 첸 차자단차 나주 추주시타 감응업주토 양가제유

0: 당 방아 쇼미기 등규 제비나 계란주 미지 폭등디 문규 토부시다
1: 지로 체동 국제 겨주 겨주로 니머제시 라탕 럭중 유대링제 미순보 중국 신례 세리 강토 외종 리주신디 별로 로용바마세 타스 총기 신례 우윤행 강키 데카 민저와 레괴 제바탕 니머제시 세린 최대 디내기 최대 강토 레괴기
2: Oya Jesse, that cheap chassa, Lesam Shadow, today single piggy, and two sunny ships together.
3: Less Nandam Goyala.
2: Chengsima would get Ligitiba, I nearly to suit those gloves.
3: Geno Marigella, Tengsi to get near Togoda Ligi Ocheso, Yendromla, Kirania Lotte, single piggy Chamo Marie, near Shishasun, Loyocho.
2: The Nancy Adi, Sato Yakiji, Longdon Takasi, Chibi, Ginwichi. Near Jesusa, Disuli Gosigi, Nimchi Nigli Mata. Jesse.
4: 你让你要留了些门的新旧所里要用的让罗记哪里啊你打算我来的过去你也去的老兄给让你啊马丢起门的啊我在家了看着我在我这边老兄给你的给我下周有的事让给谢中啊让退给崔德那个困难要过好比你你可以谢不中啊你那里谈的喂你们这些你们这些你别想让这草皮可见了让给等给
5: 呀，明佩，卡切索，
4: 你们这些，让等到点点一呗，老兄，老兄，冷静，是不是着急？
5: 卡里，是不是着急？哎，
4: 明个了呀，青草，
5: 明个好吧？
4: 来水明个了这，让给我丢的，
5: 有，
4: 你妈，他可怜的，赶快可怜蛋蛋，
5: 提醒玛丽。
4: 미빈, 교수다. 나야 도서시게 브로스다. 무슨 용보다 가져도.
6: 레스 레스, 괜찮아.
5: 엄지라.
2: 로.
5: 흑수니 양 화래.
2: 흑수라. 어. 내 관이 시대 올람 생인다. 흑수니 중에 중. 난 쇼가 긴겨들 배.
5: 지.
2: 응, 다가 또 양한 지려고 주나 주시야.
5: 레스, 지려고 주. 뒤나 봐 주고 그래.
2: 지. 그 또 된 당 지려.
5: 레스 레스, 도서나 엄지라. 흑수, 흑수. 아무라 아자라 키나 상패도 간나소 키나소 까메 모습 같이 해볼래 럭중 럭중 난다면 누가
7: 괴민도 뭐부디당지 보부지샤
5: 긴지 아시나 다그랍시고이지 나니
7: 라레 채워다 난자기 알루치 엽자 럭중 보기디 라탕도 뭐랑 치료요 말이 아지 다 견조 개쇼 총지 치다 흑중 예수 야구치 겹주구기
5: 레스 암라 러러러 레스 부과이나
7: 흑중 치리에
5: 어시 티프다 디나 쇼쇼쇼쇼 바베 빵빠시다 뭐
7: 아지 랑글리 치다
5: 요요
7: 니에 탄도 워문 디제 운점 챈초이
5: 알레 어시 피미다스 뜨다 피미다스 발라스베다
7: 巴拉斯贝达，我感谢。我不会说许多，他都不会巴拉斯考瓦流行的嘞。我没得学的，你的超过我的这，你接了啊？你们这些，对对的，不然得给。
5: 是，王前辈，
7: 请你给普勒明卡的德基耶。
5: 我当乐军，我是那出土车啥？其实不满意呢。 Dremadang, Puyina, Nawas de Yuchevi Amla.
1: Nimatesigi, Mitang, Lakchung Ki, Ning the Bu Pu Nawang, Jigdim Miu Dir, Lipsi. Nimatesigi, Kimla, said the Mabe, Dua Dir. Lakchung Mingang, Dematang, Nimatesi, Nakun Sing, Shuang Anantang, Gong Chini Ki, Singenang, Thirty Legashu. 铁蛋你们这些给别尊略面切把定起诉内给孙上立足用久三星电别蒙心顶托把穷容六冲给心囊错军不习穷文的空气让给大伙三些汤空给两个汤碰断了铁位夹不住几个月
8: 我要去龙天对口你们这些写把定的周五也赞别 long yin chup shun, garmo nye la du lu bu, xie bè, jue chak xin song, jik su chie ba xin yin. Long chun dè kar di na, zhong ku garmo nye ki qi lè kè pa tan qi lè kè jian, ni me zhe xì la ki gu zi kang bè zè nam qi me qi xin gè yu. Xiam la, long chun dè kar ti liu nye pa ti sen ro.
1: Xie lo qi tong ku ki gu zi ku ni lor, zhe yu lè ki kwe gu xin ni, 你们这些了看那这四十几种文罗金了罗金四川的音乐罗卓刘志堂我写出我写题目空气人家比罗金这么认为你写培育平众创年作为听一些给空气空别定着康中萨托尔哥天里罗金也能灭别心大张杰给当个写写
9: 这是啦, 给他们的罗天音乐,
5: 耶了, 刘志,
9: 给他们的罗天音乐, 给他们的罗天音乐,
5: 一年啊，罗志准备名誉的培育了片托呗，两个下切主意。现在啊，两个说老林堂，老林说了，罗春钱呢，没有名度啊。其实各个用的，罗志准备，罗林真巧的。这些啦，根本俺屋内其他的呀，也没有其他几个。哈哈哈哈哈！俺培育个性别不注意了，其他个也没给俺看到了。不是，性别不卡了的，俺来性别不注意。 俺就上不了中国性别补助的，是吧？年尾那些呢？给俺起来一个梦是特别干了，引进的行商也是多。第一个呢，给俺贫穷差些，也该吃芒果西拉鱼的，吃给了熟呢，对了，难打要么的了，给俺萝卜皮呢，给俺了吃嘞，难打要么的。给俺能行给新店面呢，每个给撒叫三万过了的了，别能行给撒叫刚爱钱不打，舍不得托不，引进萝卜过点卡了要的了。
10: 哈哈哈哈哈刘志，
9: 那
10: 让日本这边，卢比姆真差说呢，可怕主席哟。俺
9: 啦，
10: 俺四川罗宁人。他可拉不，俺就上嘛，苏苏没见了干心疼，苏苏朋友了，干心又不讲讲的。俺爸那个，前结果不，哪怕见了样，留给吃送，杀了鲶鱼及苏牛鱼，买那么牛奶，努力结果呗，别打了，朋友罗呢，朋友个个的，太会结果哒。
1: 你们这些啦，看那这儿十种能力，空气阿玛拉罗伯图车站内去冲不通。你们这些啦，去罗中了，修建平地被切断，能灭空了那个三万钱。接了切断，可就过去考松了。你们这些啦，龙柱镇的拉萨罗皮不是。
5: 아무라 키랑 구즈시부 꿀에 꿀나야 푸 키랑 치리에 제그 파시야 키랑 초두 나 치리 요마지 이니 니에 삼바르 키랑게 푸르 콘르 능가 마리 승기 키랑 디와 젠기 신감수 깨바쇼 세치마야 키랑게 푸르 깨바쇼
10: 俺们俩长期脱不约吧，让给新三十，如果读成这破解程度，开开青龙穷民都，把那些给个那些啥的，没参加学习，让新家马岁那个上万起送给。俺们俩创建罗吉拉斯亲戚不是，他心都马起，让罗连着说吧，俺是严肃狗。有，罗吉拉斯里，让我呢，干了些啥可说？
11: 我念啥说？
12: 听你过年嘛念啥？管他俺们念念事。俺我玩的啥主意？让俺念书去吧，俺多是来顶面。你们，当过养念书去没呗？多是年嘛对不起。
11: 我在，啥？没空着。
12: 我在，俺不听这声音呢。让俺来家东啊，念过去个情况。我在，所长周了，给我压片的。
9: 老总啦，你们这些啦，罗皮子。来，当个来，所长走了，亚皮的，拿了点鱼。来，何西，所长啦，其他皮呗。哦，叫我学的，学的。来，你们这些啦，罗罗吉拿了其他些啦，干么多啊？
10: 几个给卡拉跑车没全部炸，难道没都是所长了？一年别的事都是他亲的话。所长了，给他随心安排的。多谢啦，这些啦，看着老总跟着轻松，给他几个了呀？老总请牛一百米吃不得。老总，我说，我这个垃圾桶，我这个拖汤车头，我这个空杯都洗，说不定是什么，俺这老总吃过不晓得的多了。
9: 是是是，
10: 王前辈。 소라라 키우스 그러나
9: 용아
10: 카나다네 키워베 수용카치
9: 아니 우지 쟤네도 야오시부 충스 카나다가 수용디게 나란주 스포토보 근제스키 토미엘이야 대초그지보 디친주 나란주 수용산 렉주테라 편도 친부 열다
10: 슈장 소라라 니에티리서 니 롭중 니에스티게 릭지 야고 세체 야 리군 퓨토프치기
9: 용아 용아 저요마시 머신에 기나 럭중라다 아왕쿠니 로지 락스투 메바 니만 니숨치 니스괴나
10: 데케어 말이
9: 드시라 아 이기나 니에키나라 종등위다 스슝게 응란즈 신내 천재래가 통 하장 침부능 위에 고르치 슈뉴유 어 응란즈 소나리니 치레기 신대민의 코브 위에 간라 치수 배열한 경조 신조 체리카 주지 유자 다디게 신뢰다 종례 신제 옹업세 속 켜공다 저어유베 마세 더도 심주디네다 치레기 소중디네서 주야라 티외 마외 신댕기 미네 디교 구구여자 나란즈 봉배강의 겐지디 니마다 두비이나 지루시라 친요다
10: 시시
9: 겐지 지루 친발라 등아 시유미도 아 시에서 소르디 배용라 기란 능신기 치레 미는 공부유베디이
10: 现在你给他吃完粗粗节粗光过去去所长了今年还可以给他个天的的意思这是啦你给他入江北陆林之名的苦口三国的这略当的主子给他点点老板请不穷一个的所长了给他点点送过嘛的我老板几个名头当场结合给我老板我所长前面嘛是七个了十分钟都作为<笑>
9: 苦个不一样，来过呢，这不是的。他在来过路过过一段，你厂里好大学的，你土特别别紧的些个。王前辈，收上了。老。今年看到了这边，当那手机的收益。是。去让给，你等手机，我叫不拿了收银的。用啊用啊，要不是拉多。多
10: 钱拿了。
9: 去让当个几多拿兄弟全部通的，俺我呢搞不是拉穷。当前辈，等手机我叫不，钱多是拉有的。
1: 接了接通可就控制快了，平壤各种新造车辆加多做不通。罗天，你们这些啦，中国空军当地几多难受呗？空气每次那样，对人三百那么通。空气灯数他们在速度过来，迷茫间军政作业切多，估计是不过来的。天马车，空气来说土。 日本南部前路与全部军都新的，记录七东可就可就可过了。人中七日给不让别落难托呢，票给票里新年日别不让把通满去了。记录日东下面居民尼罗，你们这些垃圾，这个不你不拿走别，给其日归出队配给的那个丁旭略当能的，新他张建昂，每个金章前面帮助七罗钱呢，让各种新做车里抗土吃了钱呢。
10: 记录日东下面居民孙罗，你们这些垃圾让各种新做车里抗体院长选别点些哪位？空气简直哪位记录清？喂，你们，卡瓦列斯。哦，让卡瓦点下下。茄子，卡瓦水都，两个就连着些哒。
11: 哈，哥们说，卡瓦这通用度。是。
10: 喂，苏英吧，喊嘞，到我这里边，哦，让罗宾你检查，让罗迪不去罗俊去啊，是我来打机器，先打错了，让身边敲嘛嘞，哈过，电子响嘛嘞，说说打到压过去。 Labdutuj.

0: 회기 계급기 전에 소다강 당부조바탕 타동 내 뎁소탕 내기 튼례 코치 시뷰 사르드 소바니탕 원시례 튼스지 양조 대단히 회기 신조례기 추제토위 멍시 심조탕 规矩기 멍시 심조 기신 표중기 체리 계진 소종 제비 계진기 디부롱 교류바마세 你们这些来讲 平种落着前面顶续落边堂 让各种行着切立康体 日前你这部所属 你就立不是
1: 喂喂滚走队的 空云站你们这些来着
2: 你下 前长 平种行着切立康体 云站你们这些来着的 死亚前当空 行列天也给 卡尔萨 天王萨 这个是不是这次的
1: 切 干不是都 拿个是都
3: 那边空行不打几几几的地震别的前场他这个别的机会是差点多前场先生开完人生的也就没得多吧前场大空过来看我腰的新个的也不多三个女不打出单的不多他路电的落力远远不打哈哈哈哈哈哈他给钱做啊行不打不多是了呗
2: 那么现在新北不住去院长前面的新北不住的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기라나 토스부스스
3: 레군 세네자 시림 세네자 팅상 셰단 셰나 제 삼스고 왔다 켄즈 가제레 난주 신뢰 피게라 문패기 중재 토비 제상 락제기 코미디 켄즈 가제다 중재라 켈리 쳄시레라 켄조 토코 니타 난수 주고 니시레
2: 너 연달라 기랑게 딘데스나 나
3: 디샤 디샤 다디 코르시메 디레 네 수사바디 캡테 크데 수소
2: 오 디 커싱 연장랑 셰바피디 슈빈 망조스 네 수사바디 담두 시부랑 지문도 총존의 최대 비서신 무응은 주장래 제마초 터링케서 겐유랑은이 투장제제제 꾸노체가 치네 펜도스 케토야 민도
3: 용아 예하고스 총주 수직 와도 수직 뽑으라 수직 뽑으라
1: 러러러 나대유
3: 수직아
1: 너
3: 땅아줘 멋이 튕 당부 말아봐
1: 롱예
3: 대가 시인다
1: 레슬레스 연장 라키랑 대가 수로나
3: 편의 앙니 돈디 롱군의 심주 땡기 채업지리 기란야 겐쿠웨 락세 수교나 슈베 마세 믹세 겐제 이게 민다 꼬요리
1: 라다라리
3: 워나 타지 수사 캡데 퉁기시두 퉁기모트와 김제하래
1: 연장 라 니에 공림디 까고 랭게 하고 기요라 더도 믹세 겐제 이게 민다 꼬요비
3: 다원의 그제 채업래
1: 나도 겐 유라다님도 순사 집대기 레든 14부 비위 이내 나도 순사 집대 숙침부터는 멍초게 나도 여유 좀배 문제지기
3: 가래 여유
4: 나도 미름네 미르팔이야 수순네 순덕제 대유어지 마세 로다 튜브 알라벌로시 용고어지 더케스네 순사부대 나도 서주마 줘보다 튜브 뭐 좀빈 안 나도 도교 마르베 마세 안 트여고 똑바 류 마르베
3: 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的切 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 내수사부터
5: 叫人家来，大家都不晓得，俺们做的，几个不晓得，谁知道？叫人家来，他们也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晓得，不
0: 你好，我是。俺是驾车道的东街，吉兰里亚土一这边九连是表演的。哈哈哈哈哈！用啊用啊，一年定俺妈的，俺就上嘛，当他密码了，想得数年一段。俺是当他密码了，路一这边九连是表过的。是的，院长了，你好，我是。片的身边等就多，买虫子虫米，甚至糖浆。 平内安年冬起，内村沙布木松冬春天接不通。大姐三明，你们这些垃圾，草皮、青菜没得错，搞这垃圾去，路子长面，搞个人不送贵贵，那些样样难。老白兔，永进七月垃圾过去，写着卡扛着钱的，过地给家的朋友，过的追究的。你们这些垃圾，空给草皮，行吧，私心木日，行面好生干脆加个米米水吧。
6: 新民龙女西当天，卡住卡住，加个民学不通。出水个，出家么卡住，加个民学吧。通通自己先民参加土切断，新别南山跨轮头过不是。特别是其他的些那样，买虫子村地切定糖包，那天听不是。他了推过一个出那样，推上一个有名写信的马里，热我等不帮个出步。 骆驼罗杰伟，虽然有两个人，感谢电话不贴，电话给人听电话不贴的，才里新竹的以往创始的人。你说说，前几个月，天津说学对不对？可个没彻底原因，比了往往新移民，才里新竹的新年轻，开了江的对不对？高娃接触的习惯。
0: 比如说，我们的其中三对的兄弟，香了，龙天豆壳甜，刘松不得心肉。你们这些垃圾，跟土人腻了。俺们当堂几个比，所用那我心边。你每次的泥巴土当堂几个了，我弄米个不心疼。迷茫了，我弄米个不心，几个人心送过来了。恰巧我们团里讲。 铁达能信誉，我跟你讲，你们这些垃圾，宁空日白给你，任你的紧张了，我能信誉，得不来不行了。能没空了，我就爬上土三线塘，也不就能塘，能没用。接龙一同叫松罗，罗你说这不是来那边，俺往罗大清的必经土梨树，是不是？听戏，你们这些必经土，一雄是不都是从头起了，哥哥。
7: 从头追击，空气硬糖酿土，公司是与客家人。喂，巴拉。
8: 喂，喂，你呗。
7: 你到巴拉，今天叫什么？
8: 哦，俺来送啊，不让过来哟。
7: 我从济南来的，巴拉今天跨越。
8: 哦，俺从济南来。
7: 那是今天看到拍的，你也同不有？ 来塞吧啦！哦，巴拉，电车票的，爹，
8: 不，
7: 喏，通给电车票的，
8: 哎呀，
5: 허세 보사 빌리스도 카우차도 봐
6: 빨라 그냥 제대로 더 빌리스를 시도게
5: 이제 왜 세고 있잖아 마사 나야 수고했어
6: 가봐 빨라 그냥 비진의 배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러분 등에 신고유 나일린 조인다
5: You kick us 깨지지다 비짐이 시에다 나를 도와
4: 지난이 동작 가르쳐 난 게
6: 나 나 랩사비 발라기랑 가르쳐 가 나 지금 해봐 선조 코어디제 요리배
4: 그거 뭐 쓰라나 뒤에 말이
5: 계측 말이 쟤는 아 착가유 강하중지 봐
6: 뭐지 쟤는 거의 니인다
4: 레스 지난이 또즈 구러나
5: 넘두지 룩세이자고 쓰니 두두 사와기업이상 시그민두야
6: 발라 디 비징기 룩세이자고 워머들다 시다 상한테 송하여 근처입니다
5: 두두
6: 비징리 폐지에 룩세이자고 마취업이니 폐율리 폐지에 착시 마취업이다 지부지기하지 어제 니에던도 야스생문 체크지 러브유 발라디
5: 오케이 가체나 나 준비 키란 진다기 수많이 인기인다
6: 닥터리 봐라 키란게 진이 되지기 수면 최배라
5: 어 퇴용하란 뭐 세비
6: 언니엘이야 도수시체나
5: 용아 나와
6: 라
5: 예랑 지금 체하유 상원에 비신을 내가지 대지유배
6: 단대차리야 이제서 최고 삼주 어디 빨아기란 게 나 비진 대야리야 야변은 그 말베
5: 네 진짜 승비 뒤쳐다라 나다랑 암라 쇠부쇼 뉴유
6: 아이
5: 포교가 세야디 로나 슈뉴 망자대 망자장 통기패와 채우래 이내랑 암라게 딱바르싱아 북을 아무도 매사 나 로스 양식이 브로스기 학과도 내가 태사라야 그저 와치기도 와
6: 아니 암랄 섬시 토기 계속이나 니리야 보니 유는 야오카제 요마데
5: 노와
6: 노
5: 람보고 양이 하코 예지다 심상 꾸지리 상가 암랄 니에 세쇼
6: 도시나 봐라 계란 그 뒤에 니에 심나가 니미 봐라 이래기난 대비다 나나 니 빠르시기 윤제 암랄 구나도
5: 용아 랑가 암라라 미기 로다시 고도
6: 어디
5: Give me five 喂代理
7: 喂杰西张克对了你一把
5: 森吉托托毕竟个老多是土语雷古呢那你个能不把死阿下那你个管他雷尔达喂代理让你让俺们让他你就好了
7: 哎中间那个最近的总结被培养你都得我他多的全民都中民族提出种族不愿性干部这里有些俺昨天这些结果是给总给不定困难做偏见帮助从这些结束的嘞你连困难从俺们这里你若借钱没都
5: 哎让给中民族虽然三位开局这些结尾
7: 哎这些结不行接着呢培养你都得我同样的是我这个有给国外有些留意那一年呢你们就差次清查下
5: 让三位我是装的点点给你是装不的托他们的地主下去去的留了说吧
7: 那这天呢新民堂旅程嘛我来最前期下去接不行很多岁以内这个节目做了这不行你也对不行重组现在的军事密度接着他的芒座党总理心态是啥情况芒座虽然做一件芒线不起我最挑战党的所有个军人是金字结尾是那么呢你让你拉开这么下接着让腰子老用劲我做这些家伙去的
5: 用啊你也拉不上雷公了托管来三下家住你能不能够死了不错今天让个拉不上三年那么些雷公的找我切切看作你对打我几人给那么些切的力气切切对你心里个推最机关内最大多少钱为什么说了不得今天我把这些让我有故事啊

제마 미게 치루 템보쇼 세야기 이기 디오라 편종 서북 토에 탄삼 크기 신뢰 축두 최대 서지 세야기 이기 다바시 지지 라나네베 개콘 사자 순교 제아티 나주 센제베 누구시 뜻으로나 영화 수요만

0: 지난게 능비네가 나와 야미 장고 쇼그르다 뒤럽 상부딘데 나기바 가와 공부르다 턴도 포효그 능신 겐키 토니 쇼그르스제 롭스 딱바 균거 유바 발라키랑기 갈롭다 참교 니 뒤 남야 제시마시 키랑게 킹크 유베 행운의신 미스티나 뽑아치 쉬디 기랑 그 보치기 중부디기 기랑 그 참교다 기랑 그 김장다 자샤르 장비 리기 비싱기 닌도 없디 니에 미스디 굴미기 척등기
1: 연장님 드시라 이랑 그 따주치도 굴레 균바 라토지 쇼기 따주 이랑 근데 지금 배 연장님 드시라 이랑기 다주 치도 고래게 부디 터지 치즈 쇼균이 다주 이랑 전에 대유 다주 이랑 근데 지금 배를
2: 님아 드시라기 시림리야 시조제 신배 퇴법다 용법 파워는 규디 고랑기 디지게 자와야 지는 것이 탄도 공개 다동 아야 딸린 신분이 신뢰되게 리지 캐진시 텐자 인도 신숨게 레가 치드 네 파르도 신바야 가신 치고르다 스체 양양 숨녀유
3: 류숨 예배 뉘치 롱친 되카 니마 제시 시바디니 편종 롱친 닌친 레공타 편종 방게메도 링네 튼레 체유 공시 냠토 직수 체베인 지켓더시 장신춘 지차그 우신윤 찰그 깨성윤대 첩티 야조핀조 첩슝중지 우신윤타 장크 周우 충다 이귤 다와타 로산남계 학바딘지 이귤슈타 깨성윤대 돈지 로산딘지 绝切作为路线给写字中篇无心缘路线一丢电摊绝切作为路线给现当中篇你们这个绝切作为路线东篇七零阳中这部塔指数前不这些十时得十街上云电塔阿拉七前不电摊普上镇地 야주핀조 빈바 로상남게 하프치리 지레차 채왕베차 첩슝첩케 니머치링타 아시럽 양제 최대니머 치야 핀조 로츠 로상남게 하프치리 순남비기 벤조 이시 양제 댄즈 충와 망소 첩겐 편종 롱틴 년틴 레공 벽에 롱틴 키 레미지인 토지치 슈유 벼랑 견종 티자 부타 벼랑 견종 싱조 체리카 편종 빵겐 메도 링내 퇴례 체유 공시 류숨 유베 위티 롱틴 되칼 니마 저시 시바디니 편종 롱틴 년틴 레공타 편종 방제 메도 링내 퇴례 체유 공시 냠토 지수 체비인
4: 찰투소 냄싱문 따라 도구 망잠 체바타 착자 법급수 초로 나타 장부잠 양사로 소소 되미종
5: 아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숑키 쇼미 속결휴 체리타 튜비에 고네 늙어 기세 체크
6: 지신 춥숨키 지소초외 두구기 추나 안추 人이 내자세 지딘라 심쿠치바 안내 콤신경 랑키 랑라시 인용 我시타 미롱토샹외 송년티마인바 랑키 人이기 친한 구이라 连지 시쿰 穷용암
7: ང ཚོས ཟུམ དང དོན དང

0: 차가나나 카달루디 타마틴 쇼그로니 마시고네 차간디나 타마티니 마지보네 재미도니 아자란 주보이나 콘조 탕마야 타마마디 찍럽다 마지보라 타마마디 쓰지 대원이겠니 보모 주저 타마틴 자조유 응고
1: 뭐지 계란 된장하니
2: 야보 아자라 공가 소야 다르다 나 타마메 교세시
0: 아지다 저니 야야 타마디 지우시 된정도
3: 闲了三四千年，迷茫不总些啥钱儿，洗他妈去了啦！

0: 동화다. 류제 제주기 뷔제에 토르다. 갸제의 동화다. 그대 동화. 류제다 링내 유고로 대다. 천재 튜네 냠제 딩섭 토바다. 그대 동화제 제대 류제 벤주르기 근유 사르바 균제 메바라 뒨비 토바 제규인 바레. 계급 류제 직접 주기 류제 벤주 시시장 양쇼 동키. 안주 니동숨주 탐발루 류제 튜네기 지시규 고르 통주르 치 뒨신비 믹빈라 탐보르 시대 좀나 뜹대와다 대는 미글 집에 젠두르키 벤조 야보치 용토바 체주 인시 송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스 더고베 친이니 서고베 게컴 누규주네 시도 제바싱나 롱쟁키 차고 중앙베시 장게키 롱크사르부 조준 지수 치로다네 규마체바 판뇌 조회 록주 고고 공규무시 게컴 누규주키 지구경 고로회 원조 제바싱나 롱아첸키 차고의 중앙 배신 랑게키 루슈 구고 응아르신 로셔를 청용계 증하게 매 판을 주교다 누교사르페 승우의 돌세 응아르의 망토 주교 저순 틀레티에 망미 뷰티 롱뉴 주비 구고 딘뿅하 판을 주교인 비 티 롱트사부 조준 청교를 랑시 대회 통화 등유부시 랑게키 롱트사부 조준 지수 치료 동화타 로키 주람소 롱트레르 계진 조준라 십진 구역바 교수안에
2: 龙的七这一地价他爹宁给出色托尔东给我们是。去错米特不仍绿到我们七八他你是出不去长话仍绿牛脂有这女色色龙车老子三八心就三八他给去扛给我七八他比如说天天女秀皮给单年龙正二脸正中点八他二脸得不用我去给我们是。先呀那忙地脚的给您了兄弟要不他女个三八偏债机会查这独立他不是头位落过顿。
0: 六级两点所连南三边得不定过三期六级小区三八进步七年，条例批给他，密码蒙错期过过，提问里边过年公共不是。第个来过年别别年初，蔡松明提供么？平常西子创建的集中家个地位开头，那个老真别来段立足强的地位开的人事局级，陆续给过过，陆续有个给年前有把的。 민가라 뉴스 법에 디베크기 차진남배 추십례된 균용례 딩습도 땅왔다. 지주 탁주소기례된 고림대명아 배신유. 딩의 기종가군에서 담두 추류기 뉴스 법에 디베크대 그 뒷리에대 중국 안능기 옥주 추유구로 꾀주 민나다 딘자민나 징주마 미순봉디소 봉가기 레그록례 제대 최제다 미슈 초니네 추십체신유. 중국 안능 레드주 순배 成都 딘시 직접 소교바 주风起 안주 사공 상마라 옥주 출구로 찍다 딘자민의 직구지 체대 칠레 최적 분가기 교동배 최시시를 진대 직제기 兄弟 지기유 최시민의 도도 바르송투 점투 뜻십 지기유 개대 제유기 응수자 통화인은 최제기 레점샤대 미락외 옥유 제주바리 Mesun Rokyo Bunga Le Chubi Minyi Gizam Yubi Chegui Ruga Te Ka Sumla Yiwa Chidi Dibay Kuyutu Gyuni Tingye Langguru Jokhsada Nyamjee Shibshiri Tokzi Khangso Zunay Sakungla Mikde Ngunla Ngobada Tine Tsuishiri Chiba Jukdu Zangsi Chiba So Chigiyu Tegara Ceso Tsuishib Yoje So Chile Dikje Kerde Tsuishib Kida Nyamdu Tumburi Rida Sakung Riri Sizi Riri Che Shibza Jengi Tsuishiri Chigiyu 유응의 사공카 직도 응아르신 추키 유에베 로규민나 담낭 양스 팀기 유바시 공주 카레 기업대 최니 토베 슝은소 리리신 토교다 이와치디 감다 응유방 콩무소기나 루네 첸댕아 지주 지기유 주펑키 최십례 된테 쇼베 추주 개발아 남랑마타네 고조데 채무파라 균두 지기유 유응의소 록준 가리유라 미미 남주 커잉수 포네 로보르기유 팅의 최시다나 천공기 추주 중립에 바라 균투네 레가치 초미 원자 리딥카직 응아르신 땜보 메바다 응음의 경연 유입에 공유 추주 개바라 차법벌구 초지 추십 제잠 샤바 인시에 주바리 담두 추류기 뉴제디베 교도 단도 림고민의 독세 집에 내둔 주바다 고송 직제 균배 뱀마기 담류기 마빌랑대 내급자도 체유기 고난 주비 십제 체린 서지수 기기유 经追马的车间人都崩地确定人过一拉如果给如米哈姆车林起经与车入里边十届车林起不得提醒出达康给内族的经与车入人你数自己的乌兰内西人你数自身乌兰内西人送去说你借了内西人边十届车林起的空到几面人内人过存在那么样了内共得十届车林起年格的西进是扩顿起约及绝不得 车主特当部堂金柱建筑部车主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힌 텐디 레젠 키 낭튜엔조니 시진핑 키 이집기 총통 사시타 최면 나와 것타 시진핑 타 펑리규엔 넘니키 이집기 총통 사시 당제 당련토 이집 댄세 샴수 강치모 시골 나와 것 중국 타 이집 화 친지 속티 러든 주코 화 댐제 수회 매추 진내 비제 치고 키로르 비외 것 시진핑 키 니브난 후에 롱치키 어렵게 기반마 이집키 주교 년조토 동비 제배고 롱은 이슈쟁의 시 중크 리기 뷰티 상하이 냠레 전주 윤진 댐보 용화 람디 제배고 소희 샴러 팅디 리진키 낭튠 십즈남 센로나 Sanetike Tuitsu, Jintakupi Tsingi Ninki Ngachor, Ejipki Zungtong, Saishi Ta, Zhongkui Gekipki Zhuji Xi Jinping Namniki, Kedru Nime Pochangto, Jemu Na Yubshi, Xi Jinping Ki, Chikdong Gupki Ngabju Ngachu Lor, Ejipki Adapta, Afriki Gekipchu, Nguanla Zhongku Sabata, Chinji Zuhyu, Gekip Nibu Guchipa Genripchu, Gekip Nibu Mimanki Nechiti, Miri Rangzin Tunishta,
5: 前给人路他每次表为人路了我国级别冷皮托本本年级别特别贴多级拆单点别在其四目组于不是龙的顿就去切龙年头局级中国他一级别肯一别这回展念他偏村一起他则屯他偏村接下进步强化主题年龄年级级去我们在特别开局对不他贴着电棒那于不是
1: 因为罗先生按照推磨你这话中国他一级给缺用特别肉的这话穷给得比批给穷缺穷一笔话空皮特别温格他明明给地给切的动画给其常用长天松用这级别恰下去都是集团他特别全部穷缺更多他生生起为给其他社会给推磨顿脱给他们一笔 偏村改革他，俺们定时不当天。中国他一级别两万级军操部组用了，军器名牌规定当官写电那些。习近平去中国他一级叫你去，今年偏村改革点不起不他，突然中午去偏叫军工集体，开工开他，人不开去，别人俺们来他们是不起不他。
5: 给共先进去俺们用别的他偏村解释进口胸内干部接几个一年一片俺们来了规定动他狂别给特区这头了胸内给不提孟西这个组织他陆续行列前途拉在所随军开放去俺们来给命运被女部断别接不他江多女给他陆归蓝块可住开去城镇边角
1: 听着新来拉在所去，俺们来给扎当菜色三百多个。昨天没去人那给别的了规定当天，人那汤、萝卜、青菜、春天、绿菜所去，别的俺们来吃羊奶加吃东汤。明天中午去给吃东货，忙心地去石头东我这几个。今天店家俺们来了兄弟给提。
5: 给空来给回，你说了推木托东地东汤，追送了我国这边，给及俺们来定时不动货。偏村去几个了，我国这边别准了，改不改他这头接不接前提？给看你去，推木去店家送工几个。俺呢给及充满肉来了，兄弟给提，俺们这给说汤，不是给给说充满来的托，团结他兄弟这个。
1: 中国他二十几个他，中国他二十几个，俺们来领地组织了，俺们托规定动画，桥江边人路他，真是齐聚了，推木托我国接前提，天外长下六顿去，可乐是比九江马拉祖狗规定东国西年段那又不是。
5: 赛西奇主席习近平奇给克米华签证组提龙我顿就可会参数以及了陆剧人经奇给团参政党玩配牌做什么规划各自学习不是以及他中规牌签证组群给克米华就话跟着他电表案配给中国军控图提卡关卡奇念来了有些重置投票不是以及就去中国籍去集团罗电革命案两年大事体给各民族可用特区弱点之话别给体外自我用具规定东军体别遵其信誉以及就去中国教堂念头牛从马教堂苏州历史孟西之贵族军为则前次女国萨巴索卡关卡奇念来色图动画堂马推电家去别离了兄弟革破明的中文色图动物节气体给克米比明白了偏的中国堂色区他给空别用花让地前推去俺们这个错点价领金连坐起军列领金给克平变为年中国给及拆断去给前点别女婆给前断别几个月一起不求起充满地归托中国教堂团就是兄弟了兄弟给提对木托可能是一部人心起展露了卡点就不堂拉个当这地给及长下长点了松动起不堂给克米比做大